엘리사이러스의 Flowers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연의 음악 앨범 화요일 순서문을 열었고요. 이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오늘도 좀 흐린 아침이네요. 오늘 뭐 비가 엄청 올 거라는 일기예보가 있었는데 아직 뭐 비가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오늘 많이 내리고 내일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 온다고.

0: 문자 샵 8910 공지엔 콩으로 화요일 아침 일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오후에 또 비 예보가 있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그레이하고 좀 글루미하고 꿉꿉하고 뭐 그런 아침 풍경입니다. 뭐 이럴 때 떠오르는 노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직관적인 선곡 말머리 달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채택되시면 역시 차진코와 함께 노래를 들려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옵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아버님이 학교 라이드 하시면서 그 옆에서 듣던 그 소녀가 와 이제 결혼도 하시고 네 음악 앨범 들으시면서 출근을 하시다가 엄마 그때가 생각난다. 야 이사님의 추억 속의 한 조각 아주 그 미세한 작은 조각이라도요 음악 앨범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 이거 무한한 영광입니다. 네 진짜로 아 감사드리고요. 차준코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가 시작됐네요. 요즘 그 인별그램을 통해서 차준커 인증 후기 남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다 찾아보고요. 리그램도 하고 또 좋아요도 눌러드리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해야죠. 그죠? 사실 뭐 커피 한잔 드리면서 후기까지 부탁드리는 게, 예, 이게 좀 그러면 안 되죠.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후기를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찾아갈 수 있도록 이현우의 음악 앨범 태그를 좀 부탁드려요. 예, 조금만 더 신경 쓰셔서, 예, 인별그램뿐 아니라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도요, 매일 수시로 검색해보고 찾아보고 있으니까요.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남겨주시면 찾아보고 소개해드리고 또 1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아,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들의 또 음악 앨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남겨서 흔적을 찾아서 정말 아주 흔적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자, 차준커는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총 3,000잔이 준비되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차준커는 쓱 여러분에게 전송되고 있습니다. 네. 사연 소개와 상관없이 제가 말투는 느리지만 차준커가 나가는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이게. 네. 아, 티내지 않고 조용히 넣어드리고 있어요. 오늘 3, 4부의 개그맨 김인석 씨와 함께 어쩌다 남자, 함께 하죠. 주제를 좀 미리 말씀드릴게요. 알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과장해서 말하는 사람들, 일명 내 주변 허풍 허세왕들입니다. 허풍 허세왕들. 예. 아, 몇 명 떠오르네요. 네, 이런 분들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허풍은 좀 이렇게 그냥 귀엽고 재밌는 허풍이 있는 반면 어떤 허풍들은 실제로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그 허풍들도 있잖아요. 너무 과장되게 거짓말 같은 그런 허풍도 있고요. 여러 종류의 허풍, 네, 허세왕들 이야기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0913님, 안산에서 작은 초밥집을 하고 있는데요. 어제 집에 가서 아내에게 배고프다고 했더니 냉장고에 큰아들이 먹다 남은 제육볶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맛있게 먹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와서 배고프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갑자기 김치 냉장고에서 한우를 꺼내 구워주더라고요. 저도 한우 잘 먹는데 말이죠. 뭐 아무튼 제육볶음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가장이니까요. 네. 전국에 계신 모든 가장 여러분들, 네, 이 아침에 또 열심히 또, 예, 가족을 위해서 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뛰는 가장 여러분들께, 예, 심심한 감사의 박수 한번 우리 드리죠. 네. 날도 더운데, 그죠? 예, 오늘 힘들게 일어나셨죠? 그래요. 애는 한우를 먹고, 근데 이제 뭐 이럴 때는 사실 건강에는 그 제육볶음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돼지 비계가 10대 슈퍼푸드라고 얼마 전에 위안이 안 되시죠? 아, 근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아이들 뭐 더 좋은 거 챙겨주고 이제 뭐 그런 사연들 많이 봤는데 그 아들이요, 이렇게 그 집 안에서 아들 이었을 때만 이렇지 얘가 또 언젠가는 가장이 되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아내가 되고 또 아이의 엄마가 되고 가장이 되고

그러면은 이 아이도 참 나도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그 사랑으로 또 이렇게 자신의 아이들에게 많이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런 선순환, 악순환이 아닌 선순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 제육볶음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까. 근데 진짜 네, 거짓말 아니고 저는 제육볶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한우보다. 네, 뭐 그냥 그건 제 경우고요. 차준커 드릴게요. 차준커도 드리고 그리고 해산물 밀키트 세트 드립니다. 이 해산물 밀키트 세트 이거 드실 때 네, 그 해산물 맛

대한민국 가장의 이야기 잠시 들려드렸고요. 2086님 음악 앨범 듣다가 느낀 건데 가끔 광고 듣고 올게요 할 때나 노래 듣고 올게요 할 때 잠시지만 친구들과의 헤어짐이 무척 아쉬운 듯한

숨기지를 못해. 그 아쉬움이 그냥 애기 숨기려고 해도 거기 그냥 잠깐 그냥 한마디 광고 듣고 올게요. 여기 딱 나타나는 거 이게 막 거의 막 코끝이 막 이렇게 찡해지고 흐느끼는 아 잠시 떨어지네 이게 나타나잖아요 이게 그걸 또 느끼신다는 게 참 아 섬세하시네 아 섬세장이 2086

기사님께도 일단 감사드리고요. 차중커 보내드릴게요. 어, 그리고 기사님도요, 지금 듣고, 지금 듣고 계시다면, 이따가 도착하셔서, 네, 차 세워 놓으시고,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님께도 저희가 차중커 한 잔 보내드릴게요. 아,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이용하시는 버스 안에서 채널을 딱 이렇게 또 고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저희에게는 뭐, 너무 감사드린 만한 일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샵 8910번으로, 문자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버스 안에서 혹시 뭐 음악 앨범을 듣고 계신 분들 그 연락 주시면 제가 기사님께도 그 커피 차중커 보내드리고 또 이렇게 사연 주신 분께도 커피를 드릴 겁니다. 9818인 성남에 사는 채윤 도윤 아빠입니다. 첫째 유치원 준비하면서 늘 잘 듣고 있어요. 첫째가 커피타임 노래를 좋아해서 매일 따라 불러요. 그리고 지금 음악 앨범을 듣고 있을 아내 재은아, 한 살 여섯 살 우리 채윤 도윤이 돌보느라 고생이 많다. 고맙고 사랑해. 음악 앨범도 형님도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아, 여기는 그냥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네요. 아, 요런 메시지 저희 뭐 전해드리는 게 너무 뿌듯하고 기분 좋아요. 에, 뭐 저희도 9818님 사랑합니다. 네, 요거는 뭐 이렇게 진심이지 뭐. 아, 저희는요, 그래서 이 사랑을 그냥 뭐 말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그냥 지나갈 수 없잖아요. 저의 진심을 어떻게 하면 느끼시게 해드릴 수

이모, 2번 이모, 3번 숙모, 4번 계모. 여기서 계모라고 외치면 느낌 되게 이상. 계모! 계모! 여기 계란 후라이 하나만 어떻게, 계모! 되게 이상할 것 같긴 해요. 자, 노래 들려드리는 동안 정답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작두콩차와 홍삼 캔디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910, 콩은 공짜고요. 노래는요, 로이킴의 분위기 있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내게 사랑 이모냐고 물어본다면.

0: 이현입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대체할 땐 어디로

0: 피곤한 아침 출근길에는 차준커, 차디가 보내준 커피와 함께하시죠.
1: 지친 퇴근길에는 금일아떼가 있습니다.
0: 여러분의 출근길은 이현우의 음악 앨범이,
1: 퇴근길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함께할게요.

0: 아 근데 이쯤에서 네. 약간 조금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형님. 말을 좀 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 아 그래요?
0: 조선의 시작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띄우고 있었는데 아 죄송해요. 아, 형님 말을 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니고.
1: 아, 이성기 대왕의 이성기 황제의 예,
0: 아 죄송합니다. 아 이쯤에서 잠깐 좀
1: 그림 그리고 있었는데 네.
0: 드릴 말씀이 있어서 형님하고도 네. 또 관계된 얘기라.
1: 아 그래요?
0: 네. 저 담백하게 기도 하나 올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그거.
0: 네네네. 조금 뭐 BGM 같은 거 뭐 하나 깔아주시면 안 됩니까?
1: 아 네. 지금 그 기도 시간이에요.
0: 기도 시간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 청취율 조사 기간만큼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게 해주시고
1: 여기 물 좀 떠다 주세요.
0: 가장 네. 즐겨 듣는 라디오를 대접. 묻거든 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현우의 음악 앨범을 말씀하게 해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네, 이렇게까지 네, 네. 아, 네, 빌어봤습니다.
1: 이렇게 네. 간절한 간절한 기도.
0: 간절하게
1: 네. 네. 아멘.
0: 진짜. 아멘. 또. 아, 또. 종교 네. 대통합이네. 네네.

0: 너무 좋다고 극찬하는 바로 그 선물입니다. 오직 음악 앨범에서만 만나실 수 있는 그 선물. 나 홀로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조용히 다녀오실 수 있는 부산 오사카 1인 크루즈 상품권.
1: 네.
0: 크, 후기들이 상품권. 너무 좋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네.
1: 어떤 분은 이렇게 뭐 출장 갔다 온다고 다녀오셨다는 분도 계시고.
0: 거짓말하고. 네, 네, 네. 그렇습니다.
1: 1인이니까.
0: 1인이니까. 1인이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대망의 1등에게는요. 차준소. 가까운 힘줄이 퍼진 모습이 네. 아 가운데 힘줄이 퍼진 모습이 마치 부채를 펼친 것처럼 네네네. 생겼다고 해서 이름이 붙은 쫄깃하고도 부드러운 맛이 아주 일품이라는 부채살 쪽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진짜. 기간인 만큼 네네. 형님과 제작진이 아주 큰 결정 내려주셨는데요. 오늘은 네. 과감하게 평소보다 100g을 더 얹어서
1: 아이 장난이지?
0: 부채살을 무려 300g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1: 오, 아, 거의 3분의 1kg, 아, 300g이면
0: 엄청나죠.
1: 네,
0: 이거 뭐 배 터지겠어.
1: 이거는
0: 나눠 먹어야 되겠어.
1: 이거 반근 아니에요? 반근.
0: 그렇죠.
1: 네, 반근. 600g이면
0: 반근이죠. 반근.

0: 좀더 부끄러운 거야.
1: 다들 갑자기 아니, 시골 동네 갑자기 막 결혼한다고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얘도 막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고 놀랬어.
0: 아니, 농장이라면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게 약간 좀 약간 없어 보이고 내가 좀 어깨도 크게 벌리고 뭔가 이렇게 있어야 되나?
1: 스스로도 농장스럽게 보이려고.
0: 적은 거야. 예, 예. 이게
1: 막 많은 척하는 거 아니야? 막 예. 괜히 울고 누구 부르는 것처럼
0: 멀리서 보면 동네 개 한 마리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1: 아, 그렇죠.

0: 앙들. 네,
1: 그렇습니다.
0: 네, 만나볼게요.
2: 네. 아, 지호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0: 네.
2: 제 친구는 중고 마켓에서 옷 거래하는 걸 엄청 좋아합니다. 남들이 뭐 하냐고 물어보면, 나 요즘 그냥 패션 리사이클링 플랫폼에서 힙한 빈티지 컬렉션만 좀 수집을 하고 있어. 라고 합니다. 그냥 돈 아끼려고 중고 거래하는 거잖아. 좀 있어 보이려고.
0: 아, 있어 보이려고. 아,
2: 환경과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쵸. 패션 아카이브를 좀 구축하고 있어.
0: 환경 지킴이.
2: 환경 지킴이.
0: 환경 지킴이.
2: 세상과 나를 사랑하는 일이야.
0: 네. 의식 있는 소비자.
2: 그냥 돈 아끼려고.

0: 이걸 한강뷰라고 해도 될지 말지 긴가민가한 아파트와 아파트 틈새로 보일 듯 말 듯한 곳에 이사 갔는데요.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야, 니들은 그 강에서 자란 모기가 이게 엄청 큰 거 알아? 집에 모기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방인 줄 알았어. 이게 한강에서 자라서 달라. 한강 모기. 와, 강 모기. 제가 보기엔 나방이 들어온 것 같은데.
1: 실제 나방.
0: 실제 나방.
1: 아니,
0: 나방
1: 마른 맞아요. 나방.
0: 삐쩍 마른
1: 삐쩍 나방. 마른 네, 나방.
0: 못 먹어서.
1: 네네.
0: 나방.
1: 아, 이것도 한강뷰라고 우기는 친구들 있죠. 아주 먼데, 정말.
0: 있어요.
1: 정말 아파트 사이사이, 막 건물 사이사이로 이렇게 보면 네네네. 약간 어렴풋이 보이는데.
0: 그리고 또 한강뷰라고 광고를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근데 어떤 데는. 네. 이렇게 그 장마 때만 잠깐 보여. 수위가 좀 올라왔을 때.
1: 리버뷰. 뭐 네,
0: 장마 때 빨리 그 빨리 공개를 해야 돼.
1: 그래서
0: 리버뷰인 걸. 아, 조금 좀 이렇게 좀 비도 안 오고. 예. 가뭄이 그럼 또 안 보이고.
1: 안 보이고.
0: 아, 그래요.
1: 그렇습니다.
0: 허풍 진짜.
1: 네네.
0: 리버뷰. 네. 한강뷰.
1: 아, 요것도 한번 볼까요? 052님.
0: 네.
1: 제 친구 집에서 술 마실 때마다 항상 야 우리 집에 30년 산 와인 있는 거 알지? 500만 원짜리 아 기분이다 오늘 따? 다 같이 있을 때 한번 따? 따봐? 딸까? 한번 따? 하면서 맨날 깔 것처럼 구는데 한 번을 까는 걸 못 봤어요.

0: 사실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었어.
1: 놀라 먹고 보리차 넣어놨다.
0: 이제야 말할 수 있다. 그 옥수수 차였다.
2: 아, 그래요. 아, 기가 막히네요.
1: 네.
2: 자, 강지훈 씨, 고등학교 때 친구 네. 부모님이 백화점 하신다고 해서 오 부자네 부르주아 했는데 알고 보니 백화점은 백화점인데 DC 백화점이었어요. 동네 할인마트. 아, 거짓말 아닌데 뭔가 좀 대단해 보였거든요.
1: 아 이거 뭔지 알아?
2: 아,
1: 아 만물백화점 이런 거죠.
2: 만물백화점.
1: 거 네네네. 천냥백화점.
2: 네. 그거 뭐 이제.
1: 네네네.
2: 없는 것 빼놓고 다 있다는.
1: 그렇습니다.
2: 네네네.
1: 아, 아 그래요.
2: 이게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 휴게실 가면 그 앞에 작은 공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1: 만물백화점.
2: 망치도 팔고. CD도 근데 CD 그렇죠. 플레이어가 지금 있나? CD 판매가 되나 봐요.
1: 아 이런 데 가보면
2: 테이프도 팔아 테이프.
1: 약간 중고 물건 같은 것도 있어요.
2: 에이.
1: 약간 세컨핸드 같은
2: 빈티지.
1: 약간, 예, 약간 손 탄 것 같은.
2: 에이.
1: 네네네네.
2: 그 밀리터리 용품 같은 것도 팔고.
1: 네. 아 맞아.
2: 뭐 스위스 나이프.
1: 아 맞아요 맞아요. 네.
2: 뭐
1: 약간
2: 거.
1: 군복 같은 거. 네네네네. 약간 깔깔이 같은 거 막 팔고.
2: 그쵸.
1: 아 그렇습니다.
2: 그 뭐 백화점이지 뭐.
1: 백화점이죠.

0: 남의 배를 남의 배를 가리키고 아 입에 팔아서
1: 다른 사람이 서약은 배를 파셔서 얘들을
0: 오 이거 무서 약간 아, 무서운데요.
1: 그렇죠.
0: 약간 사기의 영역인데요. 이거는 저배 사실래요? 막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다니시면서.
1: 어 빙자 네 사기 요쪽 느낌이신 것 같은데
0: 아니 한 손은 대를 가리키고 나머지

0: 연동이 생기는데 어렵다 어려워 주식 참 아 이러면서 탄식을 해서 주식을 얼마나 하냐고 물어봤더니 요즘 핫한 그 주식 한 주 있대요. 누가 보면 너 주식 전문가로 생각하겠다.
1: 아, 뭐? 근데 한 주도
0: 이게 가격이 꽤 돼서 네. 아, 한 주도 꽤 돼서
1: 한 주도 사이즈가 좀 커졌어요. 커져서 요즘에는 뭐 그렇긴 한데 1, 2만 원이 아니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긴 한데
1: 학생이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어떤 주식을 또 배워가고 네, 네, 네. 또 경험하고 네. 뭐 이런 거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아 주식 어렵다 어려워 주식.

0: 어디까지 올라가실 거예요? 기대가 됩니다.
1: 제가 보니까 부사장까지는 올라간다.
0: 아, 사장 발음이. 예, 예, 야, 사장은 안 되겠더라고.
1: 아니, 사장님이 뭐 이렇게.
0: 아, 사장 턱밑까지.
1: 물려주시지 않는 거잖아. 부사장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거지 뭐.
0: 네. 네. 아, 왜 그래? 아, 아들이 들어와서 사장, 부사장이 됐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이야, 초고속 승진.
0: 초고속 승진.
1: 초고속 승진.
0: 네네네. 네. 예전에 그 시골 분교에서. 나 2등 했어. 근데 전교생 두 명이고 두 명.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네, 네.
1: 한 명이 이제 어딜 전학 가서 1등 하고.
0: 1등 하고. 네. 그렇습니다.
1: 자, 써니무님. 저희 아빠 낚시만 갔다 오시면 그러세요. 고기들이 나한테 잡힐까봐 겁을 먹고 내가 가까이 가자마자 다들 헐레벌떡 도망가서 한 마리밖에 못 잡았다. 그냥 못 잡으신 거 아닌가요? 하셨습니다.
0: 낚시 다니시는 분들은 뭐 다 핑계가 있으시죠, 이런
1: 게. 네네네. 낚시 다니시는 분들이 다 나름의 또 어떤 유머, 허풍 네. 다 있어요. 아, 네. 내가 지난번에 이거 이렇게 등에 메고 나왔잖아. 뭐 이런 이야기 하나씩은.
0: 네. 뭐 눈을 뭐 껌뻑껌뻑거려갖고 놓아주고 왔다고. 뭐 나름.
1: 요만한 것도

0: 있었다는 신입분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아, 이 사슴 웃은지 얼마나 창피해.
2: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1: 농장인 줄 알고 왔는데 네. 혼자 있으니까. 아, 이렇게 또 이, 관심 종자가 아니면 이거 되게 그렇죠. 불편해요.
0: 아, 아이, 아이. 네, 사슴이.
1: 나, 아, 나 아이인데 숨고 싶은데. 자, 1등. 네. 부채살 300g.
0: 아, 그렇습니다.
1: 300g 드립니다.
0: 300g. 친구 술 마실 때마다 항상. 야, 우리 집에 30년 산 와인 있는 거 알지? 500만원짜리. 아, 기분이다. 오늘 따? 다 같이 한번 이거 따? 딸까? 따? 하면서 맨날 깔 것처럼 구는데 한 번도 까는 걸 못 봤다는 052.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7: 춤과 노래를 즐기는 FM대행진 식식이. 흥의 비법은 정식이. 골골하루냐 생생대이냐는 지금 결정됩니다. 늦기 전에 FM대행진 하세요. 매일매일 씩씩하게 조정식의 FM 대행진.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2: 뭐니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2: 아는 건 풀고 모르는 건 얻어가는 알찬 시간입니다. 태진 김태진과 함께하는 모발 퀴즈 쇼. 자, 퀴즈계 귀염둥이 퀴기 김태진 씨 나와주셨습니다.
3: 안녕하세요, 김태진입니다.
2: 예, 아니 최근에 저 안드레님 네. 선생님 옷을 선물 받았다는 게 사실입니까?
3: 아, 네, 네 맞습니다. 예, 그 안드레 계신 안드레 김 선생님의 아드님.
2: 네.
3: 이제 지금 다시 그 브랜드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님이
2: 예, 예.
3: 저랑 오랜 친구예요.
2: 예.
3: 그래서 신상 제품을 예. 선물 받았죠.
2: 아, 그래요.
3: 네, 네.
2: 예. 아, 좀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3: 예.
2: 얼마나 기쁘시겠냐고요.
3: 아, 네, 아, 너무 예쁘고
2: 예.
3: 그 또. 그 김중도 대표가 열심히 또 이렇게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2: 네.
3: 사업하는 그 모습이 너무 예. 보기 좋고 에, 멋있습니다.
2: 선생님 예. 작품이 좀 그 옷들이 좀 아방가르드하고 좀 이렇게 좀
3: 맞아요, 아, 맞아요.
2: 이제 앞서 나가잖아요.
3: 네, 네,
2: 이렇게
3: 네.
2: 약간 저도 예전에 저 아울렛에서 이제 네. 우연찮게
3: 네, 네.
2: 아울렛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할인 행사한 것 해서 선생님 위에 그 자켓을 하나 샀어요.
3: 네, 네, 네.
2: 너무 예뻐가지고.
3: 네.
2: 3년째 못 입었어요.
3: 왜요?
2: 바지에 만 바지가 없어요.
3: 아, 그렇죠. 그러니까 셋업을 해야 돼요. 맞아, 맞아.
2: 바지를 못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3: 예.
2: 한두 번 일할 때 입었던 기억이 나는데
3: 네.
2: 아, 선생님 작품은 정말
3: 아 정말 아,
2: 지금 봐도 예, 손색이 없죠.
3: 존경하고
2: 예, 예.
3: 그 마이클 잭슨이
2: 네.
3: 개인 디자이너로 이제 의뢰를 하셨대요.
2: 예.
3: 근데 선생님이 누구 하나를 위해 누구 한 명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 해서
2: 야.
3: 거절하셨다는 일화가
2: 진짜.
3: 있죠. 네.
2: 아유, 예, 너무 존경스럽고
3: 존경합니다. 여전히.
2: 네, 예, 네. 예. 자.

0: 그렇게 따지면 그린색도 있고
1: 노란색도
0: 핑크도
1: 있고
0: 있잖아요.
1: 예, 빨간색도 있고.
0: 왜 그렇게 왜 생각하셨어요?
2: 그냥 풍선.
1: 파란색을 좋아하세요?
2: 저 파란색 좋아해요.
0: 그러니까 왜 그러셨냐고요.
1: 아, 큰일 났네. 방송 시간. 아,
0: 알겠습니다.
1: 방송 시간 충분합니다.
0: 예. 예. 뭔가 재밌게 좀 끌어내려고 해도 1812님.
1: 아, 1812로 전화가 여보세요? 온 거죠?
0: 여보세요?
1: 말씀하세요?
2: 연결, 여보세요?
0: 연결됐어요. 네. 예, 예.
2: 예, 정수라, 아, 대한민국.
0: 저기, 정수라, 아, 대한민국. 아, 검은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파란색 있는 게 왜 아, 대한민국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2: 태극기, 건공감리.
1: 아, 예, 색깔이 있죠.
0: 그 파란색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저, 아, 대한민국 조금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2: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0: 떠 있고,
2: 강물엔 유람선이 떠 있고,
0: 떠 있고,
2: 떠 있고,
0: 떠 있고, 저마다 누려야 할 행복을.
2: 오리배도 떠 있고.
0: 예, 지금 많이 지금 공중에 떠 계신 것 같아요. 예, 아니었습니다.
1: 아닙니다.
0: 예, 예, 예, 예, 예, 예. 안 할게. 하나 더 해볼까요? 그냥 재밌는 하나만 더.
1: 아, 신기하다.
0: 1813.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왜 전화하셨어요?
3: 박지윤 하늘색 꿈.
0: 아니 왜 전화하셨냐고요?
3: 퀴즈 맞추려고요.
0: 선물 5개 받으시려고요?
3: 네.
0: 하늘색 꿈이 하늘색 왜 검은색, 하얀색, 파란색이 들어갑니까? 왜 그런 정답을 유추하셨죠?

0: 자, 두 번째 힌트 들어볼게요.
1: 네.
0: 네. 오, 맞아. 캔다는 거. 세 번째 힌트요?
2: 아, 요거.
0: 아이고.
2: 맞아요, 맞아요. 사자 모이제 소다팝이 정답이었습니다.
0: 자, 그럼 노래 선물 3개 드려야 되죠?
2: 맞아요.
0: 1번부터 79번 중에 3개 고르세요.
3: 51, 52, 53이요.
0: 아,
1: 몰아서?
0: 야,
3: 네.
1: 좋아요?
0: 가지 돈 줄 아시나 보다.
1: 그 구간이 어떤가요?
0: 51, 55, 53이요?
1: 네.
3: 네.
0: 51 간장 세트, 52 두뇌 영양제, 3번 각질, 53번 각질 제거 필링 젤.
1: 오.
3: 아우.
0: 어때요?
3: 감사합니다.
1: 리액션이 반박자 늦으신 게
0: 그렇게 그렇게 안 하고 다른 거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1: 좋은 거 뭐 있어요? 또
0: 좋은 게 85인치 TV 있고요. 냉장고 있고요.
1: 와우.
0: 예, 오메가3 이런 것도 있고요. 뭐 많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간장 세트
1: 두뇌 영양제
0: 각질 제거 네. 필링 젤 이렇게 받게 되셨습니다.
2: 맞습니다.
0: 이 기쁨을 누구한테 전하시겠어요?
3: 이 기쁨이요? 박명수 님한테 전해드리겠습니다.
0: 누구요?
3: 안명수님께 전하겠습니다.
0: 예, 안 받겠,

0: 매일 오후 2시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먼저 가 있을게요. 빨리 와요.
1: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2: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1: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3: 다음 전화 여보세요.
4: 정답. 핑크 노노노.
3: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4: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5: 정답이에요.
3: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5: 10번.
3: 피자 쿠폰.
4: 방금요.
3: 죄송한데 좋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4: 17번.
5: 7번.
3: 홍삼 세트.
5: 홍삼.
4: 아이고 좋네요.
3: 하지 말라니까 그거.
4: 아 죄송합니다. 64번.

0: 와. 100개 채웁시다, 100개. 예, 좀만 좀 여러분 도와주세요.
1: 지금 현존하는 100개.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 예. 제일 선물이 많은 것 같아요.
0: 선물 많은데 좀 더 고가가 있었으면 좀 좋겠어요. 고가가. 아, 나 지금.
1: 왜요?
0: 그래야 좀.
1: 아, 더 많이.
0: 있어 보이잖아요. 지금 예, 예. 프로그램이. 아, 한 시간짜리 그런가? 아, 누가 아파트 같은 거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그죠? 예. 네. 32평짜리. 예. 좋습니다. 자, 2부가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진행을 할까요?
1: 아, 죄송합니다.
0: 아니, 죄송합니다. 생방송에서.
1: 죄송합니다. 아, 지금 목이 매가지고.
0: 쇼쇼하게 왜 그래요? 그만하고 싶어요.
1: 자, 2부는요. 고스톱 퀴즈입니다. 치킨 상품권이 걸려있는 1단계 OX 퀴즈, 2단계 객관식 문화 상품권 10만 원 걸려있고요. 3단계는 주관식 퀴즈인데 무려 백화점 상품권 20만 원이 걸려있습니다. 단계가 올라갈 때마다 스스로 고, 스톱 결정하시면 되고요. 고 외쳐서 문제 풀었는데 문제를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전 단계에서 받은 선물까지 다 반납합니다. 그리고 전화도 인사 없이 오토 굿바이 끊어버립니다. 그냥 커피 쿠폰 한 장만 받아가시는 거예요.
0: 자, 그러면 첫 번째 전화 연결할 분은 652 하나님이신데 야호 요즘 대세 리센니의 미남입니다. 원희 언니랑 거제 가는 길에 와. 듣고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한번 좀 불러볼까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미남이 씨?
2: 안녕하세요, 미남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예. 무야호를 했나요?
1: 아니, 거제 야호.
0: 거제 야호죠? 무야호는 무도에서 예, 예. 거제 야호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2: 명수, 야호. 아, 무리.
1: 근데 진짜 헷갈린다.
0: 좀 헷갈리긴 한다. 예, 예. 예. 저기, 리센느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1: 리센느, 네.
0: 예.
2: 좀 어때?
0: 저 어떠냐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2: 1, 2, 3, 4.

0: 세상에 물들어.
1: 아닌 것 같은데요?
2: 노래 못하시네요.
1: 마지막에 예. 살짝 걸렸죠?
2: 예, 예. 마지막에. 예, 알겠습니다. 예, 뭔가를 열심히 하시는데, 네. 저희들도 디테일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미남이 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냥 이남이 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예. 그 노래는 되게 좋은, 제가 좋아하거든요. 예.
1: 그
2: 예.
1: 원이, 네, 같이 예. 계시죠, 지금?
0: 아, 하이, 하이, 하이.
2: 일본말 하고 그러세요, 갑자기 또. 하이 하이 하이 예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네. 디테일하게 모르니까요 여기까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풀어볼게요. 이남이양
0: 하이
1: 네 자 문제입니다.
2: 아, 일본말 하시면 안 돼. 하이 하지 마. 어떻게 영어예요 일본말이에요?
0: 아 한국어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좋아요. 자 문제 바로 드릴게요. 자
2: 왜 이렇게 당황들 하실까?
1: OX 퀴즈입니다.
2: 예. 자 치킨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1: 네, 우리 직장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번 주 금요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예, 예. 7월 17일 제헌절입니다. 아시겠지만 제헌절은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다가 올해 18년 만에 다시 법정 공휴일 빨간 날로 부활했습니다. 이로써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는데요.
2: 잘 들어보세요.
1: 문제입니다. 5대 국경일은 제헌절, 3.1절,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한글날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2: 3초의 시간입니다. 3, 2, 1.
0: 오.
2: 오. 오요? 오로 하신 거예요?
1: 정답.
2: 정답이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게 오라고 한 거지. 어 이렇게 하는 건 잘 모르겠는데 오. 저희들은 오로 들렸어요.
0: 아, 하하하하.
2: 예, 아, 알겠습니다.
0: 예.
1: 그 미나미 씨 캐릭터에 지금 심취하신
2: 예, 예,
1: 거죠?
2: 예, 예. 좋아요. 하이를 영어인지 일본말인지
1: 그
2: 다시 한번
1: 미나미 씨 저희가 예. 셋, 둘, 하나 그 안에 정답을 말씀하셔야
2: 예, 예,
1: 돼요.
2: 예, 예.
1: 아시겠죠?
2: 예, 노래를 뭔가 네.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봐주고 다음부터는 봐주지 않아요.
1: 네.
2: 3,
1: 네.
2: 2, 1 땡입니다. 아시겠죠?
0: 네.
2: 자, 이렇게 다 치킨 상품권 확보하셨고요. 문화 상품권 10만 원권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객관식이에요. 여보세요?
1: 네.
2: 예. 할래요라고 하지 마시고 도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학교가 아니에요. 네. 자, 뭐, 여기는 저 선물 놓고 먹기예요.
1: 아 무슨 말입니까? 예. 자 문제 빨리 드릴게요.
2: 예.
1: 객관식 퀴즈입니다. 최근 몇 달간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뉴스에서 언급된 아유, 지수가 아유. 있습니다.
2: 네.
1: 펜타곤, CIA 본부, 백악관 등 미국 연방 정부 건물 근처에서 이것 배달 주문이 급증하면 주요 국제 위기가 발생한다는 비공식 지수인데요.
2: 와.
1: 자, 흔히 펜타곤 이것 지수라고 부르는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1번 도넛, 2번 피자, 3번 타코.
2: 3초의 시간입니다. 3, 2, 1.
1: 말씀하세요.
0: 피자.
2: 아,
1: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3초 안에 말씀을
2: 이게
1: 못하셨습니다. 예.
2: 이 정확한 룰에 의해서
1: 맞아요.
2: 저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1: 네, 두 번 받을
2: 땡을
1: 없죠?
2: 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1: 맞습니다.
2: 예, 예, 분명히 네. 말씀드렸는데
1: 그러나 예. 뭐 뒤늦게

0: 맞아요.
1: 그 야근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피자 주문이 많아지면 아, 뭔가 이상하다. 뭔가 심상찮다.
2: 일리가 있네.
1: 그러니까요.
2: 아,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국제적으로
1: 새벽에 뭐 네, 밤에
2: 뭐 큰일이 생기면
1: 네네네.
2: 갑자기 이제 그 펜타곤이나 이런 또 백관 있는 분들이 이제 식사를 못 하니까
1: 맞아요.
2: 아, 그 일리가 있는 얘기네.
1: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 네. 우리나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좀 그 골뱅이 같은 거 시키는 골뱅이
1: 노가리.
2: 노가리. 예. 아, 그럼 술 드시는 거고. 예.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겠죠. 뭐,
1: 그렇죠. 예. 예. 미국은 배달 문화가 우리 같지 않아서 뭐 피자가 거의 뭐 유일하다시피
2: 아,
1: 하니까.
2: 아, 이게 이래가 그런 이유가 있구나. 아.
1: 되게 신기하죠. 되게 재밌는.
2: 야, 이거 굉장히 네. 재미난 얘기네요.
1: 맞습니다.
2: 이런 것들을 짚어주는 곳을 제가 저

0: 제주도를 다녀오셨고 박명수 씨가 올해는 여수로 출동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저녁 7시 제7회 섬의 날 특집 박명수의 라디오쇼 공개방송 명수밤바다 라인업이 정말 화려합니다. 백이성, 효린, 마이티마우스, 시아, 소란, 헤이즈,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그리고 엔딩은 역시 박명수와 DJ 찰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퀴즈 준비했습니다.
1: DJ 찰스가 시간이 안 돼서 5분 할 것 같아. 5분. 자,
0: 여수에 밥도둑이 정말 많아요.
1: 아이고.
0: 자, 이것은 여수의 대표 특산물로 톡 쏘는 알싸한 맛과 향이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파김치, 2번 꼬들빼기, 3번 갓김치.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담은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10분 추첨 김치전 플러스 언양식 불고기 드릴게요.
1: 방송으로 나가는 건 제 디제잉이 안 나갈 수도 있지만 예. 저 오신 분들을 위해서 디제잉 파티를 또 제가 하겠습니다.
0: 얼마나 이거. 낭만적일까요? 정말.
1: 여수로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아의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여인의 향기.

0: 안녕하세요, 송마입니다. 정성! 저요, 송마요.
1: 저기, 죄송한데, 저기, 신경치료 받으셨어요?
0: 아유, 왜 그래요?
1: 아니, 신경치료 받으시고,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자, 최영만 씨.
0: 안녕하세요, 형만입니다. 외만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지금 신경치료 받으신 것 같은데, 최영만 씨가 또 이렇게 저 오랜만에 이렇게 또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한번, 저도 실제로 한번 뵀나? 해피투게더.
2: 네, 그쵸.
1: 예, 기억이 납니다.
2: 그,
1: 예,
2: 요즘에
1: 예.
2: 많이 바쁘시죠, 방송하시느라?
0: 아, 요즘 지금, 그 청와대 지금 축제 가는 길입니다, 축제.
1: 아, 축제요? 예, 금방 또 신경치료가 끝난 것 같아요. 축제 이렇게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최영만 씨로 인정을 하고요. 네. 문제 풀게요. 시간이 없어서요.
2: 네.
1: 자, 치킨 상품권 걸고 시작합니다. 1단계 퀴즈입니다.
2: 기후 에너지 환경부는 이 동물을

0: 기저귀 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차로를 차단하고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북진천 부근부터 차들이 그냥 서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회해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 부근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뒤쪽 정체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는 남동 부근에서 사고 있었는데요. 처리는 10분쯤 전에 됐지만 아직 하객 분기점 부근부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내부순환도로 성수 분기점 쪽으로는 사근램프 부근 사고 때문에 정체가 되고 있고요. 강변문은 구리 쪽입니다.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찍지 말고 위에서 V라인 폴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광고 다녀올까요? 아 잠깐만요. 네, 너무 급했어. 문자를 하나도 안 읽었네. 박재용님께서 폴디 저는 여행가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진짜 날씨호정인가봐요. 다음에 저 이제 여행가거나 스케줄 있을 때 우리 재용씨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뮤직비디오 아니면 공연 있을 때 우리 재용씨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은님께서 창원은 저녁부터 비 온대요. 더웠는데 시원하게 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허, 아 저녁쯤에 비가 오는 곳이 많은가 보네요. 노경량님께서 죄송해요. 노경량? 경량이 아니라는 건가? 아침부터 이런 계획을 자꾸 떠올라.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요. 남편 이제 세차하지 말래요. 차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눈물을 흘린다고요. 우리 경량 씨 그 세차하는 날 우리 꼭 좀 이렇게 그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저희 가요광장으로. 그날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다 같이 세차 안 할게요. 네. 우리 경량 씨가 세차하는 날 다들 세차 안 하기로 약속. 4673번님께서 저는 날씨 요괴입니다. 제가 청취해서 곧 비가 올지도. 어? 우리 4673번님이 날씨 요괴인지 진짜 좀 지켜볼게요. 지금 아 밖에 보기에는 아직 괜찮거든요. 네, 진짜 이러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날씨 요괴 때문입니다. 장영수님께서 부산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가끔씩 비추네요. 바람 불어 좋아요. 살맛이 나요. 아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데 바람까지 불면 눈도 즐겁고 피부도 즐겁고

너무 더운데? 그래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제주도는 항상 가서 하늘이 안 예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이 넓기도 하고 뭔가 막히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구름이 거의 그림을 하늘에 그리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안민철님께서 폴디 어제 가광 듣고 슈퍼라디오 잘 들었어요. 어제 퀸디랑 케미 좋던데요. 저 진짜 어제 스스로 놀랬잖아요. 나 혹시 퀸폴킴? 혹시 나 퀸? 아니 그때 이국준이 왔을 때도 그 타로 뭐 봤던 거 있었거든요. 그 광고 타임에 저희가 중간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 가요광장 틀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도 가요광장 들으세요. 두 곳에서 들으세요. 오, 좋다.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978님의 신청곡 듣고 가광문화센터 스피치 특강 시작할게요. 다비치의 너의 편이 돼줄게.

말은 하는 저 폴킴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 대신 하겠습니다. 스피치 특강. 비록 있는 글도 틀리고 발음도 못하는 DJ지만 여러분이 용기가 부족해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 주목받는 게 너무 싫어서 꾹 참았던 그 말 가광문화센터로 보내주시면 부족한 DJ가 다 그대로 해드려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볼게요. 윤영원님께서 팀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계탕 먹으러 가자시는데 아 그만요 내일은 초복이라도 삼계탕 먹으러 가자 할 거죠? 그럼 3일 연속 삼계탕 물려요! 어허 아 이 말은 충분히 해도 될 법한데 아 이 말이 하기 어려우신 거죠? 팀장님 삼계탕 좀 그만 먹어요. 삼계탕 3일이나 먹으면은 333 선물 보내드릴게요. 6753번님께서 세게 부탁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7년 사귀고 잠수 이별한 준이야. 뭐 어떡해. 잘 사냐? 나는 토끼 같은 아이 낳고 잘 산다. 너는 못 살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한 딱 그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준이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7년 사귀고 잠수 이별했던 준이님. 너무했다. 그래. 아무튼 우리 준이 씨가 6753님보다 딱 못 살았으면 좋겠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지은님께서 원장님 우리 타방송 말고 KBS 쿨 FM 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있는데 폴디님이 크게 말씀해주세요. 편안한 한의원 원장님 KBS 쿨 FM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KBS를 안 듣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말해도 원장님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 혹시 거기 계신 다른 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캡처해서 원장님한테 뭐 SNS 뭐든 보내주세요. 원장님 KBS 쿨 FM 좀 들으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다들 원하는데 원장님 때문에 다들 못 들으면은 다들 그만두면 원장님 혼자서 일하실 거예요? 혼자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쿨 FM 듣자고요. 선물 드려요.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낮

지금 전국에 지금 가요광장 듣고 계신 수많은 오빠들이 지금 약간 뜨끔했을 거예요. 어? 내 얘기인가? 아침에 빨래 개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 까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개주셔서 감사해요. 3552번님께서 아들이 삼겹살 먹고 싶다 해서 아침 7시부터 삼겹살 구웠는데 3개 먹고 가네요. 하하하. 대구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구웠는데 그래도 초딩 아들 사랑한다. 삼겹살을 세 점을 먹은 거라는 건가요? 어떻게 삼겹살을 세 점만 먹을 수가 있죠? 그거는 베이컨 아니에요?

0: 아 이거 약간 아 말이 많을 것 같긴 한데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 이게 뭐냐 엉망이다.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바로 뭐냐 폴킴이 내돈 내만 킥캡으로 연주하는 노래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밖에 있는 우리 팬이 한숨을 크게 쉬네. 왜요? 맞출 자신 없어요? 여러분, 저 이래봬도 뮤지션이에요. 저 리듬감 나쁘지 않아요? 제 돈으로 제가 사서 제가 만든 킥캡으로 유명 노래 하나를 연주를 해볼 겁니다.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노래 광고 나갈 동안 연습을 좀 했어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물론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자, 오늘의 퀴즈 바로 갑니다. 폴킴이 킥캡으로 연주하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3, 2, 1.
0: 괜찮지 않아요? 안 소리가 안 들렸어요?

ASMR. 아, 이 정도면 아, 나 잠깐만요. 나 미국에서 세션맨으로 지금 초청받는 거 아니야? 리듬감 너무 좋은데 나 드럼 하라고 막 연락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방금 폴킴이 연주한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모르면 그냥 일단 찍어보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 추첨해서 폴킴이 만든 키캡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키캡 드렸잖아요. 제가 여유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럴듯한 오답을 보내주신 세 분께도 선물 드릴게요. 선물은 볼캡입니다. 아 진짜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빨리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 키캡은 정말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나중에 진짜 폴킴이 막 정말 막 빌보드 차트 오르고 정말 막 난리가 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저가 매수, 저가 매수.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약간 기네스북에 오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정답 발표할게요.

It's me라고요? It's me 멜로디가 뭐였죠? It's me. 딴딴딴딴딴. 제가 해볼게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너무 다른데. 이은경님께서 소녀시대 Run Devil Run. 따단따란다. 아 이거 이거 리듬감이 너무 너무 느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오한이님께서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우리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님한테 볼케바나 드릴.

있는 건 아니죠? 아, 야근하는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가 많이 나니까 어머, 야근 안 해본 폴킴은 몰랐어요. 나는 그 걸레로 바닥이나 닦아봤지 저는 키보드 소리 들으면서 야근은 안 해봤어요. 어떻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정주리님께서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Nobody But You.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혜연님께서 외톨이의 아웃사이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이분은 볼캡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름이 그래도

0: 걸. 하림 훌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당황했어요. 근데 나 오늘 딱 정했어. 폴디 내 스타일이었네. 그래요. 아니 근데 텐디가 워낙에 재밌게 방송을 잘해줬잖아요. 그래서 나도 가끔 텐디 생각나요. 텐디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약간 텐디의 모먼트가 나에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퇴근길 무렵부터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퇴근을 서두르시는 게 좋겠는데요. 밤사이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점심시간이라 막히는 구간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부순환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사근 램프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히면서 3차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니까요.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아직 차가 많은데요. 목동의 사월곡 램프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녹천교에서 상기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변문을 보니까 일산 쪽 한남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구리 방향 마포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지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에서 소통 원활하고요.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0: 렌 올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전에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옆에서 기현 씨가 이제 리허설을 했어요. 이 시간에, 이 점심 시간에 저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게 어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기대 많이 하셔도 좋아요. 제이미님께서 기현이 조심 실패 준비 완료. 준비됐습니다. 지금 밖에 또 기현 씨 팬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와주셨어요. 여러분 소리 질러. 여러분 밖에서 우리 몬베베 분들 다 모여주셔가지고 우리 포릴러비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쁘게 우리 기현이 찍어주세요. 몬사엑스 기현과 함께하는 가광초대석 너를 만나가 곧 시작합니다. 저희 모습 보실 수 있어요. 어플 콩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접속하셔도 되고요. 또 쿨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꼽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꼽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꼽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 꼽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꼽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4: 위제로
2: 과식에도 제로
4: 위제로
2: 체했을 때도 제로
4: 위제로
2: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4: 위제로
3: 소화불량 제로.

0: 정말 전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1: 난 다들 쉽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만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0: 정말.
1: 그래서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
0: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노래하는 네.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오. 형 노래 진짜 잘한다.
1: 아유.
0: 이 얘기가 몇 번이 나왔는지 몰라요.
1: 기현 씨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반대로 기현 씨처럼 이렇게 락킹한 사운드에 어울리는 목소리를 엄청 네. 부러워하거든요. 제가 뭐냐면은

0: 했고요. 형은 아니,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1: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사실은 오늘 좀 전부터 오늘따라 카메라를 못 보고 있어요.
2: 왜요?
1: 제가 어젯밤에 새벽 밤 11시에 허거를 못 꽂았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부었는데 지금 약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어.
2: 이게 부은 거예요?
1: 아, 빠지고 있어요.
2: 와, 참.
1: 빠지고 있어요. 근데 대단하다. 나도 약간 내가 닮았다고 생각해요. 약간 햄스터 약간 이렇게 닮았다고.
3: 맞아요, 맞아요. 설치류상이라고.
1: 아, 제가 바로 저 막 수달 비버 약간 요런 저도, 저도. 여기로 가거든요.
3: 예, 예, 저도
1: 우리 같은 과가 맞습니다.
3: 햄스터 G 뭐 다 나와요. 예.
1: 진짜 8484번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어제 잘 쉬었어요?
3: 어제 너무 잘 쉬었습니다.
1: 어제 쉬는 날이었나요?
3: 어제 쉬는 날.
1: 오 다행이다.
3: 딱 이제 컴백 주샥 휘몰아

0: 노래 이 노래 너 가지세요. 아. 기현 씨가 이 노래 가져요. 지겨워.
1: 제가 이따가 그때 한번 더 불러드릴게요. 아 이것도 약간 좀 아 흔들린 것 같아가지고.
2: 아 죄송한데 이거 녹음하는 게 아니에요. 아, 예. 아 이렇게 잘했는데 좀 만족이 안 될 정도로 본인 앨범에 얼마만큼 앨범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지가 막 느껴지는 그런 아, 순간인 예. 것 같아요. 네. 그런 김에 우리 기현 씨 새 앨범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1: 네.
2: 하, 나는 근데 이 발매 날짜도 너무 마음에 든다. 7월 7일.
1: 7월 7일.
2: 7곡이 담긴 기현의 두 번째 미니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아니 럭키 세븐이 몇 개가 들어간 거예요?
1: 세 개죠.
2: 진짜 777? 네.
1: 세 개 세 개.
2: 아 진짜 괜찮다.
1: 777.
2: 6218번님께서 이번 앨범 Borderline의 추구미를 다섯 글자로 요약한다면 뭔가요? 이유는요? 그리고 여전히 10점 만점에 8.9점인가요? 이게 뭔 말이에요?
1: 아 일단 요약을 다섯 글자로 하면은 음악 아 내 음악의 아 뭘로 해야지?
2: 노래만 잘하네 노래만 잘하네.
1: 아 내 음악의 끝?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악의 끝이라고 다섯 글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2: 담고 싶은 걸 모두 담았다.
1: 예예예. 예, 예.
2: 어 맞아 정말 끝판왕. 예. 아 좋다 괜찮은데?
1: 그러니까 음악적 그 뭔가 이 모으는 그런 형식의 끝.
2: 아, 그치, 네. 그치.
1: 이제는 이제 새 출발.
2: 욕심을 다 담았다. 그쵸, 끝까지 그쵸. 가봤다. 예. 그리고, 아니, 나 궁금한 게, 이 10점 만점에 8.9점이라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1: 네, 얘기했는데, 그게 뭐, 아, 막 부족하다 이것보다, 네. 그냥 좀 남겨두고 싶어서.
2: 아, 여지를?
1: 예.
2: 앞으로 더, 또 10점이 나올 수 있으니까.
1: 그것도 제 입으로 또 너무 10점 만점에 10점이라고 하면.
2: 아, 뭐 어때요?
1: 좀 재수없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2: 네, 솔직하게. 그냥 이제 보이는 눈 의식 안 하고. 아, 이제 가서 말할 수 있다.
1: 뭐 유정애미 이런 거 빼고.
2: 네, 10점 만점에 몇 점이다?
1: 한 9.4점 정도.
2: 아, 뭐야. 높네.
1: 9.4점.
2: 여러분, 0.5점은 거짓이었습니다. 겸손을 가장한 거짓 점수.
1: 아, 네네네.
2: 아, 근데 제가 앨범을 처음부터 쭉 들었는데. 네. 7곡이나 되기도 하고.
1: 그쵸.
2: 9.4점이 아니 9.4점 아닙니다. 저는 9.9점 드리겠습니다.
1: 아우.
2: 왜냐면은 10점은 내 거 해야 되니까.
1: 욕심쟁이.
2: 욕심쟁이.
1: 욕심쟁이.
2: 봉숙이 뭐가 살처님께서 네. 자켓 사진 촬영에 참여해 앨범 곳곳에 실리고 발도장까지 찍어주고 간 우리 유봉숙 씨.
1: 봉숙 씨.
2: 한 방에 착착착 잘하고 갔나요? 간식 더 줘라 진짜. 아 봉숙이가 뭐예요?
1: 저 그 본집에 있는 네. 저희 이제 집에 강아지.
2: 아 강아지 이름이 봉숙이에요?
1: 이름이 봉숙인데. 이번 그 앨범 자켓 촬영을 파주에서 했어요.
2: 오.
1: 저희 그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곳이 파주여서 네. 시간 되면 뭐 놀러 와라 오. 했는데 어머니가 봉숙이를 데리고
2: 오.
1: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들고 이제 그 스태프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다가
2: 네.
1: 그 포토 실장님이
2: 네.
1: 어 괜찮으면은 뭐 앨범에도 한 컷
2: 오.
1: 같이 넣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
2: 너무 좋다.
1: 해가지고 같이. 오.
2: 아 그래서 봉 아 저렇게 봉수 아 봉숙이 발도장까지 들어갔네.
1: 네, 발도장 들어가고
2: 네.
1: 저기 사진 이렇게 두 컷 같이 찍고.
2: 아 너무 의미 있고 좋은데요?
1: 네네네. 그래서
2: 이런, 어쨌든 그 순간의 아름다움이 담긴 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2: 아 좋다. 이런 것들도 어때요 몬베분들 이런 거 들어가서 좋아요?
1: 근데 참 봉숙이가 네. 아 협조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사실 사진은 뭐 어. 그냥 원래 봉숙이가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약간 엄마를 좀 찾는
2: 아, 있어가지고 좀 당황하니까 사람 많으니까 네.
1: 저거는 그래도 근데도 잘 지나갔는데 아, 저 발도장이 네.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만 봉숙이 네. 발이 정말 요만해요. 그
2: 아,
1: 어떻게 제 손가락 두 마디?
2: 두 마디도 안 되는.
1: 그래서 진짜 안 찍히더라고요 이게.
2: 오.
1: 그래서 조금 네 그렇습니다.
2: 아 여기서 볼 때는 발이 굉장히 신발 사이즈 커 보여요.
1: 제 엄지 발가락, 아 엄지 손가락만 할까요?
2: 아 진짜, 네. 아 정말 네. 조그만한 예, 예. 강아지구나.
1: 네네네.
2: 그래도 예쁘게 나왔으면 됐죠.
1: 네, 예쁘게 나왔습니다.
2: 아니 근데 이번 앨범 총 7곡 중.

0: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1: 네네네.
0: 기현의 3년 9개월 만에 솔로 앨범 타이틀곡 So Good. 여러분도 딱 들었을 때 첫 느낌 어떤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So Good 들어볼게요.
2: So Good.

0: 아니 기현이가 요런 노래를 꽤나 아. 끈적여 뭐 이렇게 공들여서 녹음했다고 하던데
1: 그쵸, 네. 네,
0: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1: 스틸리네어 네, 제 앨범의 3번 트랙이고요. 사실 장르를 어떤 장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0: 오.
1: 약간의 뭐 R&B도 있고
0: 맞아.
1: 약간 정말 락 조금 한 스푼과 약간 랩 파트도 있거든요. 지금 나간 이 부분.
0: 오.
1: 약간의 랩 같은 느낌도 있어서
0: 네.
1: 정말 많은 것들이 합쳐졌지만 합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섬세한 곡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0: 맞아, 막 너무 파워풀하게 터뜨리지만 않고
1: 네.
0: 살짝 이렇게 잡고 가는 느낌이
1: 맞아요.
0: 있어요. 거기가 네. 저는 진짜 섹시 포인트인 것 같아요.
1: 네.
0: 오, 이 노래 매력은 그 약간의 그 미묘한 절제 거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게 디테일이 너무 많아서
1: 네.
0: 뭐 녹음하고 뭐 진이 다 빠졌어요?
1: 제가 사실 녹음을 한 1시간 5분 정도면 끝나는 1시간 5분에서 한 15분쯤이면 한 곡을 다 끝내요.
0: 그렇게 빨리 끝내요?
1: 네, 저는 좀 빨리 끝내는 스타일인데
0: 오.
1: 이 곡이 무려 3시간이 걸렸답니다.
0: 어머
1: 정말.
0: 근데 예. 1시간 5분이면은 진짜 빠른 편이에요.
1: 네, 한 정말 무슨 좀 그 구렁텅이에 빠지는 구간이 가끔 있는데
0: 네.
1: 그거를 포함하서라도 한 1시간 반엔 반 정도? 40분 뭐 요 안에 끝나요.
0: 정말 항상. 효율적이다. 효율적인 정말. 보컬 너무
1: 빠르게
0: 좋다.
1: 빠르게 빠르게.
0: 박세미님께서 저도 스틸리네어가 최고.
1: 전 형이 왜 이
0: 노래를?
1: 네. 전 많이 좀 끈적이는 노래라.
0: 그래서 나 끈적여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끈적이는데 시원한 느낌도 같이 있더라고요.
1: 펄킴 형은 끈적이는 걸 좋아한다.
0: 저희는 광고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자.
1: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요.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

0: 우리 기현이 감기 걸렸으면 좋겠어요?
1: 아니요.
0: 그럼 따뜻하게 입으라고 할까요? 나는 가수 건강 이렇게 안 챙기는 팬들 처음 봤어. 아 근데 또 팬들이 좋아하면은 또 그렇게 해야죠. 어울리니까.
2: 그쵸.
0: 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수록곡 중에서 Lazy Day라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이 딱 내 스타일인데.
2: 완전
0: Lazy.
2: 늘어지는 곡.

0: 이거 완전 약간 가요광장 주말 스타일인데.
1: 완전.
0: 어.
1: 완전 완전.
0: 여러분 들으면서 여러분 늘어지세요 할 수 있는.
1: 늘어지세요.
0: 어 너무 좋다. 조금 전에 들었던 곡들과 아,

0: 게으른 날, 네. 게으르고 싶은 날 네. 듣기 딱 좋은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1: 너무 좋죠.
0: 아, 근데 이 곡이 녹음을 또 다 해놓고 레이지하게 안 느껴져서 다시 했어요?
1: 다시 녹음했죠.
0: 아니 미선아 왜 이렇게 일을 번거롭게 만들어?
1: 그러니까 제가 제목이 레이지데이잖아요. 곡 자체도 레이지하게 불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0: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유기한 씨한테 레이지가 없어요.
1: 없어요,
0: 아시겠지만
1: 없어요. 맞아요.
0: 정말 바지런하고 바쁘고 성실하고 이런 캐릭터라서
1: 성격도 급해가지고
0: 아, 내가 레이장도 뭔지 보여줘요. 내가 한 레이지 하는데 난 한 번에 여기 부를 수 있을 수도 있어. 아, 내가 너무 게을러가지고. 네. 귀찮은 거 여러분 느낌 아니까. 네. 이혜림님께서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있나면서 들으면 딱인 이 노래 레이세이 너무 좋아요.
1: 딱인 노래 정말.
0: 진짜. 이 약간 우리 주말 마음을 대변해주는 노래.
1: 그쵸 그쵸.
0: 아, 이럴 때 들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죠.
0: 아, 요거 궁금하다. 성실상님께서 늘어져서 쉬는 거 잘 못하지 않아요? 유기현의 레이즈데이는 어찌 흘러가는지 궁금해요.
1: 저요? 네. 저 근데 저 많이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바뀌어서 정말 늘어지게 일어나서
0: 네.
1: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0: 아, 말해봐. 일어나서
1: 좀 느긋하게 자요. 그 원래 제가 뭐 한 6시간 반 이런 거 자거든요.
0: 네.
1: 뭐 휴일나면 8시간 오. 자고 일어나서 유산균 먹고
0: 네.
1: 모자라서 요구르트도 하나 먹고
0: 네. 그래서 아침부터 너무 바쁜데?
1: 그리고 네. 뭐 한번 집 한번 뭐 싹 한번 보고
0: 집을 그러니까 이제 봐요? 뭐 정리?
1: 어제 못했던 그런 거 좀 하고 근데 이게 여러분 아직 6357님이 아직 레이지 모르네 키키키키키 하셨는데 시간이 좀 길게 잡아놓고
0: 내가 진짜 노래를 이해를 못했네.
1: 그리고 이제 밥 시켜놓고 운동하고
0: 노래를 이해를 못했네. 예. 레이지 어떻게 유산균과 정리와 운동과 밥 시키는 것까지 다 한 번에 들어갈 수가 있죠?
1: 근데 이게 좀 늘어지면서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0: 진짜 레이지 한 게 뭔지 알려드려요?
1: 네.
0: 레이지 하잖아요.
1: 예.
0: 밥 시킬 힘도 없어요.
1: 와, 저는
0: 밥 안 먹고 말지. 내가 피곤하고 내가 귀찮은데 밥을 어떻게 시켜?
1: 제가 정말 아,

0: 곡은 네. 이 나른한 점심 시간에 여러분의 잠을 깨워드릴 수 있는 하울링이란 곡입니다.
1: 하울링, 하울링이라고 하니까 약간 네. 늑대상이 있어 얼굴에. 어? 약간 귀여운 애기 늑대가 있어. 그쵸 여러분? 늑대야 늑대. 한번 우리 기현 씨의 하울링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라이브 속으로 이동해 주세요. 네? 아, 이 노래도 저의 취향을 완전 저격하는 노래입니다. 라이브 듣고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보내주시면 더 좋아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궁금한 것들 그리고 노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평까지 여러분 마음껏 계속 보내주세요. 어때요? 준비되셨어요?
0: 저는 언제나 됐습니다.
1: 아, 자 가보겠습니다. 기현의 하울링.

0: 아, 하울링 하게 되네. 아니, 하울링 여러분, 그 늑대 울음소리인 거 아시죠? 지금 달을 향해서 하울링을 하겠다는. 어, 나 이거. 네. 이거 미국, 이거 영어로 미국에서 발매해도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1: 이거요?
0: 오, 나 이거 너무 좋은데?
1: 이거 정말 그냥 딱 그 콘서트, 오, 페스티벌에 딱 잘 어울리는.
0: 진짜 딱 그 뭐랄까 그 이 빵 뚫리는 느낌
1: 하는 느낌.
0: 여감이 거기서 나는 약간 이 긁히는 이런 소리 너무 좋거든요.
1: 일부러 딱 긁습니다.
0: 아, 너무 좋다 진짜. 키키키님께서 아우 아우. 동물원이냐고요. 한경희님께서 아니 폴킴님 표정 넋놓고 듣고 계셔. 아, 제 표정이 그랬나요? 제 표정을 못 봤어요.
1: 아, 폴킴 버전 하울링도 한번 듣.
0: 아우.
1: 너무 색다를 것 같지 않아요?
0: 아, 진짜. 5768번님께서 이 노래도 감기룩의 바닥 청소 느낌이네요. 물 청소 추가.
1: 아유.
0: 아, 이거, 아, 이거는 이 노래는 제가 봤을 때 미안해요. 나 소신 발언할게요. 이 노래는 바닥 청소하면 안 돼.
1: 그쵸.
0: 이 노래는 날라다녀야죠.
1: 그쵸, 그쵸, 그쵸.
0: 한 바닥이 있으면 안 되고 뛰어다녀야죠.
1: 저 스탠드 마이크 밑동을 딱 잘라가지고
0: 들고 다녀.
1: 대만 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네.
0: 내가 봤을 때 지금 무대 위에다가 그 뭐냐 달 하나 띄워놓고 하늘로 날아올라야 돼. 내가 볼 때 날아올라야 돼.
1: 네.
0: 5632번님께서 폴킴 하울링은 약간 사막요 느낌이네요. 그렇게 악에 빠졌나요? 약한 거라 이거죠. 우리 서지현님 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네, 콘서트에서 처음 하울링 들었을 때 듣자마자 이게 기현 오빠지 맞아, 했던 맞아. 노래 그날의 오빠 가슴팍이 아니라 하울링하면 웃는 오빠인지 못해요.
0: 아니 여러분 눈을 어디에 두고 계시는 거예요?
1: 아니 제가 네. 그 몸베베분들 알고 계시는데 다른 부위보다 네. 그 상체 쪽이 네. 조금 잘 발달돼요.
0: 오, 아, 상체가 좀 큰 스타일이구나.
1: 네, 좀 두껍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옷을 입으면 몸베베들이 좋아하더라고요.
0: 안 입어도 될 것 같아요.
1: 위에를요?
0: 네, 그럴 거면.
1: 그건 이제 저희 팀에서 션우 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맞다. 거기 또, 아, 맞네.
1: 거기는 이제 몸 좋은 사람들 많아서.
0: 쉽지 않다.
1: 거기선 이제 제가 사막 여우를 담당하고 있어.
0: 아, 그러네. 아, 나는 여기서 사막 여우를 안 보고 자꾸 늑대로 보이는데. 어, 아, 진짜. 내가 거기로 가면 아주 햄스터 되겠네. 8575번께서 와, 1월 30일로 간 기분이야. 콘서트 또 합시다. 아, 진짜. 이 노래 콘서트에서 들은 사람들은 못 잊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죠.
0: 김명진님께서도 폴디 너튜브 가서 당장 콘서트 하울링 영상 찾아보세요. 유기현 늑대력이 난리도 아니야.
1: 난리도 아니야?
0: 진짜.
1: 그, 지금 제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좀 뭔가 빨간 머리에 네. 머리 뒤로 샥 넘겨가지고.
0: 그 좀 전에 팬분들이 이제 네. 약간 바닥에서 바닥 청소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또 아이디어 하나 드려볼까요?
1: 어떤 거요?
0: 그러니까 그 이게 좋은 말인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네모난 철창살 안에 들어가서 아주 섹시하게 입으신 다음에 뒤에 달 띄워놓고 하울링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1: 지금 밖에 있는 몸베베들이
0: 무릎 꿇고
1: 입틀 막을
0: 여러분 어때요? 나 괜찮죠?
2: 네.
0: 폴킴 아이디어 괜찮죠? 네, 나 분명 말씀드렸어.
1: 와, 형, 형 머리에서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0: 나 혹시 연출에 소질 있는 듯?
1: 아까 끈적한 걸 좋아하는 폴킴.
0: 내가 못하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1281번님께서 공연 때 막 마이크 스탠드를 휘적휘적 하는데 내 마음도 스탠드 마냥 휘청거렸잖아요. 괜찮다. 칵테일처럼 아주 휘 저어버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3802님이 사무실 의자에서 나 혼자 들썩이는 중 뛰쳐나가고 싶다.
0: 너무 신난 노래야 진짜. 다른 오늘 이 노래가 라이브라서 유독 더 신나게 느껴졌던

0: 아 근데 피치가 진짜 정확하다. 아,
1: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 나 이 노래도 너무 제 취향이에요.
1: 완전.
0: 어 뭐 뭔가 기현 앨범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장르였어요.
1: 저도 듣고 너무 좋아서 오케이를 했는데 너무 제가 지금까지 안 하던 장르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걱정이 있었지만.
0: 어 팬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너무 잘 나왔어.
0: 이영아님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1: 유캐신 기현 좋은 음반으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노래 너무 잘 듣고 있고 나는 레인 나이트 드라이브가 좋아. 시티팝까지 잘할 줄은 너무 완벽하잖아. 시티팝 저 너무 좋아했는데 네. 잘 못해서 조금 아껴뒀다가 오. 이번 앨범에서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0: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주니까 약간 네.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1: 네네네.
0: 아, 이영아님께서 아 문정근님께서 배터리 완충에 요즘도 진심인가요? 지금 핸드폰 몇 퍼예요? 몇 퍼센트부터 불안해요?
1: 어 요즘에는 조금 내려놨어요.
0: 아 네. 내려놨어요?
1: 네, 네 내려놨어요.
0: 어, 지금 혹시 몇 퍼예요?
1: 밖에 있는데
0: 아, 밖에 있어요?
1: 아마 한 70퍼?
0: 오
1: 네.
0: 70퍼면 양호하죠?
1: 요즘에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하루 종일 스케줄 한 날 있었는데
0: 네.
1: 어, 한 8퍼쯤에서 충전했어요.

0: 생각하는 형이 몇 분 안 계시는데 그중에 우리 폴킴이 형 뭔가 이렇게 가까워진 지는 그리 오래 안 됐지만 네, 딱 스케줄 들어오자마자 정말 0.5초 만에 오토콜을 해버렸습니다.
1: 하나 의리파 미치겠네.
0: 다음에도 또 불러주시면은 그때는 뭐 팀으로도 불러주시면 제가 멤버를 잘 설득해서 같이 네. 또 나오도록 해보겠습니다.
1: 아 진짜 약속이에요.
0: 약속
1: 약속입니다. 예, 예. 아 저희는 이렇게 해서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연한 목소리로 피로한 오후의 눈꺼풀을 깨워줘서 너무 고마워요. 항상 화이팅이라고 해주셨어요. 맞아요. 제가 목소리가 살짝 상큼하고 가련한 느낌이 있죠. 제스비 너와의 모든 지금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목소리만 들으면 45kg라고. 가련한 느낌이 있는 목소리지요. 굉장히 얇고 하이톤인데 그래서 라디오가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2시에 딱 약간 처질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때 여러분들하고 함께하면서 저도 잠 깨고 여러분들과 함께 약간 잠 깨는 그런 라디오 진행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씩 그래요. 집에 가면 뭐 4시 반쯤 되거든요. 뒤에 일이 없으면 딱 4시 반쯤 집에 가요. 그럼 그때 배가 탁 고파서 뭘 먹어요? 그럼 그때 제가 식곤증이 와요. 그때서야 제가 식곤증이 와가지고 와 이제 나랑 같이 함께 하시는 우리 귀빈이들 잠은 다 깨워주고 내가 이렇게 졸고 있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8461님이요 저는 이 더운 날 실내 온도 30도인데도 마스크 쓰고 이래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체력도 너무 딸리고요.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마 먼지가 많은 곳에서 일하시는구나. 아이고 그러면은 실내 온도가 30도인데 마스크 쓰고 일하면은 이제 뭐 얼굴에 땀이 엄청 날 거예요.

0: 드릴게요. 사연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어제 우리의 게스트통 하루 쉬었죠. 예, 그래가지고 걱정하는 귀빈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우리 게스트통 어디 갔어? 너무 보고 싶어요. 안 돼. 내 도파민. 게스트통 빨리 와. 이러신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대로 스위치 뿅 켜놨습니다. 2부에 게스트통의 뉴스통 함께 할 거고요. 3부엔 앙앙앙 출장에서 드디어 돌아온 아이키 씨 그리고 개근도장 찍고 있는 스테이씨 윤 씨랑 함께 할게요. 그럼 우리 광고 선생님들 듣고 개근 프로젝트부터 시작해볼게요. 가비의 스페레디오 1, 2부는요. 베스트 슬립, KB 국민은행, 셀로맥스, 고려기프트, 키움증권, 일양약품, 더 건강한 주식회사, 메디엘 토너패드, 코끼리 베이글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3: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장생.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같기도 하고.
1: 아니 다름이 그래가지고. 안, 네, 다름이 아니라 라디오 듣고 있다고 하면 저는 신나서 춤춰요. 어머 귀빈이 분이시구나 이러면서.
0: 전 이것도 너무 떨려요. 너무 기쁘고 너무 영광이에요.
1: 아 귀여우셔. 아 저 있잖아요. 거기 완전 네. 단골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또 갈 거니까 우리 만나면 꼭 인사하기.
0: 정말요?

같아요 지금. 내가 우리 3652님 친구 5분 친구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다음에 전화하라고 얘기해버리면은 나 지금 생방 중인데 다음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지. 우리 같이 전화하기로 했잖아. 전화하라고 얘기를 하지 말든가. 나 지금 기분 좋겠다. 첫 통화 했는데 이러면 안 되지. 굉장히 당황스러운 약간

0: 아기가 다 듣고 이게 축적이 된다고 하시니까요. 또 외로울 때는 저랑 진짜 대화를 하시는 거 어떠세요? 예, 제가 얘기를 하면 또 거기에 대답해 주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세 번째 사연 갑니다. 저는 올해 45살 두돌 아들을 둔 아빠입니다. 주말 아들이 갑자기 고열로 아내와 밤잠을 설쳤네요. 두돌을 아들을 둘렀는데 주말에 아들이 갑자기 어이구 당황하셨겠어요. 지금은 괜찮은지 한번 전화 걸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세 번째 전화까지 성공?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1: 가비의 슈퍼 라디오.
0: 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0: 너무 깜짝이죠. 안 듣고 계셨구나, 그렇죠?
1: 아 예. 잠깐만. 예. 아 놀래가지고 순간적으로.
0: 되게 황당하게 웃으시는데 뭐 어떤 거 하고 오셨어요?
1: 아 지금 운전 중이라서 블루투스로 통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0: 아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괜찮으세요?
1: 네, 가능합니다. 예, 괜찮습니다.
0: 아니 다름이 아니라 지금 두돌 아들을 두는 아빠인데 주말에 아들이 갑자기 고열

0: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1: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이상하게 이제 날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보자 보자, 오늘은 날이 어떤가. 적당한 것 같은데? 응, 모든 날이 좋았네. 어때요? 저도 잘 어울리죠?
1: 잘한다. 역시 수통아, 넌 유해진 씨야. 역시 찰떡이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새로운 뉴스 좀 알려줄래?
2: 네.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이 크게 올라 서울 평균 삼계탕 가격이 18,154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2.8%, 5년 전보다 29% 오른 수준인데요. 닭고기 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지난해보다 18.1% 상승하며 삼계탕 가격 인상을 이끌었습니다. 올해 초복에는 삼계탕 한 그릇도 부담스러운 2만원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야, 가만히 있어보자. 잠깐만, 나 벌써 초복 때가 됐나? 아, 초복이 언제지?
2: 바로 내일이에요.
1: 아, 진짜? 내일이 벌써 초복이야? 아, 근데 삼계탕을 이제 2만원 주고 먹어야 돼? 아, 이거 너무 비싸지.
2: 가비님, 제가 삼계탕 5,000원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1: 어? 그런 게 있어?
2: 검색해보니 내일 KBS 구내식당 점심 메뉴에 삼계탕이 나오네요. 5,500원짜리 식권 한 장 사시면 삼계탕 드실 수 있어요.
1: 아, KBS 구내식당 제대로다. 아이, 좋네. 아, 이거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요 KBS 구내식당에 5,500원이면 딱 2만원짜리 안 먹어도 되고 아주 4분의 1 가격으로.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좋아. 그럼 수통이 우리 청취자 소식도 좀 알려줄래? 그 하루 못 들었더니 너무 궁금한 거 있지?
2: 네, 0940님의 소식입니다.
3: 자취 1년차 대학생입니다. 몇 달 동안 빨래 건조대를 접지 않고 그냥 빨래 널고 마르면 그대로 하나씩 빼서 입기를 반복해서 빨래 건조대가 거의 가구의 일부가 됐는데요. 오늘 몇 달 만에 빨래 싹 깨고 건조대 접었습니다. 방이 1.5배는 넓어졌어요. 저 잘했죠?
1: 나 근데 이거 완전 이해하기는 해요. 그냥 널어도 널어두고 수건 필요하면 이렇게 쏙쏙 뽑아 쓰고 완전 그렇잖아. 근데 이거 건조기 사면 안 그럴 것 같지? 건조기 사잖아요. 건조기에서 꺼내 입어. 그냥 거기가 서랍이야. 어, 그렇게 되긴 하는데 빨리 꺼내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안 그러면 냄새 날 수 있어. 아니 근데 이 빨래 건조대가 은근히 자리 차지 많이 하는데 방 진짜 넓어졌겠다. 너무 축하해요.
2: 다음은 5124님의 소식입니다.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근처 회사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지 오전에 단체 주문이 들어왔어요. 무려 김밥 100줄.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김밥만 쌌지만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오후 장사 일찍 접어도 될 것 같아요.
1: 근데 김밥 100줄이면 이거 싸는데 시간 엄청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대량 주문이라서 어이구 너무 축하드릴 일이네요. 오늘 딱 날 좋다. 근데 김밥 많은 거 은근 어려운데 엄청 고생하셨겠어요. 그냥 오늘 오후 장사는 지금 딱 접읍시다. 아시겠죠? 수통아, 이제

0: 잘 들으시고 누구인지 배우 이름을 맞춰주세요.
1: 오.
0: 아 저기 모이도 가가지고 몰리브나 한잔 하려니까
1: 오.
0: 그 자식도 그냥 확 다 저기 다 쳐넣으라고.
1: 와씨, 와.
0: 자
1: 와.
0: 제가 지금 누구를 흉내내고 있을까요? 배우 이름을 맞춰주세요.
1: 게스트에게 한 번씩 쉬게 해야 되나봐. 또 새로운 성대모사 연구해온 거야? 굉장히 성실한데 아주 딱 좋은데 지금?
0: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누가 시킨 거예요. 정답을 아시겠는 분은?
1: 시키는 사람이.
0: 맞아요. 정답을 아신다면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10명에게는 가비디카노 드립니다.
1: 오케이, 정답 받을 동안 노래 하나 틀어주겠습니다.

0: 모요의 누구야 듣고 왔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오는 문자 중에 하나가요. 남편이 이병헌 닮았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지금. 아, 그리고요, 이런 분들 계세요. 아내가 제가 이병헌 씨의 뒷모습만 닮았다고 합니다. 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정아님은요, 우리 신랑 뒤통수가 이병헌 씨 닮았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부부가 두 분이서 다 보내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임혜영 씨가 이병헌 완전 똑같아요. 멋져요. 최고. 스컹크님이 이병헌 하나도 안 똑같긴 한데 대사 듣고 알았네요. 아, 왜 그래요? 잘한다고 해줘요.
1: 난 저기 모이도 가가지고 놀림을 한잔 하려니까.
0: 어떡해. 어스통아 안 똑같대. 민기 마눌님이요. 이병헌 우리 신랑도 건치예요. 하이신님이요. 이병헌 게스통 실력이 점점 늘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게스통 정답은 뭐지?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1인입니다. 사람이 많이 없어서 심심하고 잠 오고 막 그래요. 언니 잠 좀 깨워주세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지금은 사람이 좀 없을 수 있겠네. 지금은 약간 나른하고 거기 날씨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울은 지금 살짝 우중충하거든요. 거기도 약간 우중충하면은 또 심심하고 잠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잠 오면 살짝 졸고 그러는 거지 뭐 지금 사람 너무 없으면은 아 근데 이게 또 사람이 딱 많아지는 그 시점 있잖아요. 그때 되면 또 엄청 많아질 거예요. 지금은 좀 쉬엄쉬엄 하세요. 성지은님이요. 2년 만에 아이들 데리고 제주도 여행 예정인데요. 제가 비를 몰고 다니는데 설마설마 했는데 날씨가 꾸물거리는 걸 보니 너무 불안하네요. 날씨 요정님이 도와주시면 참 좋겠어요. 제발요 하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살짝 장마 시작되면서 좀 비가 올랑말랑한데 제주도 여행이면 또 비

라고 하셨어요. 오 마이 갓, 잠깐만. 이런 사랑 사연 나 진짜 아, 나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 2098님 혹시 월요일 날 우리가 연애 프로그램 해요. 연애 상담 프로그램 하는데 자세한 이야기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커피 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

소녀시대의 Holiday 듣고 오셨습니다. 가비바비보 몰디브 대 하와이였는데요. 정승희님이요. 몰디브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이때 되면 앞으로 노 메이크업으로 오시는 건가요? 라고.
1: 네, 약간의 꺼드럭 살짝 담아서 민심 리더 되면 이제 네. 살짝 생얼로 와볼까 하는데, 아, 사실 오늘은 앞에 제가 레슨이 있어서 아. 샵을 갈 시간이 없었어요.
0: 아, 그럼요.
1: 그래서 예뻐, 이렇게 근데. 쿠션으로 탁탁탁 하고 왔는데.
0: 여전히 예쁩니다.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키 씨가 멀리 가 있는 동안 우리 윤 씨가 계속 졌어요.
2: 네.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지지 말라고. 나한테만 지라고.
1: 아니, 제가 진짜 별의별 짓 다 했어요. 언니 여기 언니 자리에도 앉아놓고
2: 아 여기도 앉아봤는데
1: 저희 멤버 중에서 최악체 멤버도 데려와 보고 했는데
0: 아, 그런데 졌어요. 네. 네. 어떻게 아이키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유는 나만 이길 수 있는데 자꾸 진 게 좀 속상하시기도 한지.
2: 너무 속상한데 네. 이 사람 자체가 네. 여리고 착해서
0: 그렇긴 해. 착해.
2: 약간 승부욕을 가져야 되잖아요.
0: 자꾸 양보해 윤 씨가.
2: 그러니까 양보하지 말고 오늘부터 다시 네. 제가 특수훈련 오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아요.
0: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지금이 다름이 아닌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전화 안케이트 하는 것처럼 어디선가 라디오 청취율을 조사하고 계실 거거든요. 청취율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예,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팔로워보다 중요한 와우. 수치가 되어버렸는데 예, 여러분 어떤 거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유튜브, 인스타그램 혹은 뭐 다른 거 뭐 팔로워 수나 음원 순위 가장 신경 쓰는 게 뭐가 있을지 영상 조회수도 그렇고요.
2: 저는 아무래도 제가 네. 이제 쇼폼을 많이 이제 찍다 보니까 네. 뭐 릴스나 이제 뭐 그 틱톡 쪽에 영상 조회수 이런 거를 좀 많이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와.
0: 그럼 제일 많이 터졌던 영상 조회수가 몇이나
2: 되세요?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네. 기억하기로는 한 1600만 뭐 이런 거?
1: 네. 와 대박
2: 그런 거 막 그 뭐 체크 뭐 이 정도 체크 프라 쪽에서 좀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0: 1600만이면 진짜
2: 다 저는 근데 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네. 저는 유튜브를 또 잘 못해요. 아. 제가 롱폼에 약해요. 그래서
0: 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다른 것 같아 확실히.
2: 맞아 맞아.
0: 저는 쇼폼 못 하겠어요 언니.
2: 아유 진짜. 그래서 각자 분야에서. 네. 열심히 하는 거죠.
0: 네. 서로 네. 열심히 하고 그러면 네. 참 좋을 것 네. 같아요.
2: 많이 또, 이렇게. 또 서로 배우면서
0: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윤 씨는 또 어디 수치에 약간 예민해요?
1: 저는 사실 네. 팀으로 가는 거는 네. 이게 수치가 좀 적게 나와도 네. 마음이 막 아프진 않거든요. 네.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그치. 함께 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느낌인데 이제 인스타그램은 하트 수에 그렇지. 저는 조금 연연하는 스타일이에요.
0: 완전 공감하는 바.
2: 맞아
1: 완전
2: 맞아.
1: 그게
2: 맞아.
1: 좀 왜냐면 완전 단독 행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그 무게감이 저에게 하트가
0: 맞아.
2: 그치.
0: 아 요즘에 많이 안 눌러주면은 왜 나 요즘에 안

0: The power, power, power lighter. 가비의 Super Radio 화요일 코너 앙앙앙 아이키씨 윤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앙앙앙은요 그 누구도 묻지도 궁금해하지도 않았지만 그냥 우리끼리 앙케이트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첫 번째 앙케이트는 양자택일입니다. 두 분이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내가 맞다 서로 우겨주시면 되고요.
1: 내가 맞아.
2: 내가 맞다 요.
0: 결과는 청취자분들의 문자로 결정될 거예요. 예이. 청취자분들은 저와 아이키 언니 중에 누구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아이키 혹은 윤 써서 문자 보내주세요.
1: 보내.

0: 네네네. 근력 운동이 뭔가 글자가 못생겼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근데 반대로 유산소는 약간 상큼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
0: 유산소 그런 느낌이네요.
1: 근력 그 이미지. 네. 근력 이거랑 유산소 이거랑 좀 달라요.
0: 어 다르긴 하네요. 예. 네. 아, 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네. 근력 운동이 너무너무

0: 보이는구나. 네. 아, 그 표정을 막 너무 꾸기면서 해서 좀 약간 늙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1: 맞아요.
2: 네, 너무 꾸기면 이게 약간 주름이 또 생길 수도 있고.
0: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3: 조심하세요.
0: 네, 요것도 읽어주세요.
3: 네, 9743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근력 운동을 좋아하는데 살 빼는 데는 반드시 근력하고 유산소 필히 해야 빠진다고 하시네요. 맞아요. 이거는 같이 해야 되긴 해요.
0: 알고 있긴 한데 귀찮아서
3: 그렇지. 맞아요. 귀찮아요.
0: 맞아요. 아, 알죠. 4667님이요. 전 오늘 1시간 근력, 1시간 천국 계단 하고 왔어요.
2: 와.
0: 진짜 대박이시다.
2: 천국 계단 1시간은 진짜 이거는 그 헐크라고 봐도 무관한 것 같아요.
3: 그쵸? 저도 근데 궁금한 게 그 천국의 계단이 해보신 분들 다 싫어하는데 왜 이름이 천국의 계단인 거예요?
0: 그냥
2: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0: 계속 올라가는 거.
3: 올라가면 그러니까 천국이 나와.
2: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계단이 안 끝나요.
0: 계속 나오니까.
3: 아, 계단이. 그런 뜻이구나.
0: 네. 그리고 1884님이요. 근육은 돈입니다. 나이 들면 근육이 돈이에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 맞아요.
0: 진짜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3: 왜냐면 맞아요.
0: 20대 때 만들어놓은 근육으로 30대를 살아간다고 하더라고요.
3: 맞아요.
0: 30대 때 근육을 만들어놔야지 40대도 살아갈 수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0: 더워도 너무 더워. 서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1: 여름 부두 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 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요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3: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해요.
1: 저를 선택했고.
0: 근육 운동하면 얼굴 못생겨진다에 너무 극히 공감하고 하여간 운동은 다 싫다라고 하셨고요.
1: 아, 이동수, 그쵸, 그쵸.
0: 네, 이동숙 님이요. 윤, 윤 님이 그냥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선택하셨었죠?
1: 아, 이분 두 번 죽이시네.
2: 유산소였습니다.
0: 아, 그냥 당신이 이겼으면 좋겠는데요. 네. 혹시 뭐 어떤 거 선택하셨어요? 이 마음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1: 맞아요. 네,
0: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번 발표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막 앙케이트 결과가 집계됐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는요. 첫 번째 앙케이트의 결과 맞춰주신 이번에도 근력 운동이 싫다는 분이 더 많네요. 근력
2: 아,
0: 운동이
2: 거짓말.
0: 더 싫다. 유나
2: 거짓말.
1: 어, 와, 이 정도면은
2: 내가 이긴 줄 알았는데
0: 지금 윤 씨가 졌어요.
1: 네,
0: 어떻게 하면 좋아요?
1: 와, 이 정도면은
0: 근력 운동이 더 싫대요 사람들이.
2: 진짜요? 네. 아, 근력 운동 맛있는데. 뿌듯하고.
0: 내가 봤을 때는 윤 씨가 항시 약간 독특해.
2: 어, 뭔가 취향이 조금
3: 일반적이게 아는 것 같아요.
0: 취향이 마이너한가 봐요. 네? 아, 저도 근데 이번 윤 씨가 이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힘쓰고 이러는 게 더 싫다라는 분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앙케이트는요. 아이키 씨가 지금 맞췄고요. 지금 헬로우 님이 윤 대체 언제 이기냐. 네,
2: 그러니까요.
1: 이 정도면 계속 져야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0: 이게 또 캐릭터가 될 수가 있죠.
1: 그쵸?
0: 네. 네. 어쨌든 지금 아이키 씨가 맞추셔서요. 이따가 입장을 먼저 고르실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있어요.
1: 오, 알겠습니다.
0: 네. 그럼 바로 두 번째 앙케이트로 가볼게요. 네. 전화 앙케이트입니다.
2: 네.
0: 오늘 또 문자 주셨던 청취자분들 중에서 다섯 분을 무작위로 이렇게 기습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표를 더 많이 얻는 분이 이기게 될 거예요.
1: 네.
0: 오늘 이 대결에서 이기신 분은 민심 리더라는 신호를 받게 될 거고요. 지는 분은 챌린지를 찍으셔야 됩니다.
2: 네.
0: 지금 챌린지가 계속 쌓여가요. 윤 씨가 찍은 챌린지가.
1: 이 정도면 윤 씨 개인 계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2: 죄송하게 가비 언니보다 제 얼굴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해요.
1: 그치 그치.
0: 릴스 쪽에는 지금 윤 씨가 다
2: 독점했습니다.
0: 네, 독점하고 있어요.
1: 우리 팬분들은 너무 좋죠.
0: 그쵸 그쵸.
1: 네.
0: 그럼 두 번째 주제 발표할게요. 지난주에 아이키 씨는 없었지만 여름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 나눴었거든요. 근데 이 여름 이자식이 굉장히 너무했던 게

0: 더웠잖아요.
1: 너무 더웠어. 네.
0: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골라봤습니다. 여름이 싫은 이유는? 싫은 이유가 많죠.
1: 아니 근데 질 네. 이제 네.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윤 씨가 자꾸 나만 봐. 이 질 지금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질문 나와 자꾸 나만 의식해 상대만.
0: 아니 윤 씨 지금 알키 씨를 볼 게 아니라 본인을 믿어야 돼요. 어떻게 네. 믿으시면 되냐면요. 네. 강성태님이 윤님은 이제 다음부터 결정할 걸 반대로 선택해라. 본인을 믿고 그거에 반대로 선택을 하시면 돼요.
2: 아, 알겠습니다.
1: 그러면 되겠다.
0: 아. 네 여름이

0: 하고.
1: 아, 저도.
0: 뭐 햇빛 받는 것도 괜찮아요.
1: 저도.
0: 그런데 그게 싫을 정도로 더위가 이제 올 때가 좀 싫은데
1: 네.
0: 그때 나타나는 현상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네. 싫은 거를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1: 네.

0: 더우면 네. 사람이 이렇게 옹졸해져요.
1: 네, 그렇죠.
0: 막 친구랑 지나가는 친구랑 이렇게 인사도 하고 싶고.
1: 근데 배우들한테는 배우들한테라고 얘기하셔도 돼요.
0: 아, 그래요? 아, 예, 배우들한테. 배우들한테 바르고 뿌려도
1: 귀여워서 언제가...
0: 그래도 이제 그러더라고요.
1: 그렇지. 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땀을 막아주는 그 약품이 있어요. 그거를 아. 써야지 막아주는 거지. 배우들한테로는 땀을 막을 순 없어요. 냄새가 맞아요. 좀 덜 나는 거지.
2: 아. 드리클땡 써보셨어요?
0: 어. 어, 안 써봤어요.
2: 아, 드리클땡 진짜 좋은데. 드리클땡이 진짜 최고인데.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억제제가 있어요. 억제제. 그걸
0: 알겠습니다. 네. 억제 해보겠습니다.
1: 오케이. 아, 아, 아. 그러면 견답으로 정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0: 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네. 저는 멋진 네. 여자로서 네. 가겠습니다.
1: 네.
0: 곁담.
1: 오케이. 곁담으로.
0: 너무 싫어요.
1: 곁담을 제일 싫다라고 하셨어요. 네. 여름이 싫은 이유 곁담. 네. 그럼 우리 예은 씨는 어떤 걸로 하실 거예요?
2: 저는 더운 게 싫어요.
1: 아, 더운 게.
2: 네.
1: 아, 더운 게 싫다. 곁담이 싫다.
2: 더운 거.
1: 더운 거?
2: 네.
0: 아, 잠깐만. 더위. 더운 거는 저
1: 좀 당연한 거라서.
2: 더위.
0: 더운 게 싫죠.
1: 살짝, 저는 살짝 거, 어, 살짝
2: 죄송해요.
0: 그러면 여름은 더워요.
2: 죄송해요. 다. 예, 예. 그러면 저는

0: 나 진짜 기다렸다는 듯이 윤희가 어 저는 그럼 덥다요. 이게 너무 웃겨. 어, 아니, 언니가 덥다고 저는 덥다요.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고 웃기잖아요. 귀여워.
1: 어떻게든 이기고 싶어가지고
2: 그냥 사실을 말했어요. 여름은 아유. 덥다 해야 되는데 제가
1: 좋은 정도는
2: 네. 저 뭐였죠? 저 먹으러 갔죠?
0: 아 너무 웃기다. 스파다. 스파다로
2: 스파다.
0: 네, 스파다. 스파다로 할 거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아, 벌레로 가요 윤씨 막 3구 5구 뭐 이러시는데요. 신장민님은 윤님 이기라고 밀어주신다. 우리가 좀 밀고 있긴 한데 어디 될지 모르겠어요.
2: 안 밀리더라고요. 근데 밀어주셔도 네.
0: 임나영님이요. 벌레 무조건 벌레 막 벌레. 이러시는데 혹시 마지막으로 바꿀 게 드릴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윤씨.
2: 저는 네. 그럼 진짜 저 벌레로 갈게요.
0: 벌레.
2: 왜냐면 제가 벌레를 너무 싫어하는데 제가 최근에 화장실에서 러브버그가
0: 싫어.
1: 요즘에 러브버그가
2: 그
1: 또
2: 진짜 씻다가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그 갈색 여치라는 친구가 얼마에 나왔는데 걔는 사람을 문대요.
0: 아 진짜요?
2: 네 사람을 문대요. 그래서 진짜 그거 너무 싫어서 제가 밖에 안 나가요.
1: 그 제가 또 하나 좀 같이 서포트 해드릴까 봐요.
2: 네네.
1: 이게 그 우리 또 주부님들 네. 그 또 자취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네. 여름에는요 네. 음식 근처에
0: 날파리
2: 맞아요.
1: 이거 진짜 이 더워가지고 네. 많이 발효가 돼서 뭐 그런 것 때문에
0: 그러니까
1: 잡아도 끝이 없어요.
0: 잡을 맞아요. 수가 없잖아. 걔는.
1: 그런 위생 문제가 있다는 거.
0: 네. 맞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한번 민심 체크 들어가 볼게요.
2: 네네. 네.
0: 전화 연결 한번 해볼게요. 윤 씨부터 한번 가볼까요?
2: 네, 여보세요.
3: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벼운 네, 슈퍼라디오.

0: 얘기할 걸. 네.
1: 아, 윤씨 되게
0: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2: 저게 여기도 벌레고 바퀴벌레도
1: 그렇죠.
2: 벌레고
1: 그렇죠.
2: 벌레고.
1: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알키씨 한번 전화 한번 해볼까요?
0: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 레디고요. 저는 아이키입니다.
3: 네.
0: 여름이 싫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3: 땀 습기요.
1: 타, 네?
0: 예, 뭐라고 하셨죠?
3: 땀 습기.
1: 땀 습기?
0: 땀 습기?
3: 땀이요, 땀.
0: 땀!
1: 그러면
0: 구체적으로 어떤 땀? 어떤 땀?
3: 얼굴에 나는 땀.
1: 얼굴땀이 싫으시는군. 얼굴땀 싫죠.
0: 얼땀 싫어요. 그,
1: 저도 얼땀 싫어요.
0: 아, 그 약간 인중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3: 네.
0: 네. 혹시 뭐 겨드랑이 쪽은 괜찮으세요? 그쪽 안부 네, 여쭤보고 싶은데.
3: 네.
1: 아, 트리클 땡 쓰시는구나.
0: 아, 쓰시는구나. 뭐 좋은 거 쓰시나 봐요. 그죠?
1: 안 난 사람도 있어요.
2: 감사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그 네. 평안한 네, 인중 보내세요.
1: 감사합니다.
3: 네.
0: 감사합니다.
2: 아니, 너무 웃긴 게 이게 사연자분 청취자분께서 네. 전화로 제 생각에 곁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없어요.
1: 그러니까.
0: 아, 제가 잠깐 잊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가, 전화를 해야 되는데.
0: 예, 전화 투표고 예. 또 저희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청결한 나라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다들 체면을 좀 차린다는 거를 제가 좀 까먹고 있었어요.
1: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곁담 대 벌레로 가자.
0: 그러니까.
1: 좋아요.
0: 아, 감사합니다.
1: 곁담 대 벌레. 한번 다시 연결해 볼게요. 세 번째 분 한번 윤희가
2: 네 여보세요.
4: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여기는 가비의 슈퍼 라디오고요. 저는 윤희입니다.
4: 네.
2: 혹시 겨드랑이 땀과 벌레 중에 여름철 어떤 게 더 싫으신가요?
4: 저는 벌레요.
2: 감사합니다. 저도 너무 싫어요.
1: 잠깐만 겨땀이 네. 잘 안 나시는 분이실까요?
0: 혹시 그쪽 깨끗하신?
4: 깨끗한데.
0: 네네네.
4: 그 초파리가 너무 싫어요.
2: 그쵸 초파. 맞아.
0: 그건 맞죠.
2: 밥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 날파리 초파리가 너무 싫죠.
0: 그쵸.
1: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피디님 저희 그러면 한번 더 가볼까요 전화를? 그러면 네 왜냐면 지금 아이키 빵 대 윤 1이거든요 겨우
0: 예,
1: 지금 겨우. 전화를 세 통 했는데
0: 분명히 예 뭔가 땀 얘기는 계속 나온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0: 제가 지금 겨땀이 나고 있어요 제가
1: 오케이 그럼 다음 전화 한번 걸어보

0: 감사해요.
1: 네, 감사합니다. 아. 윤 씨 화이팅.
0: 감사해요. 사랑해요. 아.
2: 이번에 아무래도 윤 씨도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3: 네. 그런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윤 씨가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아. 이렇게 축하합니다. 해서 슈퍼라디오 민심을 읽은 민심리더 드디어 윤 씨가 됐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2: 한국인이 생각하는 여름이 싫은 이유 아무래도 벌레인 것으로 결론이 벌레. 났고요.
3: 그렇죠.
2: 패자 아이키 씨의 챌린지는 또 가비의 슈퍼라디오 인별그램에서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3: 네, 오늘 저 이제 겨터파크 열고 네. 할 예정이에요. 저 안 되겠어요 지금.
2: 네. 어떻게 두 분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한 맞춰보셨는데 어떠셨나요?
3: 너무 좋아요.
4: 즐거웠어요. 네,
3: 마음이 오케이. 편하고
4: 네.
2: 오케이.
3: 네. 진짜 사랑합니다.
4: 아무래도, 사랑합니다.
2: 아무래도 집이지요.
3: 집이죠. 네. 집이죠.
2: 네. 오케이. 사랑합니다. 그럼 저희 이렇게 사랑하면서 두 분 보내드릴게요. 두 분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네. 저희는 그러면 지코의 썸머 헤이트 들으면서 마칠게요. 안녕.

0: 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생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화

0: 박수. Cheers.
1: 자,
0: 예, 그리고 환희곰님께도 햄버거 선물 챙겨드릴게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미라를 널리 알리고 있는 분들 감사하고 저희가 더 앞으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0: 네, 칭찬받은 미라클들 지금 바로 줄을 서십시오. 미라를 어떻게 널리 널리 알리고 있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시고요. 피식웃음 두 번도 함께 찾아가십시오.
1: 그리고 오늘도 골든벨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하드인데 USB가 아니라

0: 이렇게 젖은 것이 싹 올라오면서 기름이 입안으로 쫙 퍼지는.
1: 오시기 전에 뭐 안 드셨어요? 오기 전에
0: 먹었어요.
1: 우리 윤정수 씨께서 주셨던 감자를 삶아서 먹었어요.
0: 아 어땠어요?
1: 아 너무 맛있었습니다.
0: 한두 알 삶아 먹으니까 맛있죠.
1: 예, 감자에다가 어제 우리 윤정수 씨께서 저한테 감자를 좀 챙겨주셨어요.
0: 핵감자.
1: 강원도 핵감자를. 네. 그래서 감자를 딱 삶아가지고 저기 수박이랑 포도랑 이렇게 해가지고 뭐 먹었더니
0: 혼자 원도막이었네.
1: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여름의 맛을 완전히 제대로 느끼고 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가 쨍쨍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어두워졌네.
0: 그렇습니다.
1: 예, 그렇습니다. 예.
0: 잘했습니다.
1: 정장도 좀 잘 드시고 다니세요.
0: 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안 드시는 사람 몸이 이럴 리가 없지 않아요.
1: 네. 네. 9850님 저도 칭찬해 주세요. 음식점 하는데 쿨 FM 매일 틀어놔요. 들어오는 직원들마다 라디오 오랜만에 듣는다고 반가워해요. 어린 20대 친구들은 처음 듣는다고 하고요. 직원이 아직도. 자주 오고 많이 바뀌어서 여러 명한테 홍보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0: 직원이 자주 바뀌면 좀 좋은 직원들 많이 만나길 바랍니다.
1: 네, 네. 아니 라디오란 매체를 또 최근에 접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디오를 듣게 만들어야 돼요.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말 우리의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자주 들어주시는데 안 들으시는 분은 또 한 번도 안 들으는 분이 많더라고요.
0: 네.
1: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에다 꽂아줘야 되나?
0: 선물이죠.
1: 선물로
0: 뿌려야 됩니다. 뿌려서 사람들이 모여들게 해야 됩니다.
1: 예. 예.
0: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몰려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1: 뭐죠?
0: 누가 길에서 돈 뿌렸는데 우와 하고 진짜 눈 돌아가서.
1: 예. 예. 그럴 수 있겠지만
0: 네.
1: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0: 아니 우리는 이제 선물. 예. 선물 돈 말고 선물.
1: 선물 저희 많이 드리고 있어요. 예. 그리고
0: 예. 조금만 참가하셔도 빡빡 드리게 예. 빡빡 나오게 해줘야죠.
1: 자 9850님 우리가 칭찬해드리고 햄버거 선물 드리겠습니다. 예, 햄버거 선물 드리고요. 자 정재훈님 저도 블로그 운영 중인데 홍보할게요.
0: 네.
1: 자 재훈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올리시고 인증해 주시면 선물 드리겠습니다. 다 올려주세요.
0: 사진이요.
1: 예, 인증해서 올려주세요.
0: 네.
1: 자 8915님 저는 경기도 양주에 사는 30대 남성이고요.
0: 네.
1: 대략 3년 전부터 두 분에게 조심스레 스며든 청취자입니다.
0: 예.
1: 중학생 때부터 라디오를 좋아해 시간마다 취향에 맞는 채널을 돌려가며 듣는데 4시에는 확실히 미스터 라디오입니다. 형님들 동네 형아들 같고 정강 가서 너무 좋아요. 오늘 전화 온 청취율 조사

0: 컵빙수의 또 주인공을 발표해야죠. 오늘 컵빙수 주인공은 그렇죠. 정효민님.
1: 정효민아 사랑해 사랑해.
0: 정효민님께 컵빙수 드려가겠습니다.
2: 아, 이거 이분 아까 저 문자도 읽힌 분 아니에요?
0: 오, 그랬어요?
2: 아니었어요?
0: 아니에요. 어. 예, 그렇군요. 자, 아무튼
2: 오늘 효민 씨가 좀 풀린다 그 얘기 안 했지.
0: 정효민이가 정효민님이
2: 정효민이가 뭐 이제 사과해.
0: 죄송합니다. 정효민님이
2: 70 먹었을 수도 있잖아.
0: 정효민님이 오늘 첫 번째로 콩으로 사연 보내주신 분이에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5: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4: 이게 바로 도시

0: 봐야죠. 저는 그렇게 되나.
1: 아, 네, 저도 뭐 사실 라디오 들으면서 자랐지만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0: 공부를요?
1: 네.
0: 알아요.
1: 어떻게 하시죠?
2: 그거를...
1: 어떻게 하시죠? 저
2: 그 사람이 느껴지는 거
1: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
0: 공부 못한 거요?
1: 사찰하셨나요 저를?
0: 그럴 값어치도 없고요. 타이밍도 안 맞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0: 뭔가?
1: 아니 아니 아니요. 그냥 본인 거기에 올렸어요. 네. 자, 좋습니다. 아무튼
0: 근데 그 먹는 거 정리 많이 해야 돼요.
1: 이분은 닭가슴살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햄버거를 드릴 수는 없어요. 살 뺀다고 지금 닭가슴살을 받아가셨는데 저희가 살찌우라고 햄버거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제작진? 그게 맞죠? 제 말이 맞죠?
0: 그렇죠.
1: 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너무 홍보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닭가슴살 꾸준히 잘 드셔가지고 살 통통클럽에서 탈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아, 에너지바를 드리래요.
0: 에너지바를?
1: 예, 예. 네, 에너지 내시기 바라겠고요.
0: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아, 그건 저거지. 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면 네. 저희가 햄버거 세트 드리잖아요. 네. 네. 닭가슴살 주고 햄버거 세트 주고 하면 예. 좀 아닌 것 같아요.
1: 그거 진짜 아닌 거예요. 네. 그거는. 네.
0: 그렇습니다.
1: 자, 8805님 5개월 전 요건 홍보
0: 요건 홍보가 안 될까요?
1: 요건 홍보 안 될까요? 예. 정말 너무 잘 들어요.
0: 라디오를 잘 들고 예. 있다. 앞에 거를 완전히 빼먹는 분이십니다.
1: 그냥 그렇군요.
0: 주어를 늘 빼고 자기 할 이용해서 주면서 약간 좀 다툼이 있겠는데 주어를 예. 빼고 있겠어. 예, 8805님
1: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면서 본인 블로그 주소를 남겨주셔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선곡표 들어가서 선물 확인하는 방법을 아주 친절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상당히 대단히 감사하신 분이고요. 자,
0: 예, 근데 되도록이면 블로그 주소를 너무 남기지 마세요. 우리 제작진도 그거 확 누르지 마세요. 해결. 예.
1: 왜 그러세요? 지금 상황이 맞는 상황이잖아요. 그 핸드폰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0: 아, 그래, 컴퓨터? 컴퓨터도 예. 뭐 해결.
1: 자, 8805님 햄버거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2638님 저도 선물 설문조사가 전화 왔어요.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라고 외치려고 했는데.
0: 했는데.
1: 부재중 전화로 남았네요.
0: 와우, 그리고 안 와요?
1: 또 전화 오면 큰 소리로 외칠게요. 늘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0: 와, 저 부재중 전화 또 있네. 와.
1: 아, 어떻게 이걸 놓치셨어?
0: 이럴 수가 있나? 와. 아, 일하니까 못 듣지.
1: 꼭 받으셔가지고, 예? 꼭 받으셔가지고 인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0: 야, 나 이거 참 멋지다. 이게 맞을까?
1: 뭐요? 왜요?
0: 가끔 진짜
1: 노래 흐르고 나와 있어요.
0: 아, 그래요? 그럼
1: 예,
0: 노래 들어요.
1: 예, 노래 듣고 와서 나중에 저것까지 다 하고 나서
0: 아니에요, 뭐 제가 뭐 부족한 제 내용.
1: 자, 선미의 열이 올라요. 박지윤님께서 신청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와서. 분노 칼칼칼 하고 윤정수 씨가 뭘 얘기할지 한번 들어보든지 하겠습니다.
0: 뭐 됐어요. 전 됐어요. 끊어요. 끊어 저를. 예.

0: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이게 뭐하는 시츄에이션.
0: 뭐 이게 뭐지? 공사장인가? 남정희씨

0: 안녕하세요. 이 무덥고 습한 여름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는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퇴근하는 이 시대의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아, 혹시 2호선에서 미라 광고판을 발견하면 인증샷 보낼게요. 햄버거 보내주시고요. 뭐 그건 그렇고요. 지하철역까지 걸어오느라 너무 덥고 힘든데 열차는 언제 오는 걸까요? 아, 지금 들어오네요. 아.
1: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취. 발빠짐 취. 시청역입니다.
0: 자, 나이스. 오늘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타자마자 바로 잘 일어났어요. 지하철도 시원하고 앉아서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1: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객실 내 덥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냉방 온도를 조금 더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객실이 춥게 느껴지는 고객께서는 약냉방 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아, 추워. 온도가 더 내려가니까 이젠 춥더라고요. 아, 그래서 가방에 있던 겉옷을 챙겨 입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요. 그런데요.
1: 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객실내 온도가 너무 낮다고 설국 열차 달리냐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객실 온도를 조금 높게 조정하겠습니다.
0: 아, 온도를 올리니까 다시 또 더워지더라고요. 저도 입고 있던 겉옷을 다시 벗고 가방에 있던 선풍기를 꺼냈는데요. 그런데요, 또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0: 해서 0.5도만 올려달라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견 접수하고 우리 열차는 24도에서 24.5도로 올리겠습니다.
1: 아우 뭐야 또 덥네. 아.
0: 기관사입니다. 이번에는 다소 분석적인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 지하철인데 지하철이 아니고 찜질방 같아요. 이거 뭐 식혜랑 달걀도 있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1-1번 칸 승객님의 의견을 접수하고 온도를 다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아니 이게 뭐 하자는 건가요? 위 아래 위 아래 얼렸다 녹였다 얼렸다 녹였다. 아우 정말 오늘도 고난의 출근길이 이어집니다. 회사까지 가려면 또 역에 내려서 15분을 걸어가야 하는데요. 아 아침인데도 정말 땡볕이네요. 아 그런데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는데 어? 이 차 뭐지?
2: 선배! 선배! 어머. 지금 출근하시는 거예요?
1: 어머 정순씨 어 지금 출근해. 오늘 너무 덥네.
2: 아니 너무 웃겼어. 저쪽에서 저는 파가 걸어오는 줄 알았어요. 축 처져가지고 파김치. 근데 선배야 아니 뭐야 어제 집에 안 들어갔어요? 왜 이래요?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머리도 뭐 땀에 절어있고 뭐예요? 왜 박혔어요?
1: 아니 지하철역에서 걸어오느라 땀이 좀 많이 났네.
2: 어머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서서 그 에어컨 바람 쐬면서 가면 될 텐데 이렇게 땀을 흘려요? 아유 선배, 그래서 고집피지 말고 차를 사요. 아, 장롱면허라 그랬지? 아니 그래도 출퇴근용으로라도 좀 작은 거라도 사지.

0: 손해보는 느낌이지 뭐. 아우 차부터 사지. 어머 신호 바뀌겠다. 선배 내가 옆에 태워서 가야 되는데 어제 캠핑을 갔다 와서 집을 안 내서 이 집 보시다시피 이렇게 옆에 뒤에 딱 집이 꽉 찼어요. 자리가 없어요. 땀 식히면서 뚜벅뚜벅하게 뚜벅이같이 걸어와요. 먼저 갈게. 미안.
1: 이게 진짜
2: 재수가 없는 날이네.
1: 진짜 오늘 출근하기 힘드네. 힘들어. 어? 지하철에서는 더웠다 추웠다 안 그래도 힘든 날인데 저것까지 내 속을 다 긁고 가. 야, 차 타고 다니면 편하겠지. 누가 몰라 그걸. 기름 한 방울 안 나온 나라에서 진짜 너 잘났다 그래. 어? 네가 차 타줄 거 아니면 그냥 찌그러져 있어. 그리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분들도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온도를 올려라 내려라, 온도를 올려라 내려라. 아유 정말 기관사님 운전하는데 집중해야 되니까 온도 조절을 각자 알아서 하자고요. 아유 정말 더우면 선풍기 들고 다니고 추우면 겉옷 갖고 다니고 제발 좀.

0: 분노가 콸콸콸. 미라클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뭐하는 시츄에이션. 이분의 사연에 이어서 데이브레이크에 들었다 놨다 듣고 왔습니다. 자, 주유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아, 안정환님께서, 야, 기관사님 정말 극한 직업이시네요.
1: 아니, 그렇게 막 주문을 하는구나.
0: 청주정 끝매 좀 나른하게 하는 것까지 똑같아요, 윤기장님. 아니, 무슨 열차가 자기 집 안방이야, 뭐야 진짜. 박근혜님, 기관사님 정신 사나워서 운행도 못하시겠다. 그만 좀 해라. 약한 냉방칸 강한 칸 따로 있잖아. 김진님은,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거지. 여름철 적정 온도 26도 모르나 진짜. 김태우님, 차에 태우고 말해라 이것들아. 퐁당퐁당님, 너 거북이 등껍질로 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어?
1: 아, 누가 이건 게임 좋아하시는 분 같은데, 마리오.
0: 그래요?
1: 등껍질.
0: 네. 오다균님은 일진 한번 사납네 진짜. 양한나님, 야 진짜 싫어. 해마다

0: 있어요.
1: 그래요? 예, 아무튼 거의 안 그런다는 얘기.
2: 거의 안 그러죠.
1: 거의 별일
2: 그럼요.
1: 없죠.
2: 아이고, 7년 동안 하면서 몇 번이면
1: 오늘 보세요. 저 두꺼운 옷 입고 온 거 보세요. 형도 형 오늘 왜 두꺼운 옷 입고 왔어요? 긴팔 입고 왔어요?
2: 저요?
1: 예. 네.
2: 그냥 맨날 민소매 팀에 입고 다녀서 좀 놀러 왔냐 그래가지고 예, 꽃놀이 배로 좀 입어봤습니다.
1: 예, 예.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오늘 사이다는요 3558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이 기관사로 일하고 있는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 네, 보통 예. 시민분들은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잘 견디고 타실 겁니다.
1: 그렇죠.
2: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보통 시민분들은 얘기를 하고 싶기도 예. 하고 자기가 좋은 환경으로 가고 싶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견디고 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예. 적당한 선에서 그냥 견디는
2: 뭐
1: 거죠.
2: 예. 제 개인적 사견을 얘기 드려도 되겠죠. 저는 그런 분들이 훨씬 더 멋지십니다.
1: 예. 네. 그래요. 자, 이제 또 9974님께서 서울 출장 갔을 때 2호선을 기웃거리다가 미라 홍보 4일 만에 만나서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2: 2호선 기웃거리.
1: 절친을 지하철에서 만난 기분이랄까요? 미스터 청취율 조사 흥해라 하면서 저한테 인증사진 보내주셨거든요.
2: 잘 찾았어요? 어이구, 어이 뭐야 내 손이 왜 이렇게 크게.
1: 자, 어우, 그렇죠. 이렇게 만나면 진짜 네. 친구 만난 것 같죠?
2: 저거는 보통 분이 투샷 찍잖아요. 네. 용기 있는 분들이고 저렇게 찍은 거 사람들 몰래 가까이서 찍은 거야. 확실히 2호선 기웃대는 분이 맞는 것 같다.
1: 그러네.
2: 기대가지고 그냥 살짝 휴대전화 보는 척하면서 살짝 찍으니까 저렇게밖에 안 찍히는 거야.
1: 가까이서 찍었어요. 예. 자, 우리 구구치사님께는 햄버거 좀 보내드리고요. 자,
2: 또 다른 인증사진은요?
1: 6709님. 친구들 만나러 가 서울 갔다가 홍대에서 긍디견들을 만났어요. 사진 찰카 행복했습니다라고.
2: 저분은 널리서 지금.
1: 오, 좋아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또 2호선에서 저희 미스터라들 만나셨군요. 자, 우리 햄버거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2: 네.
1: 자, 그리고.
2: 그리고 여러분 저 오늘 그 음식물 분쇄 처리기 후보는 예. 뽑혔으니까 아, 네. 도전 문자는 고만 보내.

0: 님께서 어제 아재 개그 배운 걸로 중이라도 들려주니 역시나 빵 터져서 까르르 했습니다. 미라클 분들 덕분에 또 행복해졌어요. 그 뒤로 아들 왈 자동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1: 자동차 문을 세게 닫으면 안 되는 이유. 예. 차 문은 네 개니까. 아, 예. 아들이 아들 거는 좀 약하네요.
0: 로변
1: 아직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때는 많이 성장할 것 같습니다.
0: 아, 로벤이네요.
1: 고1이면 예. 뭐 왔다 시다 뭐 이런 거 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0: 근데 또 하나 더 있네요. 박재범이 다시 학교를 가면
1: 뭔데요?
0: 가수 제 박
1: 알아요.
0: 박재범 예.
1: 학재범 뭐예요?
0: 박재범이 아니라요. 제이팍
1: 왜요?
0: 아니
1: 아, 제이팍
0: 예 제이팍
1: 아 제이팍
0: 예
1: 발음 좀 잘해주세요.
0: 제이팍
1: 제이팍
0: 예
1: 알겠습니다.
0: 박근혜님 잘하셨어요. 예 우리 또 아들인 것도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됐다니까 너 저희가 아주 뿌듯합니다.
1: 네
0: 자 집방님 그나저나 오늘은 누가 쇼미더뮤직을 할지 궁금하네요.
1: 아 알고 계시네 벌써.
0: 예.
1: 저희가 그 게스트들이 요일을 바꿔서
0: 예.
1: 랜덤으로 나오기 때문에 오늘 코너는 그대로 합니다. 오늘은 예. 쇼미더뮤직인데 예. 과연 누가 쇼미더뮤직을 소개할지는 기대해 주십시오.
0: 저희도 모릅니다.
1: 예.
0: 예. 자 우리 김 선장님도 오늘 3부와 4부에 누가 진짜 궁금하고 정화범님도 게스트 누구일까요? 다들 궁금해하시네요. 쪼르디를 예상해 봅니다라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제 조현민 씨가 왔다 갔고 오늘은 누가 올지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9980님 저는 처음 청취하는데 팡 터짐 웃겨요 라고 해주셨거든요. 9980님 하하 오늘은 정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웃음 정도는 아셨죠? 오늘 날씨가 좀 꾸리꾸리해가지고 저희가 약간 저기압이에요.
1: 근데 오늘 또 이렇게 잔잔하게 하는 것도 재미있네요.
0: 예.
1: 아니 뭐 나만 그런가?
0: 아니 9980님 이제 아무튼 기대 많이 하고 오세요. 오늘보다 더 많이 웃음 드릴 거니까 반갑고 아무튼 우리가 새싹이시니까 껌 좀 드릴게요. 휘바 휘바 휘바.
1: 빨리 코너를 넘겨야겠습니다.
0: 왜죠?
1: 또 각자의 아재 개그들을 하나씩 보내고 있어요.
0: 또 와요?
1: 예. 진영 씨도
0: 예.
1: 프랑스에서 빨래를 널며 하는 말은
0: 예
1: 마르세유. 아
0: 돌돌돌.
1: 난 오늘은 좀 서운해. 날씨 탓이기도 있고
0: 예.
1: 좀 서운해 난 오늘.
0: 자 골든벨 받으실 분은요 김은경님, 신기철님, 정연준님, 8428님, 9725님 축하드립니다. 하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하드입니다. 예. 자 이제 비가 온다는 소식.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 사이버 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0: 서울 사이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특허 나이대,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유해물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로.
1: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2: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3: Yes, I
4: will.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없었네요.
1: 예. 그들의 또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요. 미역 냉국님께서 콩을 끄지 마. 콩을 끄지 마. 미라 들어야 하니까. 권현진님, 따라 폭식하지 마. 다이어트 한다며.
0: 아이고.
1: 낭리님, 술 먹고 전화하지 마. 와. 김주연님, 배우 주연 아저씨 말투로 다리 꼬고 그런 거 하지 마, 이 자식아.
0: 문세윤 그립다.
1: 야,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안 똑같네.
0: 야, 야, 임마. 하이, 난 자식아.
1: 형도 안 똑같아.
0: 나도 안 똑같아. 문세윤이.
1: 좀 더 커야 돼. 저는 윤문식 선생님을 하죠.
0: 네.
2: 안녕하십니까. 윤문식입니다. 야, 다리 꼬고 그런 거 하지 마, 이 자식아.
0: 너 목소리에서 나올 때 되게 이상해.
1: 무섭죠?
0: 그 전자음도 예. 아니고 이상한.
1: 약간 그 옹박에서 약간 예. 그 느낌.
0: 아, 아. 자. 손은욱 씨, 샤론스톤.

0: 아, 별멸구님께서 이제 쇼미더뮤직은 누구의 쇼미더뮤직일까? 소진님? 지조스? 아님 조충? 이라고 해주셨는데 누구일지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바로 나옵니다.
0: 이번 주는 미라 패밀리 주간이죠. 자, 미라의 가족들 조충현, 쇼리, 송소진, 조현민, 지조가 랜덤으로 미라에 오는데요. 어제 미라마트엔 조현민 씨가 와서 순환근무 마치고 가셨고, 과연 오늘 쇼미더뮤직에는 어떤 분이 순환근무를 당첨됐을까요? 광고 듣고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미스라디오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스피드랙,
1: 더 건강한 주식회사,
0: DS 대성 하우징,
1: 양주 소풍 가구 단지,
0: 메디힐 손오펜,
1: 신차구 입은 하모니 렌트카,
0: 키움증권,
1: 메디카 코리아,
0: 고려기프트 제공입니다.
2: 우리 집에는 렉렉스피드렉, 사무실에도 렉렉스피드렉, 창고에도 렉렉스피드렉,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0: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1: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0: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1: 청소기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0: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1: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0: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1: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0: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1: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1: 엑소점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샴푸바

0: 네. 우리 방송에
1: 예. 미스터 라디오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의 창단 멤버.
0: 남장수 창단 멤버. 이상해. 뭔 일 있어?
1: 아, 왜냐면 놈놈이 아니다
0: 있지?
1: 보니까
0: 넌 아니, 있지?
1: 남의 자리다 보니까. 네. 예.
0: 자, 걱정거리 하나 있는 것 같은데.
2: 괜찮아요. 네. 예, 우리 뭐 정정훈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그대로 읽습니다. 곡 소개 잘 해라 임마.
1: 아, 알겠습니다.
2: 네. 예. 곡 소개나 잘 하시면 된다고 네. 하는 거예요.
0: 네. 아,
2: 그게
0: 아,
2: 바로 쇼미더뮤직입니다.
0: 또 모르시는 분들은 예. 아, 남창이 왜 저렇게 할 수 있는데 혹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자, 들어보죠.
3: 잘 해라 임마.
1: 아, 우리 아빠의 네. 목소리.
2: 지조 씨 아빠입니다.

0: 아비치로 동네 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탔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2: 아비처라는 이름으로 나갔대요.
0: 예, 예.
1: 아비처. 좀 어색합니까?
0: 아니, 저는 저 스타일대로. 아, 오히려 저의 네. 어떤 이런 면모를 좀 더 어색해하시는 것 같으세요.
2: 네. 정수영이 약간 그러신 것 같아요.
0: 아, 그러니까요.
2: 저는 괜찮아요.
1: 네. 저는 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조를 어떤 네. 궤도 안에 가두고 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네.
2: 예. 저는 틀렸습니다. 하나 말씀드리자면 예, 예. 목소리를 조금 밝게 해달라고 예, 좀 얘기를 들으니까 좀 너무 처지지 말고 예, 뭐 예. 집안에 우환이 있는 건 아니시죠?
0: 아, 전혀 아닙니다. 예,
1: 저는 아까부터 뭔가 뭔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니, 그렇죠. 뭐, 이별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어디, 이별할 사람도 어디 없어요.
2: 몸이 아픈 거 아니죠?
0: 아, 전혀 아닙니다.
1: 야, 이별 떠나서 예. 뭐 카드값이 좀
0: 아, 그런 거 아닙니다.
1: 들렸다든지 뭐 이런
0: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리볼빙 아니고요. 자, 잘 하고 있습니다.
2: 7900님께서 화생방 이번에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 우승했던 다대포 VO였습니다.
0: 예. 예.
2: 저에게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고 어머니가 이모들이랑 주변 분들한테 엄청 자랑하고 다니시는 모습이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은분처럼 어머니께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해주셨어요.
0: 와, 이번엔 아, 진짜 실력자시네요.
2: 그래요.
0: 예, 다대포 VOS.
2: 예, 이렇게 네. 해서 또 저희한테 또 이렇게 또 주셨네요 후기를. 네. 어머니가 또 행복하시겠네요.
0: 그러니까요.
1: 네, 남창희 씨. 예. 예, 예. 이게 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2: 왜죠?
1: 손은욱 씨도 예. 지조 들어갈 타이밍 못 찾고 흔들리는 눈동자라고 보이는 예. 라디오로 얘기해 주셨고 성진영 씨도 갑자기 문 열고 덜그럭거리면 나오는 느낌이었다라는. 아하. 제가 느끼는 미세한 것들을 아. 우리 미라클들도 느꼈어요.
0: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이현정님은 사건 소식 전해주는 줄 알았어요. 좀 밝게 좀 부탁드립니다.
1: 그래. 예. 자, 다음 아, 사건 보겠습니다. 자, 지조씨 어떤 사건이죠?
0: 자, 오늘 부산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 자, 밝게 하십니다.
0: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오늘 첫날 전학 온 느낌입니다.
2: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숨 고르세요. 노래 네. 들을게요.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지금 자. 들으시는 곡은 정준일의 예. 고백입니다.
3: 아이고 그렇습니다.
2: 예, 6979님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대구 병클립스입니다. 저의 애창곡은 사실 정준일의 고백입니다. 아니 창희 형님이 놀면머니에서 부르시고 꽂혀서 노래학원을 등록까지 해서 배웠던 이 노래입니다.
3: 아 진짜요?
2: 그리고 이분은요 제1의 팔도 미라클 노래자랑에 출연하셨던 분입니다.
3: 그렇습니다. 예. 아니 그럼 병클립스님이랑 나랑 같이 한번 니 노래 같이

0: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이승기의 삭제라는 노래입니다. 최상구 씨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1: 야, 너 확실하게 예. 부담이 있는 것 같아.
0: 아니 또 아니지 웃긴 게 밝게 하려고 하니까 발라드 하려고
1: 미안해 미안해 형이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예, 미안한데 예, 예. 느낌이란 건 감출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 일단 가보죠.
0: 이게 느껴지는 거죠.
2: 자 다시 가시죠.
0: 아 이번에 너무 밝게 안 할게요. 네. 노래 분위기에 따라 가겠습니다.
1: 그럼요. 가시죠. 예.
0: 지금 듣고 계신 이 곡 이승기 노래죠. 삭제입니다.
1: 삭제.
0: 예, 최상구 씨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승기 씨 그 시절 창법이 매력이 있었어요. 이 노래 노래방 번호까지 알아요. 중학생 때 참 좋아했던.

0: 갑자기 이렇게 네, 네, 네. 침착한 노래가 나왔어.
1: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
2: 예. 네. 네. 네. 어, 지조로 또 이행시 또 우리 미라클 여러분들 이행시 참 좋아하십니다. 네. 네. 7868 님이
0: 지
2: 지조 이행시입니다. 자.
0: 지
2: 지금 선곡들
0: 조
2: 좋아요.
3: 아,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보내 주신
2: 재미는 없잖아요. 별로예요.
1: 네. 로벨입니다. 우리는 로벨이라고
2: 로벨이라고 합니다. 로벨.
1: 별로인
0: 아, 로벨
1: 또 못 알아듣고 또 로벨. 예. 그리고 재밌는 건 안로별.
0: 예. 안로별. 예. 별로가 아니라 예. 안로별.
2: 근데 이거는 예.
0: 로별. 이건 로별이네요. 예.
1: 재밌으시네요. 예.
2: 그렇습니다.
0: 그래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2: 예. 네, 우리 0292님이 네. 이번 주는 계속 생방하시는 건가요? 게스트분들이 코너 바꾸니까 재밌어요.
1: 네, 좀 그렇게 굴러가 맞습니다. 볼까 생각 중입니다.
2: 이번 한 주, 뭘 한 주만 이번 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1: 아니 예.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 갑니다. 다 지금 예. 정리돼 있어요.
1: 말을 우리는 저는 이제 습관이 뱉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그 바로 전일 정도.
2: 죄송한데 형 어제 다 저 정리 다 했어요. 어제 다. 아니 근데, 이번 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DJ들이.
2: 저희가요?
1: 예.
2: 저희가 왜 못 나와요?
1: 아니 뭐 무슨
2: 형 안 나오실 거예요?
1: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렇다는 거죠.
2: 예. 자, 저는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네네. 마시고요. 네네네. 생방송 다 할 거니까요. 형 안 나오셔도 제가 할게요. 걱정하지 아, 마세요.
1: 예. 알겠습니다.
2: 예. 자. 별말구님께서 지조 이러다 실직해서 쇼미더 무직 되겠어요라고 했는데
1: 쇼미더 무직까지
0: 또 말이 시가 됩니다 그런 네. 얘기들
1: 지조는 실직 안 합니다 저희 예. 방송에 상당히 필요한
2: 아유 네. 지조는 지금 네. 저기 국군 방송에서 네. 또 DJ도 하고 있습니다
1: 예, 알아주시고
2: 아, 지금 여기 마세요. 여기
1: 아니, 왜요 네.
2: 왜요
1: 왜 그러십니까 왜 국군 왜 그러십니까
2: 잘하고 있잖아요
0: 아, 고맙습니다
2: 홍보도 예. 많이 해서 많은 분들 들어오시는
1: 시간대가
0: 12시에서 2시입니다
1: 12시 예. 그래
2: 가요광장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겠고요, 여러분들
1: 네.
2: 언제나 라디오는 KBS 쿨 FM입니다.
1: 네. 미안합니다. 2시도 2시?
0: 네네.
1: 폴킴하고 붙네요.
2: 예. 역시.
0: 뭐 붙고 안 붙고 보다도.
1: 예. 아니 그 표현이 그런 예. 거예요. 예.
2: 어쨌든 죄송합니다.

0: TBS. 예. 네.
1: 제가 남창희 씨 전화 지금 서른 씨 검색해서 네. 그 회사랑 뭔가 주고받은 대화가 있으면 너는 끝이야. 예, 알겠습니다.
0: 자, 노래 듣고 올게요. 삭제시켜주세요. 네. 그 얘기는. 네.

0: 네, 지금 듣고 계신 이 곡은 스페이스A의 예. 섹시한 남자입니다. 김유경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회식 후에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이 노래로 기립박수 받고 그 뒤로 저의 노래방 넘버원 노래가 됐어요. 오. 오. 이 노래는 진짜 회식 후에 딱 아주 안성맞춤이죠.
1: 그렇죠. 네. 야, 이거는 뭐 확실히 예. 분위기를 휘어잡겠다라는 얘기죠. 이걸 성공한다는 거는
0: 휘어잡고 만약에

0: 이게 이 맛깔나게 음악이 안
1: 여기 나오죠?
0: 1, 2, 3, 4
1: 이미 나왔잖아요. 1, 2, 3, 4 다 나왔잖아요.
2: 1, 2, 3, 4로 덮었어.
1: 정말 최악이네요.
3: 저희 목소리로 덮어버렸네요.
1: 야 정말 최악이네요.
2: 근데
1: 와 로벨이에요.
2: 난 너무 신기하네요.
0: 예 왜요?
2: 이걸 김범수 씨가 예측할 줄이야. 노래를 예. 노래들을 틈이 없어.
3: 김범수 씨가 노련하세요.

0: 네, 지금 듣고 계신 곡은 핑클의 노래입니다. 내 남자친구에게 양성복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남자 넷이 가서 이거 추면서 노래 부릅니다.
1: 장난치는 거죠.
0: 그렇죠.
1: 노래 부를 때 너무 재밌는 거죠.
0: 아, 여기 옥준현 씨를 누가 할까요? 사실은 그 파트가 킬링 파트입니다. 약속해줘. 요 부분이죠.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럴 거예요.
1: 동네 건담.
0: 맞죠?
1: 동네 건담.
0: 아니 무슨 소리세요?
1: 약속해줘. 하라나 나도 순정이 있다. 약속. 네가 내 순정을 몰라주면 난 그때 깡패라는 거야.
0: 알겠습니다.
1: 약속해줘. 근데 이거는 내 남자친구가 아니래. 네, 약속해줘.
0: 영원한 사랑이네.
1: 영원한 사랑.
0: 네.
2: 정말 네. 악취네요.
0: 아 근데 악취.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2: 예, 예. 지조 씨. 네. 이 코너와 정말 안 맞는 걸로 네. 저희가 판단.
1: 그래도 우민 씨는 그래 어떤 코너 하셔도 모든 게 지조화 된대. 저는 너무 좋대요.
0: 아 고맙습니다 한우민님.
1: 지조화.
0: 한우민님께 뭐 하나 드릴까요? 우리?
2: 박수 드리겠습니다.
0: 아, 고맙습니다. 한우민님 박수 받으십시오. 축하드립니다. 예.

0: 네,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 라디오 도와주시는 분들은
1: 이젠어두,
0: 서진올카,
1: 셀레나제,
0: 베스트 슬림,
1: 키움증권 제공입니다. 자, 마치기 전에 라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지조 씨 정답은요?
2: 정답은 반쪽입니다.
1: 네. 네. 지조 씨가 부른 노래는 투투의 1과 2분의 1이었고요. 카페라떼 받으실 분 명단은요, 미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시고, 지조 씨 이제 가실 시간이에요.
2: 네.
1: 자, 쇼미더뮤직은요, 항상 클로즈까지 같이 하거든요.
2: 네.
1: 어때요? 부럽나요?
2: 뭐 더 받는 것도 아닌데 뭘 부럽습니까? 뭐 더 주나요? 뭐
1: 역시
0: 뱅크의 노래가 네. 또 나왔습니다. 예. 뱅크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데이식스 해피 7월 14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으로 시작을 해서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끝이 났지요. 지금 일기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글씨는 또 엄청 정성스러운 거 있죠? 홍지원 씨. 맞습니다. 왜 정성스럽게 썼냐면 내용이 없잖아요. 글자가 몇 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라도 정성스럽게 썼던 거 아닐까요, 우리? 3619. 그렇죠. 항상 참 재미있었다. 로 끝났죠. 일기 길게 쓰라고 하시기에 예를 들어 했냐를 왜 그렇게 하였느냐 했냐 이렇게 길게 쓰기도 했습니다. 너무 어렵네요. 왜 그렇게 하였느냐 했냐. 3619 8963 오늘은 친구가 전화를 했다. 맛있는 복숭아를 집 앞에 놓고 간다고. 고맙다 친구야. 오늘의 일기를 쓰신 거군요.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어요. 앞으로도 쭉 들을 생각이에요. 이 짧은 사연에 6004, 최근의 과거, 현재, 미래 예정까지 다 담겨 있습니다. 이처럼 논리적인 분이니까 여러분 5월부터 지금 아직 7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승진을 두 번이나 하신 거예요. 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자 아닙니까? 상하기 좋은 날 청취자들이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8796. 저요. 저 특별히 축하받을 일은 없지만 공황장애가 좀 나아져서 요즘 행복하고 기뻐요. 그거면 됐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 자축할 만하죠. 8976. 진짜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마음 잘 다스리시고 어떻게 진짜 잘하셨어요. 특별한 거 맞아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가 좋으셔서 늘 필요할 때면 달려와 재능 기부를 해주시곤 했어요. 그 세심한 배려의 고마움을 어찌 다 갚겠습니까? 그래도 언니 목소리를 빌려 고마움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복 받으실 겁니다. 야, 진짜 왜 어디선가 누군가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난다. 홍반장 같은 분인 거잖아요. 8순이나 되신 작은아버지께서 온 집안을 두릅으로 다 두루두루 보살펴주신 진짜 이런

0: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1: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0: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1: 윤정수
0: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네, 오늘의 미션 나의 일을 있어 보이게 말하기가 주제고요. 김고명님, 비프 디자이너예요. 소 키우신다고? 착한 생각님, 저는 패밀리 키즈 케어 전문가입니다. 아, 그냥 조카 보고 있어요. 9239님, 저는 국제적으로 공정한 식량 배분에 힘쓰고 있습니다. 승무원이에요. 이 나라 사람이라고 더 많이 주고, 저 나라 사람이라고 비포와 치킨 뭐 우선권을 먼저 주고 하지 않습니다.
3: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 대행진.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우린 어떤 약속도 기약도 없이 작별 인사를 건넸다. 결국 좋아한다는 말은 끝내 하지 못한 채 각자의 길을 걸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취업도 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 학창시절은 추억이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동창을 만났다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다. 너가 알고 있었어? 수준이 아버님이 그때 많이 편찮으셨다는 거.
1: 뭐라고?
0: 아니, 처음 듣는 소린데 나는?
1: 수진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가진 걸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한테 양보하는 마음, 그리고 힘든 티를 내지 않으면서도 누군가를 먼저 챙기는 마음이었다. 어린 나이에도 수진이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김희수 씨. 자기의 아침 한 끼를 준 건 전부 다 준 거였네요. 마음을 다 준 거였어요. 이정숙 씨. 왜요? 왜요? 그대로 연락 안 하신 건가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를 몇 개를 쓰신 거예요? 장은숙 씨. 유유. 지금은 주인공이 그 여자분 잘 챙기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싱글이라면 다가가서 손 잡아주세요. 그런 표현이 없었죠. 이 주인공도 수진 씨도 세월이 한참 흘렀다 뿐 뭐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없었죠. 유미수 씨. 18살로 돌아간다면 일하고요?

우린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하네요. 여기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만약에라고 가정법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애일기 만약에 우리 홈페이지에 사연 남겨주세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방송에 소개된 분에겐 세 가지 선물을 챙겨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 베스트 사연으로 뽑힌 한 분에게는 호텔 숙박권 그리고 그 밖에 푸짐한 선물을 챙겨드립니다. 사랑이 있었네. 노리플라이. No

0: 오늘 소개팅이 있어서 잔뜩 꾸미고 왔거든요. 그런데 출근하니 다들 허름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오늘이 재고 정리한다고 했던 날 소개팅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재고 정리하는 날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온 직원은 처음이라면서 놀리시고 지금 머리 엉망에 땀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소개팅 가지 말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딴 건 몰라도 이 땀냄새 향수 없어요? 칙칙칙. 고민되시겠다. 1445-1730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릴게요. 사랑하기 좋은 날 2부 베스트 슬립 일양약품 서울사이버대학교 이카운트 키움증권 종근당 건강 KB국민은행 셀레나아제 고가데이터처 TS푸드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이야.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0662 신청곡 럼블피쉬 으라차차.

오늘의 기쁨, 슬픔, 억울, 짜증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회사 프린터가 말을 안 들어서 한참을 투덜댔는데 알고 보니 전원을 안 켰... 가끔은 기계보다 제가 더 답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 알아서 좀 켜져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 출근 시간 9시 딱 맞춰서 출근했으면 응? 프린터 너 알아서 전원

박전진의 우와 였습니다. 무엇이든 공감해드립니다. 100만 년 만에 투잡 안 하고 하루 종일 쉬었던 화요일 집에서 에어컨 틀고 6시간 동안 그림 그리고 있고 지금은 사랑하기 좋은 날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요.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3197. 와, 100만 년 만이라고 표현하신 걸 보니 거의 매일매일 투잡을 하시느라고 그러니까 한 6시간도 일을

살짝 배신감 느껴지는 건 결혼 전엔 설거지도 안 하더네. 이건 며느님이 조금 자랑할 곳이 있고 이런 건 이제 친정 식구 톡방에다가 자랑을 해야죠. 아유 우리 남편이 응? 아유 뭐 예를 들어서 강서방이 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거를 굳이 시댁 어르신들이 함께 계시는 그 가족 방에 올리시면 아유 그래도 사네 못 사네해서 그냥 마음 고생 시키는 아들네보다는 낫다 생각하시고 그놈의 초계국수 그거 아유 내일 사 드시든가 그냥 아유 날도 더운데 아유 네 이만 많이들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8170 둘이 잘 살아줘서 고맙다 생각하고 그냥 아유 네 아이고 네네 김서연 씨. 운전면허 주행시험 오늘 봤는데요.

다이어트 성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속초 갔다 오고 신나게 드시고 체중 줄고 진짜 완전 짱입니다. 익명 요청하신 분 사연. 네, 이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니, 20대인 우리 딸이 제가 옷만 샀다 하면 별로야 이럽니다. 유미수 씨. 자신 있게 샀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90%로 확 떨어져요. 20대랑 우리 나이대랑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맞죠? 만약에 엄마 나이대인데 20대 눈에 들어 그런 옷은 또래들 만나러 다닐 때 힘듭니다. 그 당연한 거예요. 그럼요. 자, 무엇이든 공감해 드렸습니다. 임창정 써머드림.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0: 였다. 바로 손자의 공룡 선생님 되어주기. 딸들만 키워보아서 공룡이라면 평생 관심 한 번 없었는데 책만 펼치면 질문을 쏟아내는 녀석 때문에 난처할 때가 많다.
1: 할머니 이거 뭐야? 할머니 얘는 육식이야 초식이야? 수영도 할 수 있어?
0: 이름은 또 왜 그리도 긴지. 티라노사우루스, 트리케라톱스, 브라키오사우루스. 그래도 손자에게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찾아보고 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놀랍고 흥미롭다. 많은 공룡이 발바닥이 아니라 발가락으로 걸었다는 것, 덩치가 커도 수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게다가 이빨이 천 개쯤 되는 녀석도 있었단다. 얼마 전엔 공룡 박물관에도 함께 다녀왔다. 책으로만 보던 모습을 직접 보더니 무섭다며 나를 꼭 붙들던 아이. 그 작고 따뜻한 손이 무척이나 사랑스러웠다. 공룡 다음엔 또 어떤 걸 좋아하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뭐든 나는 기꺼이 공부할 준비가 돼 있다. 귀여운 손주 녀석 덕에 매일매일이 소확행, 아니 대확행이다.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만 할머님은 날이 갈수록 공룡 박사님으로 거듭나실 것 같아요. 하셨고요. 장은숙 씨, 공룡 다음은 차예요. 이 차, 저 차, 모든 차를 수집하게 될 것 같은 예감. 길을 가다 굴착기 공사하는 거 보면 집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경찰차도 타고 싶다고 그러고

나뭇잎이 막, 어우, 나무가. 네, 조심히 퇴근하세요, 이선홍 씨. 4548. 유방암 진단받고 5년이 흘렀네요.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회복 후 직장도 구하고, 많은 감정을 쏟았던 지난 5년. 이제는 제2의 인생이라 여기고 웃으며 살래요. 정말 잘 됐습니다. 애쓰셨어요. 이선웅 씨, 4548 두 분에게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4548 신청곡 같이 들어요. 멜로망스 해피송.

0: 매일 저녁 6시 언제나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오늘 끝곡 김소라 씨 신청곡 아이콘 너라는 이유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였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자두 같아요. 복숭아보단 자두가 더 새콤해서 맛있고 그리고 식감도 제가 또 좋아하는 식감이라서 자두를 좀 사서 먹어야 되겠어요. 자두. 아, 자두 너무 맛있잖아요. 이제 럭키 줄라이 시작할게요. 남은 숫자가 1이랑 5밖에 없거든요. 오늘의 행운의 숫자 좀 섞어가지고 설마 설마 설마 짠! 1! 짜잔! 여러분 오늘의 행운의 숫자는 1입니다. 지금 혼자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면 사연과 사진 보내주세요. 숫자 1이랑 연상되는 재밌는 사연도 환영할게요. 소개되신 분들께 선물로 햄버거 쿠폰 보내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사진과 장문은 100원이 듭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6: 든든한 내일로요.
5: 네?
6: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5: 제대로 가시네요.
6: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7: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0: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1: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7: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8: 위제로
7: 과식에도 제로
8: 위제로
7: 체했을 때도 제로
8: 위제로
7: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8: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엔 위제로
4: 예!

것 같습니다. 1876님은 내일이 초복이네요. 전 하루 더 빨리 오늘 밤에 치킨 사 먹어야겠어요. 야호. 치킨, 내일 치킨 진짜 불나겠다. 이게 초복, 뭐 말복, 중복 챙기시는 분들이 좀 있잖아요. 오늘 하루 더 빨리 치킨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잠시 후엔 빵나왔쩡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화요일. 화요병 잘 이겨내셨나요? 아직 목이나 못 이겨내신 분들이 있다면 이 빵 드시면서 하루 마무리 함께 해보세요. 페퍼로니 피자 샌드위치를 준비했습니다. 빵야! 아, 저는 퇴근을 못한 게 아니라 공짜 에어컨 바람 쐬려고 퇴근을 안 한 거예요. 알바하면서 처음으로 실수했어요. 사장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등등등. 화요병을 이겨낼 강력한 치트키가 필요한 분들은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사연 보내주시는 동안 노래 드릴게요. 오마이걸의 Real Love.

빵순이 대표 정디가 오늘 먹고 싶은 빵을 선물해 드리는 시간 빵 나왔죠. 소개되신 분들께는 빵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빵은 팹

와서 밑에 흘러져 있을 때 진짜 깜짝깜짝 놀라서 그날 이후부터 절대 창문을 안 열거든요. 2021님 샌드위치 보내드립니다. 제가 아까 햄버거 사진 보내준다 그랬어요? 사진 말고 진짜 햄버거 보내드릴게요. 죄송해요. 아, 햄버거 사진만 보내주면 약 올리는 거지.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쿠폰으로 갑니다. 쿠폰으로. 저희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처음엔 이게 뭐지? 싶으셨죠?
3: 분명 이상했는데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2: 우리는 바로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뜨거운 물을 부어줬다. 몇 분 지나고 라면이 잘 있었나 확인하려고 다가갔는데 아들이 컵라면을 급하게 집어들다가 허벅지에 국물을 쏟아버렸다.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바로 찬물로 식혀주고 수시로 알로에를 발라줬다. 빨리 움직인 탓일까? 다행히도 물집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아들이 엉엉 울면서 하는 말, 엄마가 내 라면 뺏어 먹을까 봐 불안해서 그랬잖아. 그래서 그랬던 거라니 조금 황당하기도 하고 다쳐서 속상하기도 하고 속으로 웃음도 나왔다.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아서 처음만 다행이다.

오늘 내 마음 날씨. 먹구름이 몰려왔지만 다시 쨍하게 맑아짐. 라면 안 뺏어 먹을게. 조심 또 조심하자.

엄마가 또 잘 챙겨주니까 그게 또 고마워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오늘 일기예보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요즘 나의 하루를 날씨로 표현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4568

사진 남겨주셨는데 손가락 착 반쪽 셀카 라디오 듣는 동안 이제 노래가 딱 생각나셨나 봐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픽으로 그럼 보아의 온리원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꽉 채운 온리원은 무엇인지 노래 제목으로 표현해주세요. 보아의 온리원.

방아 잎만 넣는 거예요? 라면 그 국물 라면에 방아 잎만 넣으면 맛있나? 상상이 안 가는 맛입니다. 일단 이렇게 여러 개 온리원을 또 보내주셨고요. 일상 이야기 만나볼게요. 5475님은 언니 드디어 1위 나왔군요. 저는 마을버스 기사예요. 지금은 종점에서 혼자 볼륨 듣고 있어요. 하루 중 8시만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좋은 라디오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어머 나보다 어린 친구가 그 큰 마을버스를 본다니 진짜 너무 멋있어요. 5475님 그럼 곧 이제 퇴근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마지막 운행을 위해 잠시 대기를 했다가 나가시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을 위해서 좀 힘써주시고요. 이게 마을버스만의 또 정이 있거든요. 저희가 햄버거 쿠폰 보내드립니다. 3678님 스피커로 볼륨 듣고 있어요. 스피커랑 같이 셀카. 스피커 좋네요. 그 뭐냐 빛나오는 그 스피커죠. 약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고마워요.

0: 걸. 하림 훌라면.
1: 우리끼리만 아는 특별한 사소함이 있어요. 오늘 하루 이야기, 전하고 싶은 마음, 함께 듣고 싶은 좋은 노래도 차곡차곡 도착합니다.
2: 배정되었습니다.
1: 웃고 싶은 날, 울고 싶은 날, 이곳에서 우리 함께 나눌래요? 여기는 저녁 8시에 열리는 뮤직사서함 89.1호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 느낌이 나네요. 그쵸? 따뜻한 느낌, 옛날 느낌. 0516님은 111 정디 사춘기가 오려는 초5딸이랑 매일매일 싸워요. 오늘도 한바탕 했고요. 정신건강을 위해 혼자 캔맥하면서 볼륨 듣습니다.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채널 오만대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그냥 입고 왔어.
1: 아니 나는 정말 그냥 입은 거예요.
0: 뭔 소리야.
1: 아니 흰 티셔츠를 그냥 입지 챌린지 찍으려고 입는 사람이 어딨어요.
0: 챌린지 찍으려고 우리가 입고 오라고 했잖아요.
1: 나는 원래 챌린지를 찍을까봐 이 민소매티를 이 위에 입고 올까 했어.
0: 아

0: 만원이 넘는 핸드드립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아, 언제 이런 경험을 또 해볼까 싶어서 제가 시원하게 샀습니다. 아, 비싼 만큼 맛있었으니까 아, 돈 아깝지 않아요.
1: 나의 소소한 플렉스, 여러분의 사연 보내주세요.
0: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해드리고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릴게요.
1: 성규 씨도 좀 소소한 플렉스 하는 편인가요?
0: 저야 뭐 매일매일이 플렉스죠. 나 정말
1: 플렉스요?
0: 돌아버리겠어.
1: 뭘 사요?
0: 아, 이게 플랫폼마다 돌아가면서 네. 불면증의 유형인가 이게? 새벽 12시, 1시 되면 뭘 구매해야 잠이 와.
1: 어머 어떡해 그거 어떡해
0: 구매를 그거 어떡해. 해야 잠이 들어.
1: 어 그거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0: 이게 뭐 소액이든 뭐 액수에 상관없이 뭘 계속 사게 돼요.
1: 그러니까 이게 쇼핑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분들이 있다니까.
0: 그런가 봐. 그 하루를

0: 네. 빵빵이 나오는데 이렇게 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1: 근데 가방에 메고 다니는 요즘 선풍기가 나오잖아요. 작은 거.
0: 이것도 있어요.
1: 키링 같은 거.
0: 이 허리 벨트 쪽에 네. 끼우면 네. 내 그 옷과 살 사이로
1: 바람 들어오는 거.
0: 바람 들어오는 거.
1: 맞아요. 그거 오, 봤어요.
0: 그렇게 이렇게.
1: 그거 샀어요?
0: 아니 그거 지금 고민하다가 좀 위험해요. 에이, 조만간 그게 또 옷이 막 펄럭이니까 네. 옷을 잡아줘.
1: 오?
0: 클립으로.
1: 클립으로?
0: 네. 클립이 양쪽에 있는 거야.
1: 잘한다.
0: 바지에 꽂을 클립, 내 윗옷을 잡아줄 클립.
1: 그래, 너무 근데 귀찮지 않아요? 너무 귀찮은데 그거를 작동시키기 위해 나, 내 몸에 장착해야 되는 게
0: 왜냐면
1: 귀찮아.
0: 이걸 들기가 귀찮잖아.
1: 아, 그게 귀찮나?
0: 들고 다닐 바 내 주손이 자유롭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왜 목에 거는 선풍기
1: 맞아,
0: 쓰는
1: 있죠,
0: 분들
1: 있죠.
0: 있는 것처럼 네,
1: 모자 앞에 이렇게 달려서 좋겠다. 모자 앞에
0: 있지. 알땡에 가면 있지.
1: 알땡 있어요? 알땡가 사야겠네.
0: 다 있지, 다 있지.
1: 재밌네. 5765님 바닐라 아이스크림 와구와구 퍼먹는 게 저의 힐링이거든요. 평소에는 마트에서 사 먹는데요. 가끔은 편의점에서만 파는 비싼 아이스크림 플라스. 그 아이스크림 알죠?
0: 그 냉동고 따로 나와 있는
1: 따로
0: 거.
1: 따로 나와 있는 거 외국 거.
0: 그렇지.
1: 외국 아이스크림 비싸요. 어,
0: 거기가 플렉스지.
1: 그거 만 원 넘잖아요.
0: 아우, 어, 그 큰 거는.
1: 그거 13,0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근데 맛있긴 진짜 맛있어요.
0: 진짜 맛있어요?
1: 진짜 맛있어요.
0: 김유관님, 저는 샤프 안 쓰고 연필만 쓰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한 자동 연필 깎기를 샀어요. 정말 21세기 최고의 발명품이에요. 연필을 꽂으면 자동으로 깎아주고 닦아끄면 뱉어내는 게 진짜 귀여워요.
1: 뱉어내요?
0: 오, 이런 게 있어요.
1: 근데 이 정도는 근데 그렇게 귀찮은 일은 아닌데.
0: 효정씨.
1: 네?
0: 모든 발전은 응. 그 귀찮음을 극복하는 데 있는 거예요.
1: 그게 우리 그 좀 많이 심하기는 해요.

0: 듣고 올게요.
1: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요. 네. 어?
0: 나의 소중한 플렉스 거창하지 않아도 너무 좋습니다. 평소엔 아까웠는데 플렉스 했어요. 여러분은 어떤 걸 소소하게 플렉스 했는지 사연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도경수 피처링 이현지의 스몰걸 듣고 올게요.

0: 할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 비싼 바디워시를 씻으면서 기분 전환합니다. 오, 이거 와.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잖아요.
1: 이게 향이 좋으니까.
0: 그 향을 느끼는 거지.
1: 그렇구나. 어때요? 성규 씨는 바디워시 비싼 거 써요?
0: 저는 핸드솝을 네. 좀 향 좋은 걸로 써요.
1: 아, 그렇구나. 핸드크림 네. 바르면 되잖아요.
0: 핸드크림 바르는 걸 싫어하거든요.
1: 아, 그래서 여기서 향이 자잘하게.
0: 남성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뭐 이렇게 핸드크림을 바르는 게 좀 끈적거린다 그래야 되나?
1: 아, 그게 좀 별로구나 기분이. 네. 그럴 수 있죠.
0: 그래서 핸드솝으로 손을 씻으면 네. 향기 좋은 걸로 씻으면 향이 손에서 맞아. 좋은 향이 나니까.
1: 맞아 맞아.
0: 좋죠.
1: 저도 향기에 조금 돈을 조금 그래도 쓰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0: 향수 같은 네,
1: 향수 같은 거. 그리고 뭔가 트리트먼트 같은 것도 향기에 좋은 걸로만 고르고. 왜냐면 이게 머리에서 나는 냄새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또 뿌리는 것도 싫어가지고 트리트먼트 자체에서 나는 좋은 냄새인 걸 사죠.
0: 아, 뭐 내 살 냄새 이런 느낌처럼.
1: 착 했을 때
0: 자연스럽게.
1: 그렇죠. 그런 거죠.
0: 이렇게 기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1: 그럼요. 그럼. 김지님은요. 저요. 아마추어 캠퍼에서 프로 캠퍼가 되기 위해서 아이보리색 에어 텐트 질렀잖아요.
0: 아, 뭐 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이보리색 에어 텐트가 있어야 프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1: 이게 그 브랜드 같아요. 네. 브랜드 그 노르 땡땡땡 그거 말하시는 것 같은데.
0: 비싼 거.
1: 좀 비싼 거.
0: 그러니까 요즘 캠핑 장비 비싼 거 되게 비싸거든.
1: 저는 캠핑 장비에 돈을 사실 많이 썼어요.
0: 아, 그렇죠.
1: 한 1,000만 원 넘게 쓴 것 같아요.
0: 이게 캠핑 장비가 몇백은 그냥 우습게 깨지더라고.
1: 근데 몇 년을 진짜 깨끗하고 유지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0: 잘 쓰질 않으니까.
1: 그리고 집에서 뭐 내치게 된다든지 네. 내가 집이 없어지면은 거기서 그거 들고 어딘가 갈 수가 있으니까
0: 길거리에 내몰릴 걸 지금 대비하는 거야?
1: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언젠가.
0: 아유, 뭐 그런 거 혹시 뭐 그런 일 있으면 여기 네. 스튜디오 와서 자.
1: 여기서? 그럼 민폐가
0: 6890님 라면 조리기 플렉스 했어요. 한강 안 가고 집에서 라면 조리기로 한강 라면 먹을 수 있어요.
1: 진짜 와! 멋지다.
0: 와, 오늘 들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부러운데요?
1: 근데 이게 집에 있으면 쓰게 되나요?
0: 집이 넓어야 될 것 같은데.
1: 그쪽 자리가.
0: 근데 라면 먹고 싶을 때 네. 뭐 냄비 꺼내고 뭐 물 끓이고 할 필요 없이 그냥 툭 올려놓고 버튼만 눌러놓으면 되니까
1: 좋다. 그거 좀 비싸죠?
0: 왠지 그럴 것 같은데?
1: 그럴 것 같은데?
0: 이거는 알땡에서 검색해본 적이 없어서.
1: 근데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야채 당근. 아, 야채 당근.
0: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네, 야채 거래, 네, 중고 거래.
1: 중고 거래에다가 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됐죠?
0: 뭐? 왜? 플렉스 했다는데 벌써부터 중고 거래를 권해요?

0: 중에 4시간 잤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장거리일수록 너무 좋겠다.
0: 장거리일수록 한번 해보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1: 커튼도 치는 것 같던데?
0: 커튼도 칠 수 있고.
1: 아 좋다.
0: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3223님. 욕조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데요. 큰 맘 먹고 비싼 거 3만 원이 넘는 베스밤을 샀답니다.

0: 왁부부 같은 거잖아.
1: 그렇지.
2: 어, 그런 거잖아. 어,
1: 제가 아직 못 해본 플렉스가 왁부.
2: 왁부?
1: 저 진짜 이거 SNS만 키잖아요. 네. 왁부밖에 안 뜨거든요.
2: 근데 왁부

0: 하고 싶은데.
1: 청사과를 해봤는데 내가.
0: 정말?
1: 어, 청사과 어플을 했어요 제가.
0: 그거 좀 가져올 좀.
1: 아니 근데 그게 한 번에 끝나는 거라서.
0: 아니 여러 개
1: 좀 여러 개 하나 샀어요.
0: 그런 거지 이제.
1: 아, 그런 거.
0: 그냥 그 순간의 어. 기분에 어. 플렉스. 그게 플렉스예요.
1: 그게 플렉스예요.
0: 그럼 미안. 뭐 이렇게 여러 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플렉스는.
1: 그러니까 근데 쇼핑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왜 왁구 하나를 안 샀어요?
0: 어, 어, 내가 가는 동선 안에 없어.
1: 진짜 아이고 네. 아쉽다.
0: 어, 좀 보면 사다 줘요.
1: 괜찮아요. 나중에 보면 사드릴게요.
0: 그래 이거
1: 너무 좋아.
0: 아, 난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청사과가 너무 갖고 싶어요.
1: 아 진짜 근데 나는 왁부보다도 슬라임인데 뭐 안에 들은 거 있잖아요.
0: 들은 거. 그 촉감 놀이하는 거.
1: 그런 게 좀 좋던데. 아... 생각보다 좋았어. 세상에. 내가 그런 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0: 플렉스할 게 너무 많다.
1: 어쨌든 노래 듣고 2교시로 이어갈 건데요. 노래는 세븐틴의 아낀다. 1교시는 여기서 끝. 근데 왁부볼 Yo, yo.

0: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성규 아나운서님과 함께하는 떠든 사람 최효정 강성규 2교시 시작했습니다. 2교시는 음악 시간이에요.
1: 아니 네. 마이크가 내려간 걸 확인하고 잡담을 해야지. 아니 DJ가 그거 막 마이크 내려간 것도 확인 안 하고 그럼 돼요?
0: 그럼 안 되죠.
1: 그래가지고 지금 청취자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잖아.
0: 그니까요.
1: 슬아님 근데 왁부볼 크로롱님 근데 왁부볼 뭐예요? 지금 얘기 들려줘요.
0: 아 근데 왁부볼
1: 왁부볼을 안 얼렸대요.
0: 네 제가 안 얼려서 했는데 그래서 조금 별로였어요. 그거는 솔직히
1: 내가 계속 찾아봤잖아요. 네. 냉장 10분.
0: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를 빨리 하고 싶어요. 악보를 무조건 얼려야 된대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또 민식스 오팔님이 맞췄잖아요. 어. 와 나 이거 보고 너무 소름 돋았어.
1: 얼려야 된대라는 말을 할 거라는 거를 어떻게 저렇게 딱 맞추시지?
0: 어떤 아셨어.
1: 야 쩡자랄.
0: 근데 또 냉동에 넣으면은 이게
1: 냉동 10분은 너무 과해요. 너무 딱딱해지고 나 해본 적 없는데 왜 알아? 그러니까. 냉장 10분이 베스트래요.
0: 그러니까 냉장 10분 꼭 해야 됩니다.
1: 청사가 냉장 10분.
0: 이게 오케이. 냉장 10분 한 소리예요. 김대웅님께서 근데 볼륨 선아곤두님이 음악 퀴즈 제일 좋아한다면서요?
1: 맞습니다. 지금 옆에서 볼이 발그레해져가지고 아주 수줍게 앉아있어 기대감이 가득한 오늘 또 레드 강렬한 의상 입고 왔거든요. 우리 선아공주.
0: 그렇죠. 레드.
1: 네. 저 얼굴 색깔하고 점점 비슷해지고 있어요.
0: 아니 근데 웃긴 게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어폰 이제 소리 이제 맞춰본단 말이에요. 둘이. 근데 성규수가 항상 이렇게 하더니 마치 모차르트처럼
1: 모차르트?
0: 볼륨 1 올려주세요. 막 이거 하고 막 리버브 좀 올려주세요.
1: 아, 나도
0: 이거 계속 근데 그 두 개밖에 몰라.
1: 나 다른 건 몰라. 나 다른 건 몰라. 뭐 이런 거지. 콘서트 리허설하는 정디처럼.
0: 네.
1: 제가 목소리 한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아, 리버브 좀 줄여주세요.
0: 네. 그거밖에 몰라.
1: 그때 몰라?
0: 볼륨이랑 리버브밖에 몰라 표현을.
1: 뭐 또 있어요?
0: 아 지금 좀 드라이해가지고.
1: 아 드라이한 거.
0: 아 지금 목소리 좀 드라이해 나와가지고.
1: 반대는 웨트해요?
0: 네.
1: 아 뭐 내 목소리가 너무 웨트할 때도 있어요?
0: 이거 좀

0: 제작진이 준비한 노래 멜로디를 흥얼거릴 겁니다. 가사는 큐큐큐큐 흥얼거릴 건데요. 그걸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주간식이고요. 정답 또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추첨해서 딸기 요거트 스무디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준비됐어요? 정디?
1: 네, 준비됐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먼저 정답곡의 도입부입니다. 3, 2, 1 이거 사이렌 소리인가? 어, 처음 들어보는데 이 노래? 이 노래 맞아요?
0: 나 진짜 모르겠어요.
1: 처음 들어본 노래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럼 더 재밌어요. 그럼 정답곡의 중간 부분 들어볼게요.
2: 3, 2, 1

0: Almost Monday의 Come On Come On 듣고 왔습니다. 노래 듣기 전에 내드렸던 오늘의 음악 퀴즈. 성규씨가 흥얼했던 노래는 과연 어떤 노래였을까요? 였는데 사실 저도 진짜 모르겠고.
1: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0: 모르는 노래였대요. 아니 0525님. 예? 도파민?
1: 박광식님. 빅뱅. 에라 모르겠다? 모르겠다 전혀. 이거 난이도 조절 실패 아닌가요?
0: 안미철님 샤이니의 링딩동.
1: 1867님 신곡인가요? 이게
0: 어떻게 이게 무슨 일이야?
1: 아니
0: 모르는 노래라서 그래요. 성규수가 아는 노래였으면 잘 맞춰서 했을 텐데.
1: 아, 이게 왜 그래? 제가 사실 저도 요 세대가 아니에요.
0: 그런가? 약간 겹쳐있지 않아요?
1: 어? 아니요.
0: 약간 위구나 성교수보다.
1: 네, 저보다 살짝 위에요.
0: 그럴 수 있지.
1: 어, 근데 너무 당황해서.
0: 오늘 그럼 정답부터 일단 발표를 해볼까봐요.
1: 네, 오늘의 정답 지금 한 분도 답이 안 온 것 같거든요. 잭스키스의 컴백이었습니다. 먼저 도입부 들어볼게요.

0: 요 느낌이었다는 거.
1: 네. 성규수랑 너무 다르다. 오늘 정답은 0%입니다. 오늘은 성규수가 박자도 밀렸고요. 난이도 조절을 우리가 실패했습니다.
0: 이게 사실 아는 노래면 고박자에 제가 어떻게 부르겠는데 이걸 듣고 따라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1: 그랬군요. 네. 오늘은 오답자 10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항상 정답자만 혜택을 받는 일도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0: 네.
1: 오늘은 오답자분들에게 행운이 갑니다. 10분 보내드리고 10분에 딸기 요거트 스무디 쿠폰 보내드릴게요.
0: 내가 봤을 때 이거 왕 작가님 픽이에요. 이거 왕 작가님이 밀어붙인 것 같아요.
1: 김연아님 오마이갓 저 재키팬이었었는데요.
0: 이현일님 이걸 그렇게 하면 어쩝니까?
1: 김진님 맙소사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일단 성규수도 못한 게 있네.
0: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지금 재키 팬분들은 지금 극노하고 계시지만
0: 죄송합니다.
1: 봐봐 박광식님 쉬운 노래인데 성

0: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2026년 7월 14일 화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태양 피처링 리사 슝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 이걸 줄여서 집중하다로 쓰인다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아유, 아무튼 오늘 좀 진짜 너무 덥고 흐린다다가 막 꿉꿉한데 갑자기 막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지금은 또 엄청 여의도 기준으로 내리고 있거든요. 다들 좀 안전하게 무사히 귀가하셨을지가 궁금한데, 저도 이제 라디오 이제 생방 오기 전에 아까 한 4시, 5시쯤 이제 운동을 하러 갔어요. 이제 가기 전에는 그냥 바람만 조금 불고 해는 없길래 아 오늘 날씨가 좀 우중충하겠구나 했는데, 집에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마무시한 비가 쏟아지더니 막 정말 이제 비에 맞은 생쥐가 돼가지고, 아무튼 저처럼 이런 일이 많이 없으시길 바라면서 아 집에 가는 거 오늘 중요했는데, 최혜진님, 오 집중, 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 맞아요. 내 집이 진짜 최고, 집 나가면 고생한다는 말도 있잖아요 라고 하셨고, 아 맞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집 나가면 고생한다라는 말이 좀 와닿는 날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예진님 새싹이십니다. 웰컴 드링크 세미 샤페인, 샤페인. 또 탄산음료 드리겠습니다. 양은비님,

0: 라디오로 돌아올게요.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네가 한 키라 진작 들었잖아. 그럼 이 코너 안 만들었어. 환승 라디오. 3044님. 남자친구가 타방송사 라디오를 즐겨 들어서 저도 자연스럽게 같이 들었는데요. 남자친구랑 헤어지면서 한해 키스더 라디오로 환승하게 됐어요. 동시간대 프로들 중에 가장 제 취향이고 한해님이 친구 같아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이 시간은 한키라에 뿌리 내릴 거예요. 아, 3044님 이별하신 건 가슴 아파도 어쨌든 그 덕에 한키라로 찐 환승하신 거잖아요. 아, 뭐 이런 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남친분께 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때에 따라서 친구, 뭐 애인, 오빠, 남동생, 아들, 조카, 손주, 지인 모든 역할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뿌리 깊은 나무 옴싸기로 함께해 주시길 바라면서 내일도 봬요. 3044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이렇게 또 환승 많이 해주고 계신데 우리 K5696님 미안합니다. 저도 평소에는 목동 배모형님 방송 듣는데 오늘 리셋는 나온다 해서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하네야호 하고 보내주셨고, 아 오늘 또 남자 청취자분들이 오늘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형님 형님 소리 많이 하고 있어요. 저 지금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모 형님은 이제 11시에 퇴근하시거든요. 이제 뭐 40분 뒤에 퇴근하시니까 뭐 아무쪼록 어떤 형태로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5696님도 새싹이시거든요. 드릴 건 드려야죠. 웰컴 드링크 세미샴페인 터뜨려 보도 탄산 음료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뭔가 기운이 남달라요. 재밌습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 환승 라디오. 다양한 이유로 한 키라 듣게 되신 청취자분들 우대하는 시간입니다. 채택된 분께는 선물 드리고요. 참여하실 분들은 원래 이 시간에 무엇을 하셨는지, 어쩌다 한 키라로 환승하게 되셨는지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말머리 환승 라디오 달아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럼 저는 바로 한 해 만에 이어갈게요.

0: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1: 아니요.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0: 맨날 보여줘요. 맨날 보여줬는데 저도 이게 덩달아 이제 응원하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1: 아,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1위 공약을 지금 무시무시하게 걸었습니다. 지금 제가

0: 야, 우리 리센드 공주들 밥은 줍니까?
1: 밥, 아 밥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밥은 줍니까? 좀 든든하게 먹고 왔어. 시간 있었나?
2: 밥은 줍니다. 네. 먹고 왔어요.
3: 밥은 잘 먹습니다.
1: 먹고 왔어요?
3: 네, 먹고 왔어요. 네.
4: 먹고 왔습니다.
1: 그러니까 아, 짬이 좀 남나 보다. 그래, 뭐 먹고 왔어요?
4: 저희 찜닭 먹고 왔어요.
0: 너무 잘 먹었다.
4: 네. 잘 먹었다.
1: 어제 든든하게 먹었네. 네. 아, 든든하게 갑니다. 네. 찜닭 먹고 왔다라는 정보 알려드리면서 계속해서 멤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궁금한 질문, 부탁하고 싶은 미션, 목격담, TMI 제보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실 곳은 자체 컨텐츠로 메라디오를 진행했던 DJ 꿈나무입니다. 심야 라디오 찰떡이는 목소리, 최강 프리티걸, 핫걸, 메이 씨가 안내 부탁드릴게요.
4: 네,

0: 위험한 순간에 제가 빠지게 되고 싶어요. 아, 안 그래도 K5535님께서 메이에게 라디오 DJ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 쿨 FM 저녁 10시 프로그램으로요. 라고 지금 압박하는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혹시 10시 뭐 괜찮으세요?
1: 저는 10시 너무 환영입니다.
2: 아, 너무 좋아요.
3: 큰일 났다, 큰일 났다.
2: 큰일 났다, 이거.
0: 이제 겨우 1년 채웠는데. 메이 씨가 지금 압박을 하고 계시고. 근데 일단 뭐 지금 리셋 활동 너무 바쁘잖아요.
1: 네.
0: 계속 바쁘길 원합니다. 리셋 잘 돼야 되니까. 잘 그렇죠. 돼야 되니까. 그게 중요해. 그렇죠. 진짜 그게 너무 중요하고. 지금 리키라부터 지금 메키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키라 아니고. 암튼 원하는 DJ 시간대까지 한번 여쭤봤고, 라디오 DJ를 꿈꾸는 우리 메이 씨에게 미리 정보 드리자면 지금 또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아주 큰 도움이 되어준 리셋네를 위해서 제가 특별히 준비한 웰컴 멘트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위한 선물입니다. 음악 주세요. 2024년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베스트 팝 앨범 등급, 영국 매거진 선정 올해 꼭 주목해야 할 신인 아티스트, 해외에서 일찌감치 예견한 슈퍼루키. 2025년 서양 수박 차트 탑 198위로 재진입하여 길에서 만나면 인사조차 안 하던 막내 제나 친오빠가 사인까지 부탁하게 만든 전설의 명곡 러브어택으로 역주행 신호탄 펴펴. 너튜브 안녕하세요 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원잘부로 우이 거제 야호 갸루 야호 신랑 공주 야호 리트와메트 야호 너도 나도 전국민 리마인이돼. 거제 수원 경주 고향 홍보대사에 이어서 교복 편의점 탄산 음료 메이가 소취했던 피자 광고 모델 발탁. 그리고 대망의 2026년 7월 8일 1위 가수 팬하게 해줄게 약속대로 러브어택 서양 수박 차트 탑100 1위. 신곡 프리티걸로 음악방송 1위 달성. 리더 원이 좌우명처럼 세계를 정복 중인 아이돌 리트 드 센트 드 렛츠 기리. 네, 리셋네 눈부신 기록과 성장을 읊어봤습니다. 어떻게 좀 차근차근히 살펴봤는데 소감이 좀 어때요?
2: 이게 하나하나 네.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지 않는 느낌 같아요. 네.
0: 그리고 사실 뭐 열심히 또 활동했지만 뭐 1위 하고

0: 나면서도 이게 뭔가 안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기분이 좀 들 텐데 러버텍 음원 차트 탑100 1위 기록한 날 또 멤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라이브 방송도 했었어요.
1: 맞아요. 네.
0: 근데 라이브 방송 끝나고 좀 어떤 얘기 나눴어요?
2: 다 같이 안았어요.
1: 안았어요. 안고 울고 반복. 네.
0: 아유.
1: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2: 지금이 진짜 중요하다. 지금 열심히 하자.
1: 맞아요.
2: 최선을 다하자. 이런 얘기했어요.
0: 그 와중에 또 차가운 심장으로. 지금 중요한 우리 지금 뭐 행복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다.
1: 맞아요. 네, 맞아요.
0: 이런 마인드셋으로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러브어택 이야기 나중에 또 나눠봐야.

0: 씨랑 제나 씨. 그 중에서도 찐 막내죠. 우리 경주 김 씨 신라공주 나열이.
1: 나열.
0: 제나 씨에게 네. 곡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일단 프리티걸은 카라 선배님의 레전드 곡을 저희가 리메이크한 곡이고요. 원래도 되게 깜찍하고 상큼한 곡인 만큼 저희가 리세누만의 느낌으로 재해석한 곡입니다.
0: 네, 아유, 설명도 아주 또박또박 잘해주셨고 아니 감사하게도 이 곡도 라이브로

0: 드리면서 멤버들 이제 준비되면은 바로 한번 프리티걸 라이브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멤버들 준비되셨을까요?
1: 네.
0: 네, 그럼 상큼한 자몽향 가득한 리셋네 신곡 라이브로 들어볼게요.

0: 또 계속해서 리센너에게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다음 순서가 또 중요한데 저희가 또 다른 버전으로 부탁드릴 게 또 있거든요. 러브 어택 버전으로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 한번 같이 해보실 수 있을까요?
1: 불러볼까요?
2: 네. 5, 6, 7.

0: 박원의 키스 더 라디오 야호.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0: 언니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보고 싶어.
1: 오. 두둥.
2: 두둥. 어 갑작스럽게 자기 확신했어. 내가 보고 싶어라고 얘기했습니다.
0: 네. 보고 싶어.
2: 너무나 감사드리고 영석이님께서. 오랫동안 바온 팬으로서 요즘 잘 되고 있어서 너무 뿌듯하네요. 최근 멤버들 부모님들 반응이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리센느는 언니 동생들도 서로 친구같이 지내는데 야자타임 한번 부탁해요. 메이 핫걸이라고 해주셨습니다.
3: 아, 저 감사합니다. 네, 영석이님 진짜.
2: 네. 일단 부모님들 반응 뭐 다들 사실 너무 좋아하실 테지만 네.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3: 오늘도 아 오늘 제 네. 저희 엄마의 반응이 진짜 웃겼는데요. 네. 그 저희 아버지께서 연락이 네. 오셔가지고 바로 네. 1위 한 순간을 찍어서 막 보내주셨는데
1: 어. 맞아요.
2: 아버지가
3: 네 울고 있는 영상을 보내준 거예요. 네, 그래서 또 전화하니까 아빠도 엄마도 저희 동생도 다 울고 있더라고요.
2: 그러니까 가족들은 또 미남이 1등한 거 보고 울고 또 미남이는 가족들 그 영상 보면서 눈물 안 났어요?
3: 엄청 저는 아 내가 1등을 했구나 엄마 아빠한테 그래도 보여줄 모습이 이게 좀 그래도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2: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겠다. 근데 눈물은 안 났구나.
1: 이미
2: 너무 많이 울었어. 네.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단단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야자타임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다음 질문을 약간 야자타임으로 한번 해볼까요? 너도 나도 리마이님께서 첫인상과 비교했을 때 지금 가장 달라진 멤버는 누구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첫인상과 비교했을 때
3: 잘 말해야 된다 이거
2: 잘 말해야 된다.
3: 지금 가장 달라진 멤버
2: 그럼 첫인상이 좀 가장 강력했던 멤버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소극적이었는데 활동을 하면서 좀 되게 활동적으로 바뀐 멤버라든지.
3: 아 첫인상이랑 제일 다른 멤버는 제나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엔
1: 나도 제나.
2: 어떤 식으로 좀 바뀌었어요?
3: 왜냐면 제나는 사실 완전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네. 정말 말이 없거든요. 낯을 많이 가려서 이 친구가 저는 그래서 경주에서 왔다는 건 들었는데 네. 사투리를 쓴다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2: 아 진짜로?
3: 네, 말을 잘하니까
1: 말을 진짜 하루에 한 마디씩 했어.
3: 맞아요.
2: 그러니까.
3: 근데 지금 친해지면 사실 다섯 명 중에 데시벨이 제일 큰 친구거든요.
1: 진짜.
3: 진짜.
2: 그러니까 너튜브로 사실 제나 씨를 처음 접하신 분들이 또 많을 텐데 그분들은 진짜 제나 씨가 원래 그런 좀 성향 가지고 있었는지 상상도 못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3: 네. 그러실 것 같아요.
2: 점점 제나 씨의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KBS 쿨 FM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2부가 시작됐고요. 최근 67평 숙소로 이사하며 성공의 맛을 보여준 아이돌 리센드와 놀라운 초대석 함께하고 있는데요. 숙소 관련 질문이 왔는데요. 요거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다이어리 쓰기라는 우리 거제의 딸이죠. 7월 신인 아이돌 개인 브랜드 평판 1위 빛나는 원희 씨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 닉네임 그냥 리마이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음악과 멋진 무대를 보여주는 리센드 덕분에 매일 행복하게 응원하고 있는 리마이입니다. 새 숙소로 이사했는데 지금 룸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새 숙소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점과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멤버들끼리

0: 아, 정말 훈훈하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훈훈합니다, 진짜. 네, 계속해서 우리 멤버들에게 질문, 미션, 제보 보내주시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빨리 돌아올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1: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한해의 키스더라디오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세르스에서 여성 청결 세럼, 여성의 품격을 디자인하는 작가 주니킨에서 화산백도 파우더워시,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극단 무화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0: 완전 반대여가지고.
1: 좀 느긋하구나.
0: 네, 저도 좀 느긋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 인정해요?
0: 인정합니다.
1: 원희 씨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멤버들이 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0: 잘 말했다.
1: 조금 릴렉스하고 좀 실한 이런 느낌. 그쵸? 알겠습니다. 우리 실한 제나 씨, 메이 씨에게 배우고 싶은 점.
3: 저는 일단 메이가 말할 때 진짜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잘 말한단 말이에요.
1: 네, 메라디오 진행자니까.
3: 네, 근데 뭔가 그 끊임이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1: 말을 유리하게 잘하는구나.
3: 네.
1: 말솜씨를 좀 배우고 싶구나.
3: 네.
1: 알겠습니다. 제나 씨는 메이 씨에게 말솜씨를 배우고 싶고 메이는 미나미에게 배우고 싶은 점.
4: 저는 미나미 언니가 엄청 공감을 잘해주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언니 자체가 그런 사람인 게 너무 많이 느껴져서 저는 이제 노력을 해도 뭔가 공감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고 생각해준다고 싶은 모먼트가 많았어서 그런 성격을 배우고 싶습니다.
1: 맞아요. 그만큼 또 섬세하고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에 또 공감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이
4: 맞아요.
1: 들고.
4: 고맙다.
1: 마지막으로 미나미.
2: 원현이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고 네. 있었거든요. 메이가 말할 때부터.
1: 네, 어떤 거가 나올까요?
2: 근데 저는 이제 원희 언니가 주변 사람들의 그런 행동을 잘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네. 예를 들면 뭔가 한 명이 떨어져 있어. 그러면은 뭔가 좀 더 챙겨주고 좀 더 말 걸어주고 친한 척 해주고 이런 거를 엄청 잘하는 것 같아요.
1: 그것도 사실 되게 배려심.

0: 너무 이게 진짜. 사랑스러운 행위를 하고 있는데 또 1위까지 하니까 네. 너무 좋은 기운들만 모이는 것 같고 장우주님 리센드 단톡방에서 가장 말이 많은 멤버는 누구인가요? 라고 오, 하셨고 아. 또 별개로 리센드 단톡방 이름도 따로 있을까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네요.
1: 우리는
2: 샌둥이.
1: 샌둥이.
0: 샌둥이. 샌둥이. 아, 네. 샌둥이에요?
2: 네, 샌둥이.
0: 샌둥이라고 되어 있고 단톡방에서 가장 말 많은 멤버. 아무래도 맏언니로네요. 리더가 좀
3: 그런 것 같기도 하고
2: 아니면 언니? 리브?
0: 리브?
1: 아니면 요즘엔 제나라 생각해요.
2: 제나라가 그래? 약간 그런 링크 많이
3: 들어요. 링크 진짜 많이 들어요.
0: 링크 어떤 링크지 그러니까 궁금하다.
3: 누가 저희 언급한 아무도 언급해 주신 거 그런 거나 네. 네.
0: 그냥 궁금하지.
1: 네 그냥 재밌는 거 있으면 재밌는 같이 공유하고 거. 싶으니까 보냈는데 네. 또 언니들은 귀찮아서 안 보더라고요.
2: 아무도 안 봐요 진짜.
1: 근데 생각보다 미나미가 진짜 안 봐요.
0: 진짜로.
2: 네. 맞아. 나 왜 이렇게 안 보는가.
0: 아니 각자의 사실 성향이긴 하니까 그런 네. 것들을 보는 게 뭐 미나미는 그럼 이렇게 말 잘 안 해요 톡방에서?
2: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만 해요.
3: 진짜 하고 맞아, 싶을 때만 진짜. 하는 거
1: 맞아.
0: 맞아.
2: 뭐 필요하거나.
3: 네, 뭐 필요할 때만.
0: 맞아. 아이 똑같은 그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톡방입니다. 각자의 성향.

0: 한국어 중에 좀 가장 좋아하는 단어 혹은 뭐 표현, 문장 이런 게 좀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1: 전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요. 퇴근이고요.
0: 퇴근. 맞죠? 아, 현실적이네.
1: 네. 아, 네, 퇴근이 또 중요합니다. 아, 퇴근을 그렇죠, 해야 다음 날 또 일어나서 열심히 하고.
2: 맞아요.
1: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네.
0: 그 어떤 문학적인 단어보다 사실 와닿죠. 퇴근.
1: 네, 그렇죠, 그렇죠. 퇴근. 칼퇴.
0: 퇴근 중요합니다. 칼퇴. 많은 분들이 공감하셨을 것 같고. 네. 그럼 미남 씨랑 원희 씨가 또 뮤직비디오 출연한 태연 씨의 만찬가 혹시 한 소절 라이브 가능하실지?
1: 네. 네. 부담이 되긴 하지만 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0: 다 울어 다 울어.
1: 데뷔 준비할 때 뭔가 힘들 순간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그때 잘 버티면 더 단단한 미래 예빈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화이팅 해.
0: 감동 받아서 재나 씨가 메시 너무 세게 때렸어요.
1: 눈물 나?
0: 아유.
2: 미나마.
0: 미나마.
2: 너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미래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너답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0: 친구도 있으니까 정말 한명한명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자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네.
2: 맞아요. 아, 참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엄청 성숙한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 뭔가 좀 바쁘고 힘들 때 이게 뭔가 좀 기본부터 좀 지키자라는 사실 생각이니까
1: 맞아요.
2: 대단하다 또 생각이 들고.
1: 그리고 멤버들끼리 뭔가 숨김없이 서로 다 말하자는 건 자주 얘기하는 것 같아요.
2: 맞아, 이게 뭔가 좀 곰지 않게
1: 맞아요.
2: 얘기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쌓일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아, 근데 리센드 멤버 너무 다 현명하다. 아니,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린 나이에

0: 이라는
1: 아, 그거 진짜 슬퍼. 네.
2: 진짜.
0: 제가 뭔가 아,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로 항상 꼽았던
3: 형에 누가 나오지?
0: 조정석 배우님.
3: 아, 조정석 배우가 나오는 네. 아, 나는 어릴 때라 그래 가지고 엄청 옛날로 생각했는데 사실 제 재나가 어릴 때는 몇 년 전이구나. 아, 그래서 형하고 그 조정석 씨 나온 형하고 매치가 안 돼가지고 아, 형이라는 영화.
0: 네, 초등학생 때 봤었습니다.
3: 형이 초등학생 때 형이 나왔어요. 아무튼 각자의 좀 인상 깊었던 영화들 얘기해 준 것 같고요. 네. 5967님. 너무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미나미님. 가끔 일본어 까먹으시는 모먼트가 있는데 혹시 꿈을 꾸시거나 급박할 때 한국어랑 일본어 중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그리고 가장 예쁜 꽃은 우여곡절 끝에 피는 꽃이라는 말이 리센드 멤버들에게 너무 어울리는 말이라 꼭 해주고 싶었어요. 앞으로도 꼭 행복하길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2: 와,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말이다.
3: 네, 응원까지 해주셨고 급박할 때 질문은 한국어랑 일본어 중
2: 근데 어떤, 궁금하다.
3: 꿈꿀 때 혹시 꿈꿀 때 어때요?
2: 꿈꾸는 거는 그 누가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나누고 가는 것 같고 또 리마인이 비 오는데도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또 오늘 1위를 했는데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하네슨 앞에서 이렇게 제가 뭔가 그래도 조금 성장했다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네. 너무 기쁘고요. 네. 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리브 씨.
2: 오늘 한혜 선배님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와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리마인 우리 1위 만들어줘서 고마워.
1: 네, 마지막으로 원희 씨.
3: 일단은 이렇게 매끄럽게 진행 잘해주신 우리 한혜 네. 선배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음악 방송 1위 가수 만들어줘서 고마워 리마인.
1: 진짜 아니 리마인 분들이 아마 감사함을 또 아까 다섯 분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데 진짜 이게 손을 이렇게 하면서 막 집중해서 듣고 계시더라고. 아무튼 또 리마인 분들과 우리 리센는 우리 친구들이 또 영원토록 좀 행복하게 계속 음악 활동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놀라운 초대석 영상은 방송 끝나고 KBS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면서 리스너 여러분들 보내드리면서 데자부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좋다.
1: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
2: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운 올 여름, 만기된 적금으로 여행을 갈지 날 위한 선물을 살지 한참을 고민하다 문득 떠오른 한 사람, 우리 할머니. 산 근처라 그렇게 덥지 않다고 괜찮다고 하셨지만 막상 내려가 보니 집안은 찜통 그 자체였다. 그래서 내일은 할머니 댁에 시원한 에어컨도 놔드리고 손 꼭 잡고 5일장 데이트도 다녀올 생각이다. 할머니와 오순도순 즐기는 내일의 맛, 열무국수에 손만두.

김세정 꽃길 듣고 왔고요. 오늘은 장희경님이 보내주신 내일의 맛 전해드렸습니다. 내일 할머니와 데이트 하시는군요. 아 진짜 요새 너무 더워가지고 어떻게 따뜻한 음식을 제가 추천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팥칼국수 이런 것도 좀 떠올랐는데 내일은 할머니하고 또 오전도선 재밌는 시간 보내셔야 되니까 제가 열무국수에 손만두 추천드렸고 또 열무국수만 먹기엔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손만두까지 같이 아무튼 이렇게 할머니와 5일장 데이트 너무나 행복하게 좀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하하즈님 와 메뉴 제대로네.

0: 분들 거의 뭐 지금 불바칩니다. 불바치고 아우 이런 식목일 좀 계속 좀 유지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크크크님께서 리센느 팬인데 종종 라디오 들으러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한혜영님이라고 하셨고 봐봐 닉네임도 매력적이잖아. 그냥 크크크 세 개예요. 오늘 리센느 때문에 왔어요. 왔는데 아유 아무튼 이렇게 또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문자라도 보내주고 계시고 문님 한혜영님 잘생기고 꿀보이스긴 해. 아 제가 계속 웃으니까 또 칭찬 좋아하신다고 칭찬 마구마구 해주고 계십니다. 아니 우리 리센느 팬분들 영준님 뭐 크크크님 문님 모두 새싹이시거든요. 칭찬 좋아한다고 칭찬 그냥 폭격해주고 계시는데 또 드릴 건 드려야죠. 웰컴 드링크 세미 샴페인 포도 탄산 음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막 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리고요.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메뉴도 아주 그냥 다채롭게 만두 하나 얘기하니까 다양한 맛들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드리면서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있는 우리 싱어송라이터 자이로 씨와 함께합니다. 오늘 끝곡 고품격 연주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자이로의 소녀,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170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플러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글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부정어를 좀 줄여보자 하는 의도였어요. 오늘 함께할 코너는 우리 가족들의 추천곡 전해드리는 칠링 뮤직, 한 주제 두 가지 극과 극 선곡 펼쳐보는 플레이리스트.

일상의 여백에 그려진 여유로운 한 곡, 칠링 뮤직. 마음속 겨울이 물러나고 진정한 여름이 찾아오길 우리 가족들 추천곡으로 함께하는 칠링 뮤직. 오늘은 1257님이 추천해 주신 노래입니다. 이클립스의 런런 추천할게요. 무더운 여름 날씨지만 우리 가족은 조금 쌀쌀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낮에는 보육교사로 일하고 밤에는 우유 배달을 하는데요. 배달하면서 방송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촉촉한 주연님의 목소리가 밤 공기와 너무 잘 어울려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플레이리스트 제로로 이어갈게요. 성시경의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어반자카파의 서울밤.

브루노 마스의 When I Was Your Man, 이적의 그땐 미처 알지 못했지, 최유리의 후에 세 곡 듣고 왔습니다. 홍주연의 스테이션 제로 화요일 하나의 주제에 상반된 선곡으로 함께하는 플레이리스트 제로 밸런스 나잇으로 이어갑니다. 오늘은 후회라는 감정을 주제로 나는 늘 후회한다 대 후회란 내 인생이 없다로 나눠서 노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후회는 없어 라는 씩씩하고 미래지향적인 분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정신 번쩍 들게 하고요. 마지막으로 곽진원과 김필의 걱정 말아요 그대에서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마라라는 후렴이 인생도 후회 없이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라는 조언 같아서 귀담아 듣게 합니다. 세 곡 전해드리면서 오늘 플레이리스트 제로는 마무리할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브라보 마이 라이프 로꼬가 피처링한 그레이의 하기나 해 곽진원과 김필의 걱정 말아요.

0: 가 함께합니다.
1: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2: 1단계, 2단계,

7월 14일 화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QWER의 내일은 맑음이었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날씨요정 폴킴입니다. 날씨요정인가 봐요. 아니 오늘 비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었기도 했고 아 오후에 오는 건가요? 좀 전에 약간 흐려서 비가 올 법도 했었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이렇게 또 저처럼 가수 생활 하다 보면요 뭐 야외 무대 공연 있는 날도 있고 뭐 공연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뭐 뮤직비디오 촬영 날 아 야외 씬 찍어야 되는데 비가 오기로 되어 있는 날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비가 온다 그래서 그것을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취소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행군을 할 때가 많은데 근데 막상 그날이 되면은 날씨가 너무 화창한 날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친구들을 날씨요정이라고 부릅니다. 가수 중에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제가 또 잠깐 날씨요정으로 활약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랜덤이더라고요. 나의 기분 탓인가 봐. 내 기분에 좋은 날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아, 다들 비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실까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오늘 오후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 지금 계신 곳은 날씨가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요광장의 커피 보내드릴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매일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이거 홍보하기가 좀 민망해지는 시기가 왔는데 네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 폴킴의 가요광장 홍보 포스터 제발 좀 봐줘요. 제발 좀 많이들 보고 인증샵 좀 많이 보내줘요. 네. 그러면은 저희가 또 소개하고 또 선물까지 보내드릴 테니까요. 네. 섭섭지 않게 해드릴 테니까 네. 사진 좀 찍어줘봐요. 네네네. 기왕이면 제 얼굴 예쁜 각도로 너무 아래서 찍지 말고 위에서 V라인 폴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재홍님께서 폴디 저는 여행가서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진짜 날씨요정인가 봐요. 다음에 저 이제 여행가거나 스케줄 있을 때 우리 재용씨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뮤직비디오 아니면 공연 있을 때 우리 재용씨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지은님께서 창원은 저녁부터 비 온대요. 더웠는데 시원하게 퍼붓으면 좋겠습니다. 아허, 아 저녁쯤에 비가 오는 곳이 많은가 보네요. 노경량님께서 죄송해요. 노경량? 경량이 아니라는 건가? 아침부터 이런 개그 자꾸 떠올라. 제가 세차만 하면 비가 와요. 남편 이제 세차하지 말래요. 차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눈물을 흘린다고요. 우리 경량씨 그 세차하는 날 우리 꼭 좀 이렇게 그 문자 좀 보내주세요. 저희 가요광장으로. 그날 그럼 우리 청취자분들 다 같이 세차 안 할게요. 네. 우리 경량씨가 세차하는 날 다들 세차 안 하기로 약속. 4673번님께서 저는 날씨 요괴입니다. 제가 청취해서 곧 비가 올지도. 우리 4673번님이 날씨 요괴인지 진짜 좀 지켜볼게요. 지금 밖에 보기에는 아직 괜찮거든요. 네, 진짜 이러다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날씨 요괴 때문입니다. 장영수님께서 부산은 구름 사이로 햇살이 가끔씩 비추네요. 바람 불어 좋아요. 살맛이 나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추는데 바람까지 불면 눈도 즐거워.

0: 즐겁고 피부도 즐겁고 괜찮은 날씨 아닌가요? 네. 근데 또 부산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원래 좀 덥지 않나요? 부산 많이 덥던데. 정효미님께서 저는 날씨 요정이고 제 친구는 비의 요정인데 이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어요. 과연 여행 가는 날 날씨가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이거 나도 너무 궁금하다. 날씨 요정과 요괴의 싸움. 누가 이기는지 우리 꼭 우리 결과 알려주셔야 돼요. 막 아니면 막 비가 내리다 말다 하루 종일 막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저희는 광고 듣고 올까요?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 뱅크 IBK 기업은행.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니 저 혼났어요. 아침이라고 하지 말래요. 죄송해요. 저는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아침이거든요. 낮. 그래요. 낮이죠. 낮. 3478번님께서 오늘 제주도 날씨입니다. 하늘 정말 맑죠? 이 좋은 날 출장 가는 이 길 녹아내립니다. 37도가 넘었네요. 37도요? 그래도 저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항상 오늘은 몇 도까지 가나 봤거든요. 서울은 오늘 한 32도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37도. 오, 너무 더운데. 그래도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근데 제주도는 항상 가서 하늘이 안 예쁜 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늘이 넓기도 하고 뭔가 막히는 곳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구름이 거의 그림을 하늘에 그리고 다니는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자주 했습니다. 안민철님께서 폴디 어제 가광 듣고 슈퍼라디오 잘 들었어요. 어제 퀸디랑 케미 좋던데요. 저 진짜 어제 스스로 놀랬잖아요. 나 혹시 퀸 폴킴? 혹시 나 퀸? 아니 그때 이국주 누나 왔을 때도 그 타로 뭐 봤던 거 있었거든요. 그 광고 타임에 저희가 중간에 몰래 봤었잖아요. 제가 그때도 퀸이 나왔어요. 나 어쩌면 퀸일지도. 어허, 감사합니다. 어제 근데 사실 계속 이렇게 이야기

너무 재밌었어요. 손지민님께서 세무사무실에서 과장님과 둘이 매일 폴킴의 가요광장을 들으며 일하는 애청자 20대 세무콤비입니다. 저에게는 가요광장이 하루의 루틴이자 최애라디오예요. 딱 방송시간쯤 되면 사무실에서 도시락으로 점심 먹으면서 함께 듣고 식사가 끝나면 커피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는 시간이랍니다. 폴킴님의 따뜻한 목소리 덕분에 바쁜 업무 중에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힐링을 받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 커피타임을 폴킴님이 완성해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늘 좋은 방송 감사해요. 세무 콤비에게 커피 두 잔 보내드릴게요. 진짜 이렇게 길고 따뜻하게 문자 줬는데 어떻게 안 보내드립니까? 아, 그 점심시간에 들으시면서 이렇게 힐링도 하시고 또 그냥 혼자 두 분이서 드시긴 하지만 이렇게 제 이야기로 또 두 분의 대화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럴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데요. 우리 셋이 노는 것처럼 그렇게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가광문화센터. 오늘은 스피치 특강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있는 그 말 제가 대신 해드리는 시간이죠. 아니 지난번에는 제가 너무 과격하게 했더라고요. 난

한마디, 정신 차리세요.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잔소리까지 사연만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오늘 사연 소개되신 분들께는 블루투스 스피커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 가요광장 틀고 블루투스 이어폰으로도 가요광장 들으세요. 두 곳에서 들으세요. 오, 좋다.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2978님의 신청곡 듣고 가광문화센터 스피치

고품격 하이엔드 프리미엄 퀄리티로 모십니다. 오늘은 할 말은 하는 저 폴킴이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말 대신 하겠습니다. 스피치 특강. 비록 있는 글도 틀리고 발음도 못하는 DJ지만 여러분이 용기가 부족해서 혹은 눈치가 보여서 주목받는 게 너무 싫어서 꾹 참았던 그 말 가광문화센터로 보내주시면 부족한 DJ가 다 그대로 해드려요. 선물 받으실 분들 소개해 볼게요. 윤영원님께서 팀장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삼계탕 먹으러 가자시는데 아 그만요 내일은 초복이라도 삼계탕 먹으러 가자 할 거죠? 그럼 3일 연속 삼계탕 물려요! 어허 아 이 말은 충분히 해도 될 법한데 아 이 말이 하기 어려우신 거죠? 팀장님 삼계탕 좀 그만 먹어요. 삼계탕 3일이나 먹으면은 333 선물 보내드릴게요. 6753번님께서 세게 부탁해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7년 사귀고 잠수 이별한 준이야 뭐 어떡해 잘 사냐? 나는 토끼 같은 아이 낳고 잘 산다. 너는 못 살았으면 좋겠다. 나한테 한 딱 그만큼 벌 받았으면 좋겠다. 전국 방송으로 나가면 속 시원할 것 같아요. 전국에 계신 준이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네, 7년 사귀고 잠수 이별했던 준이님 너무했다. 그래 아무튼 우리 준이씨가 6753님보다 딱 못 살았으면 좋겠네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한지은님께서 원장님 우리 타방송 말고 KBS 쿨 FM 들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마음속으로만 말하고 있는데 폴디님이 크게 말씀해주세요. 편안한 한의원 원장님 KBS 쿨 FM 들어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KBS를 안 듣고 있으면은 지금 내가 말해도 원장님이 못 듣는 거 아니에요? 그 혹시 거기 계신 다른 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캡처해서 원장님한테 뭐 SNS 뭐든 보내주세요. 원장님 KBS 쿨 FM 좀 들으세요. 아니 지금 이렇게 다들 원하는데 원장님 때문에 다들 못 들으면은 다들 그만두면은 원장님 혼자서 일하실 거예요? 혼자서 다 책임질 수 있어요? 쿨 FM 듣자고요. 선물 드려요. 세븐틴의 우리의 새벽은

네. 까먹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도 깨주셔서 감사해요. 3552번님께서 아들이 삼겹살 먹고 싶다 해서 아침 7시부터 삼겹살 구웠는데 3개 먹고 가네요. 하하하. 대구 날씨에 땀 뻘뻘 흘리며 열심히 구웠는데 그래도 초딩 아들 사랑한다.

0: 하나를 연주를 해볼 겁니다. 듣고 어떤 노래인지 맞춰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지금 노래 광고 나갈 동안 연습을 좀 했어요. 괜찮아. 진짜 괜찮아. 물론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자, 오늘의 퀴즈 바로 갑니다. 폴킴이 키캡으로 연주하는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3, 2, 1.
0: 괜찮지 않아요? 안 소리가 안 들렸어요? 들렸어요? 아, 들렸다고 하네. 한 번만 다시 해볼까요? 조금 더 가까이 볼게요. ASMR. 아, 이 정도면, 잠깐만요. 나 미국에서 세션맨으로 지금 초청받는 거 아니야? 리듬감 너무 좋은데, 나 드럼 하라고 막 연락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자, 방금 폴킴이 연주한 이 노래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모르면 그냥 일단 찍어보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3분 추첨해서 폴킴이 만든 키캡 드릴 거고요. 지난번에 키캡 드렸잖아요. 제가 여유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럴듯한 오답을 보내주신 3분께도 선물 드릴게요. 선물은 볼캡입니다. 아, 진짜.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빨리 지금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 키캡은 정말 살 수 없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토요일 아파트. 이게 제가 아는 그 아파트 아파트 맞나요?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그냥 청약 넣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전성근님께서 김연자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저 근데 진짜 라디오 켜놓고 한 시간 동안 이걸로 놀 수 있을 것 같아요. 나 키캡 좋아하나봐. 여러분 나 키캡 좋아했나봐요. 어디 보자. 나천국님께서 SS501에 I'm your man 따라따따 오늘도 뭐 I'm your man 따라따따 그대여 따라따따 따라라 땡. 8620번님께서 정답 야근하는 사무실. 야근하는 사무실이라는 노래가 있는 건 아니죠? 아, 야근하는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가 많이 나니까. 어머, 야근 안 해본 폴킴은 몰랐어요. 나는 그 걸레로 바닥이나 닦아봤지 저는 키보드 소리 들으면서 야근은 안 해봤어요. 어떻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오, 오케이 오케이. 정주리님께서 Nobody Nobody But You Nobody Nobody But You.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손혜연님께서 외톨이의 아웃사이더.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상처를 치료해줄 사람 어디 없나. 이분은 볼캡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름이 그래도 제목이 한 글자만 빼고 맞아요. 외톨이 야인데 외톨이. 그러니까 우리 손혜연님께 볼캡 드릴게요. 지금 총 세 분 드린 것 같아요. 맞죠? 자, 그리고 오늘의 정답은 이미 노래를 듣고 아셨겠지만 CNBLUE의 외톨이야 외톨이야 였습니다.

컨셉으로 나눠졌거든요. 이거는 하나는 이거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는 이 캐릭터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봤고, 또 하나는 여행을 가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지금 수영, 다이빙하는 여성분이 하나 있고요. 거기다가 여행 가면 커피 마셔야 되죠. 커피 마셔야 되고 아침에. 그리고 시원하게 파란 아이스크림, 그리고 튜브까지 바닷속에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신나게 휴가 보내시라고 했고요. 마지막 하나 보여드려요. 이거 여러분 진짜 탐날 수 있어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치킨 먹은 다음에 뭐 먹어야 돼? 디저트 먹어야 돼. 민트 아이스크림. 근데 그 다음에 뭐 먹어야 돼요? 단 갔으면 다시 이제 짠으로 돌아야 돼. 핫도그 먹어준 다음에 마무리 어떻게 해야 돼요? 달콤하게 이 초코칩 먹어야 되죠. 먹어야 되잖아요. 아무튼 이거는 이제 치팅데이. 치팅데이 하실 때 마음껏 누르시라고 이렇게 세 가지 버전으로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아, 6894번님께서 킥캡 연주 학원 선생님 같아요. 고객님, 3개월치 등록하시면 제가 5만원 할인해 드릴게요. 3563번님께서 근데 킥캡을 도대체 몇 개나 만든 거예요? 아, 원래는 훨씬 더 많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리면 10개 만들었습니다. 네, 10개 만들었다는 점 살짝 힌트 드리면서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킥캡 막상 보니까 탐 나시지 않으세요? 나 탐 날 것 같은데. 아, 나중에 막 이거 막 채소 가게 이런 데다 올리고 이러면 안 돼요. 폴킴이 만든 킥캡 해가지고 올라오면 내가 찾아갈 거예요. 네, 로시 피처링 찬열의 오션뷰 듣고 올게요.

로시 피처링 찬열의 오션뷰 듣고 왔습니다. 1543번님께서 중고마켓에 폴킴이 만든 키캡 팝니다. 올라오면 재밌겠다. 나 다 찾아갈 거예요. 나 진짜 몸에다가 카메라 달고 찾아갈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나 울어. 4584번님께서 키캡 사업하세요? 여러분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거 만들러 갔을 때 외국인 가족분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있는 가족분들이 엄청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게 하나의 경험인 거죠. 아기들 키캡도 만들어주고 또 시간도 보낼 수도 있고.

타임까지 두 번을 듣고 있어요. 이 정도는 찐 애청자네요. 스웨덴에서도 가요광장을 응원해요. 폴뱅도요. 아, 역시 스웨덴은 정말 이 필을 아는 것 같아. 폴뱅을 응원하시는 거 보니까 느낌이 충만하신 분이다.

피곤하지 않게 폴매들 수 있게 잘 해볼게요. 텐디 너무 잊지는 마요. 나도 텐디 보고 싶어. 7524번님께서 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폴킴의 가요광장 듣는다고 말했어요. 조사원분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홍보했네요. 웃으시더라고요. 박수 박수. 7524번님 지금 아주 잘하신 거예요. 아주 잘하신 겁니다. 혹시라도 그 조사원분이 혹시 이 가요광장을 듣고 계신다면은 네 약간 조작을 부탁드려요. 가요광장 쪽으로. 아 감사해요. 이렇게 아 저도 이 조사 청취율 조사 전화 오지 않을까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 저한테는 안 오네요. 혹시 여러분도 전화 받게 되면요 폴킴의 가요광장 하나만 넣어줘봐요. 하나만. 나 불쌍하잖아. 폴킴 불쌍하잖아. 그쵸? 하나만 넣어줘요. 오늘 3, 4부에는요 지난주에 새 앨범을 발매한 몬스타엑스의 기현과 만날 예정입니다. 가광 초대석 너를 만나. 궁금한 것들, 부탁하고 싶은 것들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꼽은 이번 앨범 최애곡 얘기도 너무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저희는 돌아올게요. 영준 피처링 류수정의 시작의 여름.

0: 졸음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또 쿨 FM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0: 최근에 봤는데 또 보니까
1: 그러니까요.
0: 아, 나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1: 아, 전 너무 좋아요.
0: 여러분, 몬스타엑스의 기현 씨입니다. 우리 영상도 나가고 있거든요. 화면 네. 보면서 인사 한번 부탁드려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세 번째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으로 컴백한 몬스타엑스 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근데 네. 진짜 대단한 게 아까 좀 전에 이제 리허설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예, 예. 아니 목이 왜 이렇게 네. 왜 이렇게 점심 목소리가 아니에요?
1: 그러니까 그 아직 무슨 노래 하는지 안 나.
0: 아, 아직 말 안 했어요.
1: 네네. 예. 그 노래 저 노래는 네. 사실 뭐 그 시간을 잘 타지 않아요.
0: 아, 그래요?
1: 네네.
0: 오, 노래 어렵던데.
1: 아, 저는 오히려 형 노래가 그렇게 어려워요.
0: 또 이렇게 내 칭찬을.
1: 아니 칭찬이 아니라 진짜 이게 형님 그 네. 듣는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형이 워낙 담백하게 부르고 뭔가 막 화려한 기구도 안 넣고 해서 그 폴킴 형의 그 노래를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아, 전 말도 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0: 아니, 난 다들 쉽다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만만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1: 정말.
0: 그래서 노래방에서 많이 불러줬으면 좋겠어.
1: 진짜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노래하는 네. 친구들이랑 좀 얘기를 했었는데

0: 그래가지고 약간 지금 부었는데 지금 약간 빠지고 있어요. 지금 빠지고 있어.
1: 이게 부은 거예요?
0: 아, 빠지고 있어요.
1: 와,
0: 빠지고 있어요. 근데 대단하다. 나도 약간 내가 닮았다고 생각해요. 약간 햄스터 약간 이렇게 닮았다고.
2: 맞아요, 맞아요. 설치류상이라고.
0: 아, 제가 바로 저 막 수달 비버 약간 요런 여기로 가거든요.
2: 예, 예, 저도.
0: 우리 같은 과가 맞습니다.
2: 햄스터 G 뭐 다 나와요. 예.
0: 진짜 8484번님께서 오늘 왜 이렇게 신났어요? 어제 잘 쉬었어요?
2: 어제 너무 잘 쉬었습니다.
0: 어제 쉬는 날이었나요?
2: 어제 쉬는 날.
0: 오, 다행이다.
2: 딱 이제 컴백 주 샥 휘몰아치고. 아, 딱 쉬는 날.
0: 기훈 씨가 보니까 네. 정말 팀으로도 활동하랴 또 솔로로도 활동하랴 정말 바쁘더라고요.
2: 그 오히려 그 활동할 때보다 활동 준비할 때가 더 바빠요. 그 컴백하기 전까지가.
0: 오.
2: 너무 정신없이 하다가 오히려 컴백하면은 뭐를 할지 아니까
0: 네.
2: 딱 오히려 정리가 되는.
0: 이렇게 바쁘면 나는 너무 내가 어떻게 이 피로와 모든 것들을 감당할지 너무 궁금해요. 저는 왜냐면 솔로다 보니까 예. 쉼이 좀 있거든요.
2: 네네.
0: 뭐 냈다가 쉬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 네.
0: 쉬지 못하니까.
2: 아, 근데 저 잘 생각보다 잘 쉬어요.
0: 그래요?
2: 예.
0: 가요광장에서 편하게 쉬다가.
2: 너무 네. 전 너무 좋아요.
0: 너무 네. 컨디션 괜찮으면 노래 한 10곡 더 해주셔도 되고.
2: 저는 가능합니다. 예.

0: 음악의
1: 아 뭐로 해야지?
2: 노래만 잘하네.
1: 아 내 음악의 끝?
2: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악의 끝이라고 다섯 글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2: 담고 싶은 걸 모두 담았다.
1: 예예예. 예, 예.
2: 어 맞아. 정말 끝판왕. 어, 예. 어 좋다. 괜찮은데?
1: 그러니까 음악적

0: 사람 많은 곳에 있으면 약간 엄마를 좀 찾는 곳이 있어가지고
1: 당황하니까 사람 많으니까 네.
0: 저거는 그래도 근데도 잘 지나갔는데 저 발도장이 네. 지금 확대해서 그렇지만 봉숭이 네. 발이 정말 요만해요. 어떻게 제 손가락 두 마디?
1: 두 마디도 안 되는.
0: 그래서 진짜 안 찍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예 그랬습니다.
1: 여기서 볼 때는.

0: 때부터 네. 정말 제 소신을 지키고 저를 믿고 저라는 가사에 이제 나라는 지도를 믿어라는 가사가 있거든요. 네. 저라는 지도를 믿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 네. 보더라인 경계선을 넘었을 때 주어지는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감정이 속옷이다.
1: 그래서 그런지 키키님께서 네. So good 도입부 듣고 하늘을 날아야 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비상하라 뭐 이런 느낌인데 기현씨의 첫 느낌도 사실 그러면 비슷했던 거네요.
0: 저는 약간 이거 미국에서 네. 저희 미국 에이전시 매니저 분이 저한테 이거 어때?
1: 미국에서 주신 거예요?
0: 네 들어봐라 네. 라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건 마이애미에서 마이애미 공연 전에 대기실에서 줬는데
1: 그런 순간에
0: 딱 듣고 어? 뭐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이런 느낌. 약간 도입부는 약간 제임스 베이의 노래 같고 네. 뒤는 완전 휘몰아치는 이 느낌이 이거 내 건가 싶더라고요. 그때부터.
1: 그러니까 느낌이 오는구나. 이게 네네네. 내 거구나.
0: 완전 왔어요.
1: 그럼 그 들은 순간에 이미 약간 이거 타이틀감이다 이렇게 생각도 했겠네요.
0: 사실 아까 내 곡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부터 그 전부터 계속 고를 때까지 저를 너무 괴롭히더라고요 이 친구가.
1: 그런 예들이 하나씩 있어.
0: 너무 신경이 쓰이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1: 좋아요. 이야기 나눈 그 노래 말고 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그러면은 노래를 한번 들어볼게요.
0: 네네네.
1: 기현의 3년 9개월 만에 솔로 앨범 타이틀곡 So Good. 여러분도 딱 들었을 때 첫 느낌 어떤지 문자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So Good 들어볼게요.
0: So Good.

0: 시원해지는 곡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있죠.
0: 이 곡이 딱 그런 것 같아.
1: 네.
0: 아 좋다. 너무 좋다 이 노래.
1: 감사합니다.
0: 자 그러면 보더라인에 들어있는 또 다른 노래들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노래 좋아합니다.
1: 아 진짜요?
0: 이 노래 좀 좋더라고요.
1: 너무 예상했는데요.
0: 3번 트랙에 실린 스틸리네요. 어, 이 노래 너무 좋던데? 이 노래도 혹시 타이틀곡 후보였어요? 아니면 아니요?
1: 맞아요.
0: 맞아요?
1: 네네 맞아요.
0: 거봐. 내가 다음 곡도 한번 맞춰봐. 아, 네. 다음 곡은 아, 뭐, 아 어려울 수 있다. 몇 개 있어.

0: 폴킴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고요. 아이돌 5대 보컬 천왕을 꿈꿨어?
1: 잘못 꿨나?
0: K-POP의 신 몬스타엑스 기현과 만나고 있습니다. 유케씨, 네, 가광초대석
2: 너를 만나.
0: 좋다 좋다. 쪼밍님께서 네. 스틸리네요. 가장 애정하는 부분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그래 섹시하게 한번 불러줘봐요.
1: 제가 그 제일 녹음할 때 공들였던 부분 어. 한번
2: 멈추지 못해 나의
1: 다시 할게요.
2: 멈추지 못해 나의 lose control.
1: 여기 이 부분
0: 나 이거 좋아. 나 가성 좋아하잖아.
1: 네.
0: 아 좋아요 이 노래가.
1: 거기.
0: 방금 한번 부르는 거 취소하고 다시 했기 때문에 예. 그 이제 5대 천왕, 6대 천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0: 허벌 셔츠님께서 스틸리네요. 제발 무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뭔지 알죠? 감기 걸릴 것 같은 의상과 바다 깨끗해지는 춤. 나 기대해.
1: 너무 노골적이다.
0: 아, 근데 나 머릿속에서 춤이 그려졌잖아.
1: 그쵸 그쵸 그쵸.
0: 그 바닥 쓸고 다니는 그런 춤 뭔지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바닥 쓸고 다니고 무릎으로도 닦고 팔꿈치로도 닦고
1: 약간 미국 춤 같은 거
0: 막 엉덩이로도 닦고 감기. 아 근데 허벌 셔츠님 같은 팬분들이 많이 계신가 보다. 감기 걸릴 것 같은 옷을 원하나 보다.
1: 저요? 몬베베들 중에 많죠. 예.
0: 왜요? 우리 기현이 감기 걸렸으면 좋겠어요? 그럼 따뜻하게 입으라고 할까요? 나는 가수 건강 이렇게 안 챙기는 팬들 처음 봤어.

0: 30몇 년을 살았지만 네. 아직까지 이해 못하는 게 귀찮아서 밥 안 먹었다는 거는 정말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1: 이게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말 너무 귀찮은데 그래 밥은 먹어야지 하고 시키려고 딱 켜요.
0: 예.
1: 근데 뭘 먹을지 뭐 고르는 게 너무 귀찮아. 그래서 다시 꺼버려요.
0: 오 마이 갓.
1: 여러분 공감되지 않아요? 공감될 것 같은데.
0: 저는 밥을 정말 막 30초 만에 골라가지고.
1: 9574번님께서 레이지 뜻 알긴 아는 거죠?
0: 어, 그럼요. 게으른. 게으른.
1: 대답도 너무 안 레이지해. 이혜림님께서 많이 바뀌었답니다. 이렇게 웃긴 말이었나요? 그러니까 본인만 많이 바뀌었대. 도대체 바뀌기 전에는

0: 아, 하울링 하게 되네. 아니, 하울링 여러분, 그 늑대 울음소리인 거 아시죠? 지금 달을 향해서 하울링을 하겠다는. 어, 나 이거. 네. 이거 미국, 이거 영어로 해서 미국에서 발매해도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1: 이거요?
0: 오, 나 이거 너무 좋은데?
1: 이거, 하, 정말 그냥 딱 그 콘서트. 오. 페스티벌에 딱 잘 어울리는.
0: 진짜 딱 그, 뭐랄까, 그, 이 뻥 뚫리는 느낌.
1: 하는 느낌.
0: 여감이 거기서.

0: 그럴 거면
1: 그건 이제 저희 팀에서 션우 형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0: 아 맞다 거기 또 아 맞네
1: 거기는 이제 몸 좋은 사람들 많아서
0: 아, 아 쉽지 않다
1: 거기선 이제 제가 사망 여우를 담당하고 있어
0: 아 그러네 아 난 나는 여기서 사망 여우를 안 보고 자꾸 늑대로 보이는데 어 아, 진짜 내가 거기로 가면 아주 햄스터 되겠네 8575번께서 와 1월 30일로 간 기분이야 콘서트 또 합시다 아 진짜 이 노래 콘서트에서 들은 사람들은 못 잊을 것 같아요
1: 아 너무 좋죠.
0: 김명진님께서도

0: 이 난리도 아니야.
1: 난리도 아니야.
0: 진짜.
1: 지금 제 모습이랑은 좀 많이 달라요. 좀 뭔가 빨간 머리에 네. 머리 뒤로 샥 넘겨가지고.
0: 그 좀 전에 팬분들이 이제 네. 약간 바닥에서 바닥 청소를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또 아이디어 하나 드려볼까요?
1: 어떤 거요?
0: 그러니까 그 이게 좋은 말인지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 네모난 철창살 안에 들어가서 아주 섹시하게 입으신 다음에 뒤에 달 띄워놓고 하울링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1: 지금 밖에 있는 문배배들이
0: 무릎 꿇고
1: 입틀막을
0: 저 여러분 어때요? 나 괜찮죠?
2: 네.
0: 폴킴 아이디어 괜찮죠? 네, 나 분명 말씀드렸어.
1: 와, 형, 형 머리에서 갑자기 이런 아이디어가.
0: 나 혹시 연출에 소질 있는 듯?
1: 아까 끈적한 걸 좋아하는 폴킴.
0: 내가 못하니까 나 이런 거 좋아하나 봐요. 1281번님께서 공연 때 막 마이크 스탠드를 휘적휘적 하는데 내 마음도 스탠드 마냥 휘청거렸잖아요. 괜찮다. 칵테일처럼 아주 휘 저어버려. 우리 이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1: 3802님이 사무실 의자에서 나 혼자 들썩이는 중 뛰쳐나가고 싶다.
0: 너무 신난 노래야 진짜.

0: 님께서 후속곡 활동이 있다면 할 수 있다면 어떤 곡을 하고 싶어요?
1: 아, 후속곡이요? 아, 후속곡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오오오. 아, 이번에 내가 그렇게 신나지 않았으니까 뭐 도미노?
2: 아, 그런 것도 좋다. 네,
1: 도미노 같은 곡도 좋고.
0: 아니, 듣고 계신 분들 수록곡들 중에서 어떤 거 후속곡으로 원하시는지 문자로 좀 보내주세요. 뽀삐님께서 유스가 듣고 싶은 계절입니다. 라디오에서 한 소절 불러주세요.
2: 나 이 노래 유스 너무 좋아하잖아. 나 이 노래 가사 진짜 너무 좋아하잖아.
1: 유스요?

0: 집 불러드리려고.
1: 아 좋다 좋다 좋다. 팬들 네. 좋아하시겠다. 예, 좋아하시겠다.
0: 거기서
1: 유보리님은 기현 오빠 Lost in the Dream 그 파트 2026년 버전 주실 때가 됐습니다. 제발 불러주세요. 제발요. 내 전부
0: 이거 가사인데 밑에가

0: 아 근데 피치가 진짜 정확하다. 아,
1: 이 노래 너무 좋아해가지고.
0: 아 나 이 노래도 너무 제 취향이에요.
1: 완전.
0: 어 뭐 뭔가 기현 앨범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그런 장르였어요.
1: 저도 듣고 너무 좋아서 오케이를 했는데 너무 제가 지금까지 안 하던 장르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걱정이 있었지만.
0: 어 팬들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1: 네, 너무 잘 나왔어.
0: 이영환님 거 한번 읽어주실래요?
1: 유캐신 기현 좋은 음반으로 돌아와줘서 너무 고마워. 노래 너무 잘 듣고 있고 나는 레인나잇 드라이브가 좋아. 시티팝까지 잘할 줄은 너무 완벽하잖아. 시티팝 저 너무 좋아했는데 네. 잘 못해서 조금 아껴뒀다가 오. 이번 앨범에서 도전 한번 해봤습니다.
0: 이렇게 다양하게 넣어주니까 약간 네.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이것저것 다 준비해봤어 이런 느낌으로다가
1: 네네네. 아,
0: 이영환님께서 아 문정근님께서 배터리 완충에 요즘도 진심인가요? 지금 핸드폰 몇 퍼예요? 몇 퍼센트부터 불안해요?
1: 어 요즘에는 조금 내려놨어요.
0: 아 네. 내려놨어요?
1: 네, 네 내려놨어요.
0: 어, 지금 혹시 몇 퍼예요?
1: 밖에 있는데
0: 아, 밖에 있어요?
1: 아마 한 70퍼?
0: 오
1: 네.
0: 70퍼면 양호하죠.
1: 요즘에 네. 제가 얼마 전에도 하루 종일 스케줄 한 날 있었는데
0: 네.
1: 어, 한 8퍼쯤에서 충전했어요.
0: 아 원래 끝까지 가야지 충전하는 스타일.
1: 원래는 아니요. 원래는 미리미리 충전하는.
0: 아
1: 94퍼래요.
0: 아
1: 밖에서
0: 거짓말하네.
1: 아 저 몇 퍼센트인지 그만큼 확인을 안 해가지고 요즘.
0: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한, 뭔가 이렇게 조금 떨어지면 불안하고 이러는구나.
1: 원래 그랬어요. 그래서 오. 한 70퍼만 돼도 원래 사실 충전 안 해도 되잖아요. 70퍼면
0: 안 해도 되죠.
1: 근데 미리 꽂아놓고
0: 미리 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그냥 뭐. 되는 대로

응원합니다. 우후! 잘했어. 7187님 아주 잘했어요. 올 한 해 복 많이 많이 받을 거예요.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하, 진짜. 우리 7187님도 뭐 하나 보내드릴까요? 네,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때, 난 기분 너무 좋잖아. 내일은 제가 원하는 욕심나는 타이틀을 갖고 계신 딸깍딸깍 키캔 모델 송혜나님과 함께합니다. 내일도 저희랑 같이 놀아주실 거죠? 오늘 끝곡으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기현의 유스 들을 겁니다. 우리 내일 낮 12시에도 꼭 만나요. 여러분 정신 차릴게요.

0: 지구촌 곳곳에서 전해지는 지진 피해 소식. 우리나라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유리창이나 간판이 떨어질 수 있어 무척 위험합니다. 따라서 실내에서 작은 흔들림을 느끼면 먼저 가스불을 끄고 탁자나 책상 밑으로 들어가 머리를 보호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아니라면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하게 내리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대피합니다. 거리에선 손이나 가방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블록담과 대문 기둥에선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운전자는 도로의 오른쪽에 일단 차를 세우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땐 창문을 닫고 키는 꽂아둔 채로 나옵니다. 지진이 멈춘 후엔 여진을 주의하면서 부상자 구조를 요청하고 가스와 전기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사용해선 안 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재난재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아침을 상쾌하게 맞이하는 꿀팁! 매일 아침 5시 우리 함께 만나요. KBS 쿨FM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데이식스 해피 7월 14일 화요일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1부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오늘은으로 시작을 해서 참 재미있었다 이렇게 끝이 났지요. 지금 일기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글씨는 또 엄청 정성스러운 거 있죠? 홍지원 씨. 맞습니다. 왜 정성스럽게 썼냐면 내용이 없잖아요.

0: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1: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화요일 생방송 1부 언니 이런 기분 알아요? 언니한테 뭔 말이라도 주저리 하고 싶은데 퇴근길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어우 답답하다 0858 아니 제가 그런 기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런 기분은 알 것 같아요. 어? 나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서 그냥 할 말이 없다고 써서 보냈는데 나왔어 방송에. 이 기분은 알 것 같습니다. 0858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릴게요. 지금 기분도 알 것 같아요. 좋죠? 소리라도 지르고 싶죠? 아유 그 기분 알 것 같네요. 0858 폴킴 한강에서

아직 7월 14일이거든요. 근데 승진을 두 번이나 하신 거예요. 두 달 사이에. 어마어마한 능력자 아닙니까? 상하기 좋은 날 청취자들이 보통 이 정도 되거든요. 8796. 저요. 저 특별히 축하받을 일은 없지만 공황장애가 좀 나아져서 요즘 행복하고 기뻐요. 그거면 됐죠. 아, 이 정도면 충분히 스스로 자축할 만하죠. 8976 진짜 훌륭하십니다. 어떻게 마음 잘 다스리시고 어떻게 진짜 잘하셨어요. 특별한 거 맞아요. 사연 소개해드린 세 분에게 떡케이크와 꽃다발 보내드리겠습니다.

높지 않아요? 4.50 만점에 한 4.23이야. 뭐 24, 뭐 25, 뭐 한 4.3. 와, 전 보다가 처음 봤습니다. 저는 물론이란 제 혹시 밖에 계신 분들 우리 제작진 이런 성적표 받아본 구경이라도 해본 적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우리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야, 떡 케이크와 꽃다발 받으실 만하죠. 55800. 네. 야. 8411. 오늘 회사에서 많이 혼나서 너무 힘든 날이었는데 그래도 꾹꾹 참으면 참을인 자 썼어요. 퇴사하고 싶다는 제 마음의 소리가 혀뿌리까지 올라왔는데 애써 꾹 눌러 담았어요. 저 잘 참은 거겠죠? 잘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 참을인 자 쓰다가 도저히 못 쓸 것 같은 날 내는 거예요. 그럼요. 퇴사 이런 소리 이런 건 진짜 있잖아요. 마지막에 정년퇴직하기 직접 이럴 때 내는 거니까 진짜 잘하셨어요. 아유, 나 진짜 이런 분한테 박수 보내고

0: 너가 알고 있었어? 수준이 아버님이 그때 많이 편찮으셨다는 거.
1: 뭐라고?
0: 아니, 처음 듣는 소린데 나는. 아이, 수진이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서 도시락도 못 싸우는 날이 많았잖아. 걔가 너한테 주던 우유도 사실은 걔 아침이었어. 너 그거 몰랐지?
1: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도 수진이에게 여러 번 우유 마셨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때마다 수진이는 괜찮다고 대답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니. 그건 단순한 우유가 아니었다. 그 애가 내게 마음을 전하는 표현이었던 거다. 며칠 뒤 용기를 내서 어렵게 문자를 보냈다. 그때 우유 고마웠어. 한참 뒤에 수진이에게 답장이 왔다.
2: 이제야 고맙다는 말을 듣네. 그때는 내가 영원히 너한테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었어. 그래도 네가 웃으면 그게 참 좋았어.
1: 휴대전화 문자를 한참 바라보았다. 내 얼굴은 웃음과 눈물로 범벅이 되고 말았다. 그저 미안하고 또 고마웠다. 사랑은 뭔가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은 내가 가진 걸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한테

노 리플라이의 사랑이 있었네. 1445. 우리 소금이가 잠자리를 잡으려고 했는데요. 결국은 못 잡았어요. 더워서 집콕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가 누구일까요? 네. 하얀 강아지인데, 얘가 잠자리를 어떻게, 잠자리가 그렇게 소금이를, 소금이 앞발을 기다려줄 리도 없고, 그래도 나름 소금이가 있잖아요. 섰어요. 앞발이 거의 수직 형태로 이렇게, 오, 나름 날렵한데요? 근데 얘는 이름이 설탕이어야 할 것 같아. 너무 뽀얗고 예쁘고, 뒷모습만 보는데도, 암튼, 오늘 오후에 한 풍경을 보내주셨네요. 1445, 고맙습니다. 1730, 제가 오늘 소개팅이 있어서 잔뜩 꾸미고 왔거든요. 그런데 출근하니 다들 허름한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오늘이 재고 정리한다고 했던 날, 소개팅에 정신이 팔려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다들 재고 정리하는 날 이렇게 이쁘게 입고 온 직원은 처음이라면서 놀리시고, 지금 머리 엉망에 땀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그냥 소개팅 가지 말

0: 나를 안아주는 방송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0662 신청곡 럼블피쉬 으라차차.

0: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물밥 돌밥 하는 방아귀 돌아 진짜 심호흡하면 마음의 평화 이노피스 잘 유지하셔서 진짜 이 긴긴 여름 잘 하시기 바랍니다. 0299 고생이 많으세요. 강청아 씨 아르바이트 면접을 봤는데요 합격했어요. 그동안 본 면접들이 계속 잘 안 돼서 속상했는데요 오늘 면접 본 곳은 이야기가 잘 됐습니다. 너무 기뻐요. 아우 드디어 우리 청아 씨 같은 인재를 알아보는 아우 그런 곳이 나타났네요. 참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못 알아보죠? 그쵸 청아 씨? 아니 딱 보면 알지 않아요? 우리 청아 씨가 얼마나 열심히 일할 상인가? 얼마나 그 아르바이트하는 업장에 도움이 될 상인가? 그냥 얼굴만 척 봐도 알고 그냥 한마디 안녕하세요 한마디만 해도 알겠네. 그쵸? 진짜 고생하셨어요. 면접 잘 된 것 축하합니다. 애쓰셨어요. 4579 내일 출장 가셨던 잔소리 대마왕 부장님이 돌아오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제가 방금 한 거 그거 말씀하신 거죠? 오빠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요. 이게 한 번에 주행시험 붙고 뭐가 두 번에 붙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운전을 얼마나 조심히 안전운전 잘하고 다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김서연 씨 단번에 붙는 사람보다 그렇지 뭐 비율 그런 거 따져보면 훨씬 많을걸요. 오빠가 진짜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서연 씨가 보통 대부분 다

다이어트 성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야, 속초 갔다 오고 신나게 드시고 체중 줄고 진짜 완전 짱입니다. 익명 요청하신 분 사연. 네, 이분 사연 읽어드릴게요. 아니, 20대인 우리 딸이 제가 옷만 샀다 하면 별로야 이럽니다. 유미수 씨. 자신 있게 샀다가도 그 말을 들으면 자신감이 90%로 확 떨어져요. 20대랑 우리 나이대랑 보는 눈이 다른 거죠. 맞죠? 만약에 엄마 나이대인데 20대 눈에

나는 다 너야, 이승환, 그대로 좋아, 이소은, 사랑하기 좋은 날. 언니, 여의도도 비 많이 오나요? 저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하려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해요. 이소은.

잎이 막, 어우, 나무가. 네, 조심히 퇴근하세요, 이선홍 씨. 4548. 유방암 진단받고 5년이 흘렀네요. 수술받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회복 후 직장도 구하고, 많은 감정을 쏟았던 지난 5년. 이제는 제2의 인생이라 여기고 웃으며 살래요. 정말 잘 됐습니다. 애쓰셨어요. 이선웅 씨, 4548 두 분에게 화장품 선물 보내드리고요. 4548 신청곡 같이 들어요. 멜로망스 해피송.

0: 멜로망스 해피송이었어요.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좀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 호텔 숙박권,

0: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혹시 있다면 뭐 DM으로 보내주시는 것도 너무너무 좋지만 제 DM을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상쾌한 아침으로 보내주시면 더더더 그저 답장을 못 드려요. DM은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상쾌한 아침에서 대신 이렇게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신청곡이 있다면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6535님 신청곡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토리 DJ 햄디 아나운서

골프가 뭐예요? 그라운드 골프 1시간 치시고 아침 준비까지 하시고 3학년인 저보다 훨씬 더 건강하십니다. 창희님 보기 좋습니다. 제 꾀꼬리 목소리 들으시면서 아침 맛있게 드시고요. 제가 오늘따라 이제 건강 얘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저 요즘에 이제 제 관심사가 건강이거든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진짜 뭐 좋은 거 하는 것도 좋고 행복한 시간을 누릴 때마다 아, 이건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거다.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한두 살씩 들 때마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막 그 영양제 진짜 절대 안 챙겨 먹고 굉장히 제 건강에 안 좋은 생활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운동도 꾸준히 하려고 하고 단백질도 많이 섭취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크레이그 데이비드의 7 Days.

0: 플리마켓을 켜.
1: 유언이의 플리마켓, 오늘은요, 2020년 7월 2주차 뮤직뱅크 K차트 10위 세븐틴 Left and Right, 9위 오마이걸 돌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진짜 플리마켓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저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K-POP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전 당연히 돌핀이 뭐 타이틀곡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인기가 엄청 났었잖아요. 아, 살짝 설렜어가 타이틀곡. 아, 이때 대박났네요, 진짜.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당연히 타이틀곡이라고 생각했는데 수록곡이었다는 점. 아, 이러면 진짜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타이틀곡만 주목을 받는데 수록곡까지 이제 더블 타이틀처럼 주목을 받으면 멤버들이 얼마나 뿌듯하고 좋을까요? 저희 상쾌한 아침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 저희 상쾌한 아침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타이틀곡 같은 코너는 21세기 생활백서였거든요. 그쵸, 여러분. 아, 그거 못지않게 수록곡 같은 우리 유언이의 플리마켓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주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가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7837님. 우와!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짜잔! 드디어! 저도 받았어요. 첫 성적표에 좋은 결과 나오도록 응원해요.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진짜 혼났네. 크크크. 아니 아니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공의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에게 청취율 조사 전화가? 하면서 받았는데 뭐 투표해달라는, 그러니까 조사긴 조사였는데 뭐 몰라요. 기억도 안 나요. 이상한 투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뭐야? 이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근데 아, 우리 7837님께서는 받으셨구나. 또 받으신 분 계세요? 아, 진짜 이게 오긴 오는 건가? 어떤 기준으로 번호를 좀 이렇게 뽑아내는 건지 공부를 좀 해봐야겠어요. 제 번호도 선정이 됐으면 좋겠네요. 상쾌한 아침 말씀하셨죠? 그 언급은 없으신데. 상쾌한 아침 말씀해 주셨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7837님. 류주원님. 카풀하면서 강제 청취하게 됐는데요. 강제 청취라뇨? 듣다 보니 너무 좋아서 한 달째 듣다가 청취율 조사 받고, 얼떨결에 상쾌한 아침 얘기했습니다. 처음 받아봤거든요, 그런 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헉, 진짜요? 와, 두 분이나 계세요? 와, 진짜 감사해요. 일단 주원님 강제 청취하셨는데도 제 이름과 저희 라디오 제목까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또 그거를 청조사 전화에 말씀까지 해주셔서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 번에서 끝나지 말고요. 저희 상하 가족으로 함께해요. 주원님 앞으로 쭉쭉쭉! 5시부터 7시까지 햄디와 함께 하시기 약속! 저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7837님과 류주원님께는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최성곤의 네가 좋아 그리고 미도와 파라솔 아마추어.

중국 당면, 뭐 분모자 이런 것들이 유행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잡채, 그 일반 당면의 맛, 아, 전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잡채가 은근 만들기, 그 재료 손질하는 게 좀 번거롭지 만들기는 쉽잖아요. 그쵸? 뭐 특별한 소스가 들어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일단 다 다지고 그 다음에 볶고 당면 넣고 그 다음에 뭐 설탕이랑 간장 같은 거 좀 넣고 하면은 끝나잖아요. 저는 잡채를 좀 뜨끈한 잡채보다 좀 불어있는 잡채가 좋아요. 식은 잡채. 네. 그리고 중국집 가서도 잡채밥 가끔 시켜 먹어요. 은근 진짜 사람들이 왜 잡채밥을 여기서 먹어 하는데 은근 맛이 있어요. 그 제 생각에는 불맛으로 좀 볶아서 더 감칠맛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배고프다. 잡채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7883님. 멜로망스 사랑인가 봐 띄워드릴게요.

0: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는 엘리시아 키스의 If I Ain't Got You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하면 그쵸, 해독제 혹은 해결책이라는 뜻이죠. A-N-T-I-D-O-T-E라는 철자이고 조심하는 게 우리를 지켜주는 방법이죠 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보시면 좋겠어요. And the truth is we are capable. 사실 우리는 we are capable 뭐예요?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니까 사실 우린 잘 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예요. So, what's the deal? 이거 들으셨죠? What's the deal? 그러니까, 그럼 뭐가 문제인데요? 아니, 왜 머뭇거려요? 라는 의미라는 거 짐작하실 수 있겠죠? What's the deal? 아, 무슨 일이죠? 뭐가 문제예요? 라는 상황에서 What's the deal? What's the deal?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For real. 네, 정말로요. 네, 뭔가 강조적인 느낌으로 For real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제 계속해서 세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뭐가 좋은지 알죠?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0: You know what's good. You know what's good. 네, 자신 있게 외쳐보셨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정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Good Morning Pops. 오늘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저희는 광고 듣고 Good Morning Wake Up Dance로 돌아올게요.
2: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3: 당신을

우리만의 댄스 신고식이 시작됐습니다.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 5695님의 사연으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들어요. 버스를 타고 가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운동하고 계신 분들 인증사연 남겨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소개된 분들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또 어떤 부지런한 분들이 벌써부터 부지런하게 운동하고 계시는지 함께 만나볼게요. 3709님! 아침 산책하고 집 들어감당 커피 한 잔 땡기네요. 이제 30일 차예요. 우와. 올해 목표는 10kg 마이너스. 언니의 응원이 필요해요. 아, 와. 3.57km 걸으셨네요. 와, 6615걸음. 은근 이게 진짜 막.

0: 때는 어른도 춤추게 한다. 인형뽑기 가게 생겼네. 심심한데 한번 해볼까? 이야, 요즘은 이게 카드로 그냥 되네. 아, 가만히 있어보자. 어떤 걸 뽑아볼까나. 어? 이거 고양이 귀엽다. 이거 해야지. 조금만 더 옆으로. 옆으로. 놓쳤어.
1: 아줌마. 그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0: 아줌마? 야. 나 이모야, 이모. 이모라고 불러줄래? 나 이거 막 시작했는데. 꼬마야, 너도 하게?
1: 네.
0: 있어봐, 이거 한 판만 하고 비켜줄게. 자, 이 집게를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아, 됐다. 아, 또 놓쳤어. 아, 진짜. 아. 와,
1: 아줌마 진짜 못하네요. 근데 왜 자꾸 해요?
0: 야,
1: 돈 아깝다, 돈 아까워.
0: 야, 이모라 부르라니까. 그리고 아직 기회 두 번 더 남았거든. 자, 이모가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자, 조금 더 왼쪽으로 해가지고. 이번엔 진짜 됐었는데.
1: 거기서 옆으로 살짝 쳤어야죠. 진짜 말하는.

0: 아이유 내 손을 잡아 듣고 오셨고요. 오늘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지침은 칭찬은 어른도 춤추게 한다 였는데요. 우리 박철규 아나운서 뭐 칭찬 워낙 좋아하시니까.
1: 아, 뭐 칭찬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나요?
0: 그럼요. 인간이죠.
1: 왜 갑자기 비아냥대듯이 시작을 하시죠?
0: 아, 비아냥된 거 아니에요. 그냥 말한 거예요.
1: 박철규 아나운서도 칭찬 좋아하시니까.
0: 아, 그냥 말한 거예요. 아니, 워낙 이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눈알 한쪽은 제작진분들의 이제 칭찬을 네. 간절하게
1: 지금 눈이 양쪽으로 거. 쬐질 것 같아요.
0: 아, 제가 아니 저와 눈 맞추는 게 아니라 거의 지금 눈빛이 시선이
1: 허위원 아나운서의 반응은 네, 필요 없어요.
0: 네, 대부분 이제 우리 작가님과 PD님을 향해 있더라고요. 뭐 칭찬 모두가 다 좋아하죠.
1: 아, 칭찬 좋죠. 어.
0: 우리 상하 가족분들께서도 저희 칭찬을 되게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이명택님께서 크크크크크 두 분 연기 재밌어요 이렇게 하셨고 윤기선님 아침마다 두 분 연기가 기다려지는 거 보면 매력에 빠진 것 같아요.
1: 아, 고맙습니다.
0: 박문진님 햄디랑 박철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코너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우리 신입사원들을 보는 풋풋함이 느껴져요. 아, 우리 아직 그 풋풋함이 있나 보다.
1: 어, 진짜?
0: 다행이다. 저희는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0: 피드백에서 뭔가 아 오늘 내가 그래도 한 건 했구나. 아, 잘 이끌었구나.
1: 너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0: 그렇죠.
1: 너 덕분에 잘 맞췄다.
0: 아 이거 박철규 아니면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이런 거.
1: 너무 구체적이잖아.
0: 아 이런 거 너무 좋습니다. 아, 집에 가면 자랑해요 제가.
1: 아 진짜?
0: 그럼 또 아내도 그걸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1: 네.
0: 누가? 상황 좀 제대로 얘기해봐 이러면
1: 아, 진짜?
0: 아 끝나고 나왔는데 복도에서 딱 마주치는 어떤 분이 네. 또 그렇게 말씀해주시고 어깨를 툭툭 치고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아내가 듣다가 막 흐뭇해가지고 네. 막.
1: 아 이제 쿵짝이 잘 맞는다.
0: 아, 그런 걸 또 아내도 좋아하더라고.
1: 아, 내 남편이 이제 밖에 나가서 그런 칭찬을 받았을 때
0: 네.
1: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실력적인 칭찬을 좋아하시는 거네요? 능력을 인정받는 칭찬, 노력한 걸 인정받는 칭찬.
0: 그렇죠.

0: 약간 발끈하면서 내가 더 보여주겠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 좀 전자인 것 같긴 해요.
1: 아, 저는 반대. 전 채찍파. 네.
0: 아.
1: 전 그래서 사실 아, 유원아 너 없으면 안 될 뻔했어. 뭐 너 진짜 많이 노력했구나라는 칭찬보다는

0: 이제 실력적인 부분은 오히려 채찍이 낫다는 거죠.
1: 아, 채찍. 실력적인 거는 저는 그래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 너 너무 잘했어라는 것보다 아, 근데 다음에는 이런 거 좀 개선해 보는 거 어때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살짝 자극을 받아요.
0: 아.
1: 와, 나 진짜 어디까지 또 성장하려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구나.
0: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햄디가 아직 칭찬을 받을 만한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1: 아, 진짜 무슨...
0: 그런 걸 아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1: 이런 거가 제 발끈 포인트. 와, 나 이미, 그러니까 이게 나의 고점이 아니라고? 내가 어디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런 코멘트에는 크게 긁히지
0: 고점?
1: 않습니다.
0: 하, 고점? 네. 아.
1: 엄청나게 우리 그럼 서로 이제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뭔지 알았으니까 훈훈하게 우리 항상 서로 할퀴면서 끝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저는 칭찬해주시고.
1: 끝나지 말고.
0: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걸 해주자고요. 저는 칭찬해주고, 네. 저는 채찍하고.
1: 아니야, 나도 칭찬 좋아한다고요! 저는 근데 박철기 아나운서를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듣고 싶은 말 해드리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 상쾌한 아침에서 정말 이렇게나 열심히 해주는.
0: 그러니까요. 네, 아, 저는 다른 DJ랑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뭐 이런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1: 아,
0: 허이원 씨 물론 예쁘지만 네. 다른 DJ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1: 아, 이러면 우리 상쾌한 씨 가족분들이 제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0: 어, 네. 취소, 취소. 농담입니다. 아들 제 맘 아시죠?
1: 아무튼 없으면 안 되는 우리 박철기 아나운서 보낼게요.
0: 예, 예.
1: 보내자 이제. 예,
0: 알겠습니다.
1: 보낼 시간 됐습니다. 저희는 후이의 내일의 나에게 들려드릴게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후이 내일의 나에게 듣고 오셨습니다.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5251님

0: 아,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1: 여름 부두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희의 목적지는 단 한 곳,
1: 여러분의 기분 좋은 하루입니다. 잠시 후 이리과 함께 기내에는 창밖 풍경 같은 편안한 음악이 펼쳐지고
0: 유쾌하고 따뜻한 사연들이 여러분을 기다릴 텐데요.
1: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또 지친 하루를 보내고 계신 분들,
0: 좌석에 편하게 기대시고
1: 볼륨을 살짝 높인 뒤
0: 마음을 가볍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아, 특히 오늘 비행 재밌는 사연과 코너 영향으로 웃음 난길과 예상됩니다.
0: 즐거운 일상부터 속상한 고민까지 기내에 있는 DJ들에게 언제든 털어놔주세요.
1: 음악이 흐르고
0: 웃음이 넘치는 비행
1: KBS 쿨 FM
0: 지금 출발합니다.

그리고 긴장될 수도 있습니다. 사무실도 뭐 익숙한 곳이고 동료들도 여전한데 나만 낯설고 또 나만 적응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요. 걱정 마십시오. 뭐 며칠이에요. 금방 적응할 겁니다. 그동안에 나의 내공을 믿고 나를 믿고 씩씩하게 출근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3240님을 향한 오늘의 주제곡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자리를 비우지 않고 늘 이 자리에서 힘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출발합니다.

0: 또 내일과 모레 사이에는 충청으로 최대 60mm, 남부지방 최대 80mm의 비가 추가로 더 내릴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에 많은 양 예상되니까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해안과 산지를 중심으로 강풍이 이어지겠고요.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사이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폭풍해일특보가 발표되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은 동쪽 지역이 특히 덥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안팎, 실제 기온 35도에 육박할 정도로 무덥겠고요. 서울은 오늘 29도, 대전, 전주 30,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끝이에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해요, 영어를? 콩 어플리케이션,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0: 음악은 뭐다? 자신감이다. 씩씩하게 밀어붙이는 퀴즈 타임. 조정식식 아바큐어스. 오늘 문제 푸실 식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539님이시고요. 저요 저 하셨는데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출근 중이세요?
1: 네, 출근 중이에요.
0: 아, 그렇군요. 비 오는데 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시는 건가요?
1: 아니요, 평소대로 출근하고 있어요.
0: 아, 저도 그랬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정식이가 지금부터 식으로 노래를 부르면 가사를 붙여서 불러주시면 되는데 아까 힌트 드렸을 때 좀 감이 왔어요?
1: 아, 그럼요. 제가 그때 중학생 때였는데 제가 86년생이라 식식이랑 동갑입니다.
0: 이 노래가 우리 중학생 때 나왔어요?
1: 네, 제가 이거 장기자랑대 춤도 췄어요.
0: 그렇군. 자, 그럼 그 베이비복스 멤버들 중에서 굳이 네. 나는 그래도 이 멤버랑 느낌이 좀 비슷한 것 같다. 한 명 뽑자면 어떤 멤버일까요?
1: 이지?
0: 아니, 저는 좀 망설이실 줄 알았는데 전혀 망설이지 않. 약간 좀 시원시원하고 좀 뭔가 이렇게 그죠? 약간 당찬 느낌, 네. 멋진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신가 보다.
1: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0: 그럼요.
1: 아, 네. 저희 클릭비 완전체로 콘서트 하는데 많이들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0: 네네. 네. 클릭비가 이제 컴백을 하니까 클릭비 좀 많이 다시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1: 콘서트 8월 8일 날요.
0: 아, 8월 8일에. 오케이. 말 나온 김에 클릭비 네. 저희 노래 좀 많이 그래도 부른 편인데 데몰리션에서 알죠. 좀 했으면 하는 노래 있으세요?
1: 아, 드리밍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드리밍, 오케이. 드리밍으로 한번 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일단 퀴즈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 네.
0: 1, 2, 3, 4. 식식식

네, 조정식의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답을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수영장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아메리카노 선물 보내드리고요. 방송 후에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답도 좀 체크해 보겠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렸던 문자가 와가지고 깨우네요. 안 오면 정말 찝찝할 뻔했는데 파라솔님께서 나도 여장랍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라솔님 선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 식대에 갈 거예요 했는데

0: 뾰로로롱.
1: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2: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0: Yes, I will.
3: 더워? 아우, 더워도 너무 더워. 썸머 매니저, 시원한 거 뭐 없어?
4: 여름 부두속에 먼저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5: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매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네. 아 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지금 설명해주신 우리 응원봉 이미지 저희가 확인하실 수 있게 띄워드리고 있고요. 아 지금 또 응원봉을 오 또 잔뜩 들고 이분이 와주셨어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응원봉 얘기하니까는 저도 응원봉이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네. 부럽습니다. 예. 나는 책 모양 응원봉 뭐 없나?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들고 온 아이돌 응원봉 소개해드리자면.

0: 능력.
1: 오늘 치킨 20마리 걸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식이랑 옴녀념으로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 가세요. 자, 오늘의 간식 치킨입니다. 정식이가 가요광장에서 랩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선물 드립니다. 저는 예전에 그 뉴욕에 한번 혼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뮤지컬 티켓을 남는 거를 갑자기 그 파는 게 있거든요. 조금 싸게 한 20% 30% 할인을 해가지고 그때 제가 킹키부츠를 제가 해가지고 혼자 봤어요. 1열이 있길래 1열을 딱 끊어가지고 가가지고 킹키부츠를 보는데 주인공분께서 이렇게 굉장히 열정적으로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첫 킹키부츠였었는데 야, 이 진짜로 무슨 4D 영화처럼 땀방울과 침방울이 막 이렇게 촥 저한테 오는데

괜찮았어요. 저는 근데 옆에 이렇게 그 외국 아주머니들이 많이 앉아 계셔는 조명 때문에 이게 그 비말 튀는 게 굉장히 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어 정말 그 일렬의 매력에 제가 정말 푹 빠졌었습니다. 예. 어, 그 아주머니들랑도 친해져가지고 잠깐 0633님 선물 드립니다. 조희영 씨, 제가 갖고 싶은 초능력 통장 잔고 자동 회복 능력이요. 밤 12시만 되면 월급 날처럼 충전되는 능력이요. 그러면 출퇴근 발걸음도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것 같아요. 라고. 우리 그 FM 대행진 청취자분들은 착한 게 뭐 100조가 갖고 싶어요. 막 50조가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게 아니라 통장 잔고가 채워졌으면 좋겠다. 소박하게, 그죠? 희영 씨. 에, 저희가 치킨만큼 채워드리겠습니다. 치킨 드립니다. 8738님, 김밥 두 조각만 먹어도 배부른 소식좌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다섯 줄은 먹어야 식도에 기별이 와서 돈이 많이 들어요. 아, 좀 줄이기는 해야겠다. 아, 너무 많이 드시기는 한다. 건강에 안 좋아요. 다섯 줄은 꼬마 김밥 아니잖아요. 에, 8738님 선물 드립니다. 그럼 요즘 김밥이 막 6천원 7천원씩 하는데 3만원 김밥 먹어도 3만원이에요? 너무 비싸잖아요. 금문경씨, 밖에만 나가면 화장실을 찾는 제게 급할 때 화장실 만드는 초능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착해요, 그죠? 전체적으로 다 착하죠. 화장실을 만들 금문경 씨도 제가 치킨 드립니다. 오, 뭐야? 박정욱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사내 연애 중인데요. 사무실에서 여자친구랑 뽀뽀하고 싶을 때 딱 10초만 시간을 멈추고 싶어요. 진하게 뽀뽀만 딱 하게요. 하셨습니다. 정욱 씨도 잠깐 강퇴를 하겠습니다. 치킨은 드리고 강퇴합니다. 강퇴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9825님. 그렇지, 회사 초능력이면 이런 게 나와야지. 투명 인간이 되는 초능력이요. 가끔 일하다가 일 안 하는 직원들 한 대씩 세게 때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9825님 선물 드립니다. 0423님, 저는 가산동에서 카페를 합니다. 이번 성수기를 잘 보내고 싶었는데 알바 친구들이 단체로 퇴사를 해서 죽을

이런 문제가 이제 또 제일 스트레스죠, 그죠? 예. 아, 오죽하면 또 이제 초능력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 선물 드립니다. 어제 그 우리 최전시급 있죠? 최전시급 어제 새벽에 결정이 난 것 같은데 이따 또 뉴스 통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몰리션 노래방 하면서 치킨을 다 못 나눠드렸어요.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메시지가 왔습니다. 유기성 PD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냥 편하게 뿌려. 부잣집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청취율이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부잣집이 됐습니다.

편하게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9384님, 저는 순간이동이요. 아침에 아프리카에서 기린이랑 아침 먹고 출근했다가 점심은 일본에서 우동, 저녁은 스페인에서 빠에야 먹을래요. 약간 문자 약간 귀여운 척 있지 않아요 지금? 문자에 약간 치킨 드립니다. 선물 드립니다.

다같이 Oh you are my love. 지금 내리는 비는 나의 눈물. 치킨을 못 드려 치킨 제가 계속 틈틈이 드리겠습니다. 초복이니까.

0: 조정식 FM 댕진 2부는 메디힐 톤업헤드, 고려기프트, 일양약품, TS푸드, KB국민은행, 셀레나제, 국가데이터처 제공입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헤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톤업헤드
4: 쇼리 실라

0: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지워야 합니다. 지우고 잊혀져야 살 수 있습니다.
1: 1377 누르고 3번.
0: 불법류의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미디어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항상 불이 켜져 있습니다.
2: KBS 스크래프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서울은 약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평소보다 도로가 혼잡합니다. 동부간선로 우정부 쪽으로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 2차로에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월계 1교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성수 쪽으로는 창동교부터 쭉 정체길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방향 홍지문 터널 진입하기 어려운데요. 터널 안에 발생한 사고 때문입니다. 또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 지나는데 1시간 걸립니다. 남산 1호 터널 도심 방향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한남동 로터리부터 정체입니다. 이어서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 안현에서 광명터널까지 밀리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매송과 팔탄에서 정체, 평택시흥고속도로는 남한산 분기점 지나기 어렵습니다. KBS 쿨FM 57번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1: 아, 네.
0: 그 연승하는 동안 진짜 아까 도훈이처럼 소문을 많이 좀 내주셔야 돼요, 주변에.
1: 네, 맞아요.
0: 그리고
1: 많이 냈습니다.
0: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에 4연승은 이게 좀 어깨가 무거운 겁니다, 도훈님.
1: 아, 그렇죠.
0: 아, 근데 도훈님이랑 같이
1: 이어폰.
0: 네. 도훈님이랑 같이 퀴즈를 도전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좀 그 기대를 좀 하게 되네요. 결과가 좋을 것 같아요.
1: 아, 네, 그러니까요.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네. 잘 풀어주시고요. 오늘 또 선물 잘 뽑아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이따 뵙겠습니다. 파이팅!
1: 파이팅!
0: 자, 아, 도훈이네요. 아, 도훈이가 오늘 기분이 좋네요. 그렇죠? 자, 도훈님과 마프털 도전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97님이시고요. 새로운 도전자로 제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매일같이 FM대행진을 듣는데 늘 문제를 맞췄어요. 어제 장염으로 연락을 못 받았는데

0: 좀 평소에 지금 잘 부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그 제 부담 때문에 좀 그냥 도전을 하신 거예요?
1: 아, 부담 때문에 도전은 하진 않았습니다.
0: 아, 그래요? 선창. 자신감이 넘치는 선창. 조금 그 청취율에는 악영향을 끼친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선창님. 네, 저희 우리 그 동생들한테는 치킨 드립니다. 치킨 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치킨 받으면서 시작하고요. 우리 서대문의 도훈님과 오늘 퀴즈 대결합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0: 좋습니다. 그 선창님.
1: 네.
0: 그 노래를 듣고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그 23년도에 헤어진 여자친구 이제 그만 잊으라고 문자가 많이 오고 있는데 빨리 좀 잊으셨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네. 인연 꼭 맞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서대문의 도우님과 지금부터 퀴즈 대결 펼치겠습니다. 자, 구호 연습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외쳐주십시오. 하나 둘 셋.
1: 선장.
0: 선장님이 살짝 빨랐고요. 도훈님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동시에 외치면 도훈님이 끝번호가 0이기 때문에 도훈님께 기회가 가고요. 자,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제가 문제 내는 거 끊고 그냥 구호 외치셔도 되고요. 그리고 기회는 한 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최근 한 중고마켓에서는 흙 한 줌의 호가가 8만 원대까지 형성이 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의 추억을 소장하려는 팬들의 수요가 물렸기 때문인데요. 한 해 이곳을 찾는 관중은 약 200만 명. 1982년 개장 이후 서울올림픽, 제20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같은 굵직한 역사의 흐름을 빛낸 장소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성장을 함께하며 야구의 성지로 자리매김한 곳,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의 홈구장으로 얼마 전 마지막 올스타전을 치른 장소, 이곳은 어디일까요? 자, 80%의 정답률 선장님. 도훈. 자, 도훈님이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2: 잠실 야구장.
0: 아, 잠실 야구장 정답이었고, 저는 좀 그 제 문제가 중간에 끊기고 정답자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나요? 우리, 도훈님.
2: 네.
0: 정답을 외치시면서도 좀 이렇게 확신하진 않은 말투였어요.
2: 아니, 저는 야구를 잘 몰라가지고요. 근데 아는 야구장이.
0: 잠실 야구장밖에 없어서.
2: 네, 없어가지고.
0: 어머나, 우리 도훈님은 야구를 안 보시는데 이랬다면, 자, 그 정답률 80%에 빛나는 우리 선장님. 탈락할 확률이 20% 뿐이었는데, 잠실 야구장으로 탈락을 했습니다. 선장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1: 아, 이게 제가 스포츠를 좀 좋아하는데, 야구를 아예 안 봐서. 제가 잘 몰랐어요.
0: 야구를 아예 안 봐도 잠실 야구장은 뭐 한국, 서울의 역사 아닙니까?
1: 유일하게 생각난 게 사직구장 뭐 이런 거만 생각이 났었어가지고.
0: 고향이 어디시죠?
1: 안양입니다.
0: 아, 고향이 안양이신데 유일하게 생각난 야구장이 사직구장이었다. 잠실 야구장이 훨씬 가까운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선창님, 아무튼 아까 그래도 좀 치킨을 드려가지고 제가 마음이 놓이고요.
1: 아, 예.
0: 선창님.
1: 네.
0: 우리 그 약속 하나요.
1: 네.
0: 그 썸녀 생기면 문자 꼭 주세요.
1: 아, 바로 드리겠습니다.
0: 네, 그 상황 설명이랑 해가지고 바로 전화 연결해가지고 형이 그 코칭해드릴 테니까.
1: 네, 네.
0: 아, 이게 정만 믿고 그냥 따라가면.

헐렁해진 내 허리춤. 3번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단 멈춤. 세계복입니다. 춤으로 끝나는 세계복이고요. 정답 보내실 곳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 샵8910, 콩은 무료고요. 정답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립니다. 재밌는 오답 보내주신 분 뽑아서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 협찬 해물 밀키트 세트 보내드리고요. 치킨 또 좀 드려야 되는데 오늘 오답에서 또 이제 박장대어서 우리 그 배꼽 빠져가지고 스페어 배꼽 필요하는 오답 보내주신 분들께 저희가 또 치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티아라의 롤리폴리 듣는 동안 받아보겠습니다.

0: 강정림 씨도 좀 급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에어컨 바람이 너무 세서 춤 하셨는데. 급한 문자들이 지금 도착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희령 씨, 경상도 할머니 버전, 자, 춤도 닦아주라. 오케이. 희령 씨의 선물 드립니다. 네. 아, 재밌네요. 재밌어요. 이희라 씨, 다이어트 하려고 산 작은 허리춤 옷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 날씨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강혜종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혜종 씨,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입니다. 초복인 오늘 오후까지 전국 곳곳에 강풍 동반해서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곳곳에 5에서 20mm 정도, 전북 지역은 최대 40mm가량 오겠습니다. 오늘 특히 해안과 산지 위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지날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주의해 주시고요. 비 그친 뒤 고습도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전주 30도, 특히 동쪽인 강릉은 34도, 대구 35도 등 이 동쪽인 강원 동해안과 경상도 쪽에는 폭염특보 속에

0: 프로젝트, 그러니까 반도체, AI 데이터 센터,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첨단 산업 전략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를 또 했습니다. 동시에 반도체를 통한 세수도 늘어날 거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늘어난 세수로는 미래대응기금도 조성해서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정부는 또 국민소득도 이제 4만 달러에 다가설 거라고 전망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이게 물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물가 상승률도 2.6%로 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중동전쟁 여파로 좀 모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반도체 상승 모멘텀에 이렇게 합류하지 못하면 취약 부분은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거라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뉴스입니다.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가 어제 첫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올림픽공원 투표지 공개 검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는 소식인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첫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잠실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검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조속한 진상 파악을 위해서 수개표 일정부터 확정하자고 했고, 국민의힘은 특검이 출발하면 이게 증거물로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데 선관위가 먼저 건드리면 안 된다면서 특검 출발이 먼저라고 맞섰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에 대해서 선관위는 올림픽공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여 장에 대한 재검표는 약 15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고요. 7월 중에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서 뭐 사전투표에서 후보자 득표수가 똑같았던 쌍둥이 득표도 좀 논란이 됐었잖아요.
1: 네.
0: 그거에 대한 공개 재검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여야가 공방을 벌였지만 선관위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질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게 여야 모두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 그러니까 선관위 부실 대응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뭐 이번 것만 뿐만이 아니라 2023년에는 선관위 가족 채용 비리 의혹도 불거졌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질타도 있었고, 무엇보다 어제 선관위가 전관 가족 회사의 수의 계약을 하면서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선관위에 대한 비판도 계속 나왔습니다. 한편 어제 이번 사태를 조사한 조현욱 중앙선관위 진상규명위원장도 국회에 출석했는데요.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게 조직적 음모라기보다는 무능과 나태, 보고체계 미흡, 사후 대응 부실로 총체적 난국으로 보는 게 맞다고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1: 네, 방준원 기자와 함께 오늘 뉴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조정식 FM대행진 3부는 베스트 슬립, 이카운트, 종근당 건강, 한국영유아 보육교육진흥원, IBK 기업

0: 무서워, 너무 무서워.
1: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0: 갔어야 했어요.
1: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2: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제 나갑니다. 조선은 이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이후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이 나라에 보냅니다. 자,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보기 나갑니다. 1번 청, 2번 일본, 3번 미국, 4번 러시아.
1: 근데 오늘은 문제가 네. 진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0: 맞습니다.
1: 문제와 원래는 네. 보기에서 좀 난이도를 낮춰 주셨었잖아요.

0: 그런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선의 뭐 대표적인 뭐 프로 전략러. 아, 진짜 검소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까칠함의 대명사 영조인데요. 영조가 참 검소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늘 아낍니다. 먹는 것도 반찬이나 이게 진짜 이거 왕의 밥상이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소식이에요, 소식.
1: 예, 그래서 또 장수하셨구나.
0: 찬 가지수도 줄이라고 하고요. 진짜 몸소. 몸소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때 신하들 그 또 한때 아니겠습니까? 요즘 또 이렇게 회사 다니면서 법카 쓰고 그러면 또 이 직장인들의 또 이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1: 또 낙이죠.
0: 그렇죠. 근데 대표가 법카 쓴 걸 철저히 절제라면 그 밑에서 참 쓰기 쉽지 않잖아요.
1: 나는 짜장 이거네, 그죠?
0: 그러니까 영조 때 그 신하들이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신하들이 잔치를 막 쫙 열고 막 비단 사내진미 막 생일 때 막 바친다? 이거 아마 영조한테는 이 뭐 하는 것이냐라고 하면
1: 눈에 가시
0: 맞습니다. 그래서 영조가요 이게 딱 생일만 되면요 이때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생일만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영조는 잔치하지 말거라, 선물 가져오지 말거라라고 하면서 아주 칼같이 선을 딱 긋습니다. 자, 그것도 어쨌거나 모시고 있는 상사가 생일인데
1: 아 이거 진짜 피곤한 거예요.
0: 네, 상사 하지 말라면 어떡하실 거예요?
1: 아 이거 뭐 이런 진짜 머리가 복잡하죠. 그래서 막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잔치하지 마라. 준비하지 마.
0: 진짜 진짜.
1: 아니 그래도
0: 그러니까
1: 왕은 또 우리 그 부모고
0: 그리고 왕은 그 국가예요.
1: 네, 국가고. 네. 그런데 이걸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이건 머리 너무 복잡한데요.
0: 영조 때 이 신하들은 정말 극한 직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1: 들어요. 그럼 뭐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도 그래요. 뭐 갖고 싶어 했을 때 아 난 필요한 거 없어 하면 진짜 또 머리 더 아파요.
0: 그래서 넘어가면
1: 아니 그럼 또 삐지죠.
0: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 나라의 어버이니 이거 왕의 생일

0: 이자야말로 진정한 청백리구나. 내 마음을 너는 아는구나. 너는 충신이다. 라고 하면서 극찬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단지 신하들이 본 거야.
1: 네.
0: 어?
1: 그럼 이제 다 대나무 덕절이
0: 너도 나도 이 영조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조선에서 가장 허름하고 가장 값싼 물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시장에 가서 일부러 다 떨어진 빗자루, 다 해진 책 이런 거 일부러 구해가지고 왕의 생일 선물로 바치고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1: 야.
0: 그러니까 조선 최고의 권력가들이 서로 내가 더 찌질하고 내가 더 싼 거 선물했어.

0: 선아 씨도 아 이거 쉽지 않다. 저거
1: 진짜
0: 뭐 네. 영조 잡돌이로 유명하죠.
1: 아 영조는 정말 이분은 더군다나 이게 원래 조선은 왕이 어리고 신하들이 나이가 많아요. 신하들이 네. 왕을 가르치는 모습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은 오래 사셨죠.

0: 돈 거야. 왜냐면 이 당시 조선시대 남자들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네. 그러니까 영조가 80대까지 야.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신하들이 한 바퀴도 아버지 돌아가셨고 이제 그 아들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1: 와.
0: 그러니까 네, 네 나이.

0: 는 게 없네요.
1: 그냥. 아 게다가 영조는 정말 그 절제의 끝판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신하들이 야 진짜 꼼짝마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야 경란 씨도 오늘 내용은 피곤하면서도 재밌네요라고 남겨주셨고 오늘 그 왕의 생일날 중에 네. 또 재밌는 영조의 생일날을 네.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1: 그러니 네. 네 한마디 하겠소.
0: 어 한마디 해주십시오.
1: 이런 거 머리에 이런 거 하지 말거라. 하지 말거라.
0: 어 그래도 문 쾅 안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가셨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네. 자 잠시 노래 듣고 오기 전에 선생님 오늘 하는 것 문제 한번 더 내주십시오.
1: 한국인이라면 한 번은 못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 나갑니다. 조선은 이 나라와 조약을 체결한 이후 보빙사라는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자 과연 이 나라는 어디일까요? 1. 청 2. 일본 3. 미국 4. 러시아.
0: 힌트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는 네, 그곳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8910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 뽑아서 최소한의 삼국지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노래 선미의 사이렌 듣는 동안 받아볼게요.

0: 네, 현재 시간 8시 49분 지나고 있고요. 선생님, 오늘 문제 정답 발표해 주십시오.
1: 정답은 트럼프 미국입니다. 3번입니다.
0: 네, 3번 미국이 정답이었습니다.
1: 1882년 네. 그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해요. 네.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답방으로 보냈던 사절단의 이름이 보빙사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정답 선물 받으실 분들과 큰별쌤의 책 최소한의 삼국지 받으실 분들 명단은 FM대행진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큰별쌤 오늘도 고맙습니다.
1: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0: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멜로망스의 찬란한 하루입니다. 함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조정식 FM 대행진 4부는 에어비앤비, 시니어 브랜드 금비, 서울 우유 협동조합 제공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천연 유기농 삼초보리차,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락관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주식회사 부성에서 깔끔한 제로곰취 미세차, 한강의 최고급 특별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호주 건강기능식품 신유빈의 마더네스트에서 프로폴리스 맥스 스프레이 선물세트,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젤,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스마트 블루투스 LED 스트립,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주식회사 산과들레에서 한줌견과 선물세트,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을 드립니다. 네, 8457님의 신청곡 부부거래 운전만에 흐르고 있습니다. 1942님이 출근 시간 30분 동안만 들을 수 있지만 아침마다 활기찬 에너지 받고 일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남겨주셨는데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또 힘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내일도 7시에 찾아와서 또 2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잠깐 빠바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KBS 크래프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비가 내리면서 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개등과 전조등 켜고 안전운전 해주셔야겠는데요. 서울시내 국회대로 목동운동장에서 목동교 방향 2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일대 정체고 또 성산대교 남단에서 양평교 쪽으로도 사고가 있는데요. 하위차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행주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또 동부간선로 우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 2차로의 추돌사고 처리 중인데요. 월계 1교부터 여파받고요. 반대 성수 쪽도 창동교부터 쭉 속도 내려갑니다. 이어서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 안산분기점에서 매송까지 정체인데 용담터널 3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멈춰 있고요. 더 가서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정체입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